열정적으로 활약하는 계절에 와 있고요. 이제 하루하루 지날수록 조금씩 낮 길이가 짧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오늘 서울의 해 뜨는 시각이 5시 11분이었고요.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56분입니다. 해가 참 길죠. 그렇게 쭉 달려가서 9월 23일 추분이 되면 낮과 밤의 길이가 다시 같아지고요. 12월 21일 동지가 되면 정반대로 낮 시간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어지는 계절로 순환이 됩니다. 지금 양의 절정에 와 있는 즈음인데요. 해를 중심으로 1년을 쭉 돌이켜보니 우리의 시간은 참 규칙적으로 반복하며 흐릅니다. 햇살이 왕성한 계절, 이 음악 어떨까요? 서일화 지곡 해령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여밀락 계열의 음악 중에 가장 늦게 파생돼 나온 음악 서일화 지곡 해령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산책길은 절기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어제가 1년 중 낮 시간이 가장 긴 하지라서 오늘이 24절기 중에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 잠시 달력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낮 길이가 무려 14시간 46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하지 다음 날이라서 1분 정도 낮 시간 짧아집니다. 5월 5일 입하절기부터 여름의 6절기가 시작됐는데요. 입하와 소만 망종 그리고 어제 하지 또 7월 7일 소서 7월 23일 대서까지 지내면 여름의 6절기가 다 끝나고요. 8월 7일이 드디어 가을절기 시작 입추입니다. 그리고 9월 23일 추분이면 춘분처럼 다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요. 그날부터 동지까지 가면 밤 길이가 가장 길어져서 우리 마음도 좀 겨울 마음으로 바뀌겠죠. 계절의 변화가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다는 생각하게 되네요. 아무튼 좀 덥긴 하지만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모습을 보여주는 화창한 햇살이 역시 좋고요. 그 화창함이 마음으로도 옮겨가서 이 하지 즈음 여름의 기분 밝고 좋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마음 정갈하게 해주는 음악 골랐는데요. 단소와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자진한잎 중에 농낙편 준비했습니다. 자진한잎을 연주할 때는 원래 이 악기들이 편성되지 않는데요. 높은 음역을 내는 단소와 맑은 성음의 악기, 가야금의 조화를 들을 수 있도록 한 연주입니다. 김정승의 단소, 강효진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진한잎 중에 평롱, 계락, 편수대엽 세 곡을 이어 연주했는데요. 김정승의 단소, 강효진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12가사의 하나 길군악 준비했습니다. 길군악이란 이름은 이 곡의 노래의 앞부분에서 가져온 건데요. 오늘도 하 심심하니 길군악이나 하야를 보자. 이런 노랫말에 길군악이 나오죠. 이 노랫말은 이 곡의 성격을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목 그대로 길 위의 음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지난날에는 이 곡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표기했는데요. 모두 단일 행자와 일로자를 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곡이 길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도 될 거라 봅니다. 길로자를 써서 노요곡, 단일 행자와 길로자를 써서 행로곡 혹은 행군악이라고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곡에 자주 나오는 노랫말이 있는데요. 매 절마다 어이없다 인연아 말 들어를 봐라 이런 부분입니다. 뭐가 그렇게 어이없다는 건지 그리고 화자는 남성이고 여성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그 답이 노랫말 속에 나옵니다. 남녀가 다툼을 하고 남자가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눈비 찬비 이슬 맞고 서 있는 늙은 소나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짝을 잃고 홀로 섰나 하면서 어이없어 하는 표현도 바로 자신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5장에서는 남의 딸이 너뿐이냐 하고 푸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짝을 잃은 남성이 부르는 노래란 걸 알 수 있는데요. 예전에 이 곡은 길에서 산놀이 들놀이 나가서 걸으면서 노래했다고 합니다. 가사 길군악 듣겠습니다. 강권순의 노래.

노랫말 끝부분에 남의 딸이 너뿐이며 남의 아들이 나뿐이랴. 죽기 살기는 오늘 날로만 결단을 하자. 아주 비분강기한 그런 느낌으로 노래 마쳤는데요. 남녀가 사랑 싸움을 한 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내용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사 길구나 감상하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곡 이수자 강권순의 노래였고요. 윤문숙의 해금, 박영기의 피리, 김상준의 대금, 박문규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별곡 준비했습니다. 별곡은 영산회상을 연주할 때 좀 특별한 방법으로 연주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곡의 구성곡의 경우인데요. 오늘 들으실 별곡은 암영으로 정상지곡이라 부르고요. 도드리, 돌짱, 사면도드리, 하얀도드리까지 연주하는 음악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농화 큐에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별곡 아명으로 정상지곡 들으셨는데요. 도드리 돌장 사면 도드리 하연 도드리까지 연주했습니다. 정로학회의 연주로 들으셨어요.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윤윤성류 아쟁산조 병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쟁에 더해 피리가 함께하는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아쟁은 찰현악기

키리는 관악기죠. 두 악기가 유사한 지점이 있습니다. 아쟁이 마치 관악기처럼 활로 긋는 동안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리가 호흡을 불어넣는 동안 소리가 나는 것과 유사한데요. 오늘 아쟁과 피리 병주로 윤윤석류 아쟁산조 병주 듣겠습니다. 이 아쟁산조의 선율을 피리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현식의 아쟁, 윤형욱의 피리,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윤윤석류 아쟁산조 병주 들으셨는데요. 신현식의 아쟁, 윤형욱의 피리,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수군가 중에서 어전회의 대목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수궁에서 어전회의를 소집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용왕이 병이 났고요. 온갖 처방을 해도 효험이 없는데 육지에서 사는 토끼의 간을 먹어야 한다 하는 도사의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도사가 수중생물에 대한 처방을 내린 적이 없어서 용왕의 처방이 다 안 맞았던 건데요. 바로 토끼 간을 구해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육지로 올라갈 이를 구해야 하는데요. 온갖 물고기들이 어전회의에 소집돼 나옵니다. 오늘 그 내용 듣겠습니다. 수군가 중에 어전회의 대목을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도사여짜오되 수국 제신을 불러 하교하옵시면 용왕의 성덕으로 어찌 충어지신이 없사오리까? 갈 길이 총총하와 이만 물러가나이다. 문 밖에 나서더니 도사는 간 곳 없고 청아헌 옥저 소리만 허공에서 들리거늘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헌 후 수부 조정 만조 백관을 일시에 입시허라 하교하옵시니 우리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님 내가 들어오실 터이로되 수국이라 각종 물고기 등물들이 모다 벼슬 이름만 따가지고 들어오는디 태호 복귀 시때 유용서를 이용기관허였단 말이 사기에 있었으니 용궁의 벼슬 이름 상고에 났던 것이었다. 동편에 놓은 문관이요 서편에 놓은 무관인데 상가를 분별하여 차례로고 들어오고 제 좌승상의 거부이기며 우승상의 잉어로다. 이부상서 농어 호부상서 방어 예부상서 문어 병부상서 숭어 형부상서 준어 공부상서 민어 할짐 깔따구 대사은 도모 간어 대부무지 대사관 풍어 금자 광록 대부금지 은천 광록 대부근어 대원수 고대 대사마 고너 용

0: 예시며 호의 장군의 족상어라 무기 장군 빨떡게 유격 장군 세우 합 장군 조개 원참군 물매기 수문장 대고 추천 태소 홍어 주부 자례 서주자사 서대 연주자사 연어 감옥관 수달 유수 광어 병사 청어 군수 해구 현감 현어 청백리의 자손 사팽어 담가놀이 자손 주소 고증어 금군 별장의 도우미 능성어 좌우 술령소 조기 수피범치 모길이 전복 수염 긴 대아로다 평어 전어병 대목쟁이 눈치 멸치 삼치 꽁치 갈치 촌뱅어 미끈덕 배암 장어 굴루 사령 짝의 사리 도리 및 대껍질 산대 무대는 중고기요 깊은 무대는 금지어다 삼천 궁저의 빛 좋은 비디 망동이 짱동이 승통이 올챙이 개고리 송사리 눈쟁이까지 반차로 들어와서 어전에 복지 정정허르르나 조관들이 들어오면 의관시냐 어로향의 향내가 날 터인데 속 뒤집히는 비린내가 80평 존장치게 용왕의 비우를 어떻게 상쾌 해놓았던지 용왕이 보시더니만은 내가 왕이 아니라 생선전 토물주 되었구나 그러하나 어느 신하가 세상을 나가 토끼를 구하여 지무병을 고치리오. 좌우 백관 계신이 면면상고하며 묵묵부답변을 용왕이 기가 막혀 예관을 돌아보며 백의재상을 모셔오라.
1: 얼씨구야.
0: 예관이 영을 듣고 백의재상 고려를 모셔오라니 어찌하여 고로가 백의 재상이 되었는고 하니 수궁에서 벼슬 하면 환의 풍파 무섭다고 한가히 물러가서 도하유수 변우 천지 백구백루 벗을 삼아 상공 불한 풍경 속에 장지화와 벗이 되니 벼슬자리 앉아본 일 없으나 아는 바 너무 많은 고로 선생으로 대우하며 용왕이 백의 재상으로 본 것이고 국가 대사 있을 때면 모셔다 의논을 하는 바라 백의재상 입시 커널 용왕이 묻자오되 토끼 간을 구하기가 시각이 급하오니 문무관에 보낼시나 선생이 천거호 걸어 여짜오되 지신은 막여주라 하였사오니 대왕께서 정하소서 불송 기 벌터이면 불가 다리오리다 남의

0: 맞지?
1: 예, 이제도 할 생각 건데 아. 연년군 안코니 시청 홍수로 흐르다 살리고 아. 공명은 마속본에 가족을 지켜왔으며 활고 사군 계제아초와 광초망신 기시엔지난 죽으리긴 우상을 살리겠는데 우리나라도 능신지 이건만 어디가 날 살리고 우승상 잉어가 아래인데 좌승상 거북이 어떠하니요 백제상 거루가 여짜고대 좌승상 거북이 지략은 또 싸우고

0: 인간도 우리 잡으다가 폭반떨어 대모장도 미리게 살짝 당근 뭐 어떻게 초일 쌈짓 끝까지 대부거니요 할 죽은 자리 모든 얘기 보내치도부터이다. 그러하오면 금군 별장 도미가 발서부터 이부 상서를 원한다 하오니 다녀오면 시키기로 도미를 보내면 어떠하오? 백의제 상왈, 4월 8일 닥쳐오는 뒤 서울은 쑥갓이오 시골은 풋고사리 송기탕 찜감으로 나가면 죽을 테니 보내지 못하오리다. 그러하오면 원참군 물매기가 어떠하오리까? 백의제 상 여짜오대 원참군 물매기는 정수구대허여 봉신은 좋사오나 요사이에 존피가루 돌빛마다 부러운 동지 빗물 근처를 못 가려니와 아가리가 너무 커서 식량이 떠룩룩으로 세상에를 나가면 죽잇감을 얻으려고 조그마한 산천수 요리지어리 다니다 산림 스노홍돌이 사풍 세우고 불쑥이라 옆가 끼어서 물에 푸그덩 탐식으로 덜컥 삼켜 단불지어대 죽거들면 인간의 이질 복통 설사 배 앞이 어든디 약으로 먹사운지 보내지들 못하리다. 그러하오면 합장군 조개가 전신 갑주 단단하니 보내면 어떠하오리까? 백의제상 구조가 어쩌오되 합장군 조개는 철갑이 꾸도 당신이제 또는 좋소나 예 그래 이런 방효일지세 하고 좌수어 인지공이라 혈조라는 새가 있어 서로로 벌다리오도록 혈조는 조개 물고 조개는 혈종부로 서으로 놓치를 아니하다 어부에게 모두 다 잡혀 속죄 없이 죽을 터지니 이때 포기장군 벌떡 깨란 놈이 열발을 쫙 버리고 살살 기어 들어와 호기 있게 여짜오네 신어고 양세상이라 청림벽 계산초년소 거머니 장신호고 철봉만 하글 바래마 산중퇴 월중퇴 안변이 깨싸우건지 수시에 누검지 발로 도깨도 목하는 허기를 빠드드득 집어 나가대와 앙증으로 바치리다. 벌떡 깨란 놈은 겁이 많사와 뒷걸음질을 잘하는 고로 보내지 못하오리다. 종일 공론이 미결할제
1: 수궁의 온갖 고기들 중에 육지로 나갈 존재가 하나도 없네요. 조정 신하들의 공론을 들어보면 거의 인간 세계와 유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죠. 오늘 들으신 부분까지로 보면 과연 육지로 나가서 토끼를 구해올 자가 있을까 싶은데요. 오늘 들으신

신 바로 그 다음 부분에 별주부가 나와서 자신이 가겠다 하고 자청을 하게 되죠. 오늘은 바로 그 전까지 들어보셨습니다. 판소리 순가 중에서 어전회의 대목 들으셨는데요.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민요 두곡 골랐는데요. 긴 아리랑 노랫가락입니다. 긴 아리랑은 경기 지역의 음악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구조 아리랑을 예술화시킨 음악입니다. 긴 아리랑 노랫가락을 최수연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기민요 긴 아리랑 노랫가락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민요 부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수연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들려드릴 음악 진도 전로소리입니다. 전라남도 지역에서 논매기 할 때 부르는 들로래죠. 변화무쌍한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데요. 조공례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다. 나는 간다.

진도 절로 소리 들으셨는데요. 조공래 왜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요. 우리가 월요일은 늘 우리에게 두 마음을 갖게 하는 날이죠. 한 주의 시작이라 산뜻하지만 한편에서는 한 주 동안 일정을 보면서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약간은 묵직한 기분도 함께 드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신가요? 일이 많다고 지치지 마시고요. 컨디션 조절.

잘 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산뜻하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나의 여름이 모든 색을 잃고 흑백이 되어도 좋습니다. 내가 세상의 꽃들과 들풀, 숲의 색을 모두 훔쳐올 테니 전부 그대의 것 하십시오. 그러니 그대는 나의 여름이 되세요. 서덕준 시인의 시 도둑이 든 여름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모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수프얀 스티븐스의 Mystery of Love 듣고 왔습니다. 아, 이 곡의 제목처럼 사랑은 참 이상하고도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나만 바라보던 사람이 온 우주가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향하게 만드니까요. 오프닝에서 서덕주 시인의 시 일부를 전해드렸는데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싱그러움을 훔치고 싶다는 생각. 참으로 몽그레지는 사랑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흑백 같았던 일상이 아름다운 색으로 채워지는 그런 기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 찾아갑니다. 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남준 아트센터의 박남희 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백남준 아트센터에서는 올해 백남준 작가 서거 20주기를 맞아서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백남준 작가의 이야기 잠시 뒤에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인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세요. 자,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

안정화의 꽃이 있다 함께 들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루시님께서 오늘 쉬는 날이라 문화시대 채널 고정, 박나미 관장님의 풍부한 이야기 기대됩니다 하시면서 인사를 나눠주셨는데요. 지금 제 앞에 와 계십니다. 만나볼까요?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예술가는 현재를 살면서 미래에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비디오 아트의 선구주자 백남준 작가가 대표적인데요. 타계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현대적인 예술가로서 후배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고 있죠. 오늘은 백남준 작가의 예술 세계를 기념하고 연구하는 공간 백남준 아트센터 박남희 관장님과 함께 백남준이라는 예술가가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희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저희가 처음 여기 등장하시자마자 이제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 거라고 카메라의 위치를 설명 제가 드렸더니 우리 관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으시죠?
1: 네. 제가 백남준스럽다라고 이 공간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백남준이 이제 1960년대 초반에 텔레비전을 이제 조작해서 새로운 비디오 아트를 이제 만들어낼 때 그때 초기에 텔레비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했었던 게 그 라디오 공간 네. 안에 뒤에 네. 사람이 숨어서 있는 줄 알았다. 본인은 옛날에 텔레비전이 지금에 보이는 라디오처럼 실제로 라디오 그 오래된 그 빈티지한 라디오 박스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말하는 건 줄 알았다라고 네. 이렇게 회고하신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방금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보이는 라디오가 선생님 말씀하신 그 상상했던 그 텔레비전의 공간이 보이는 라디오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그래서 벌써 이미 백남준이 와 있습니다. 올해가 백남준 작가 타계 20년 되는 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관련해서 행사가 굉장히 많던데 엄청 바쁘시겠습니다.
1: 네. 좀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네. 이 백남준 아트센터가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1: 네. 백남준 아트센터가 위치한 곳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해 있고요. 네. 이름 주소명에 백남준로 10입니다. 그래서 백남준의 이름을 딴 길에 백남준 아트센터가 있고요. 2008년 10월 8일에 이제 개관을 했고 백남준의 레거시, 백남준의 예술과 예술 정신을 모두 전시하고 수집하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백남준을 널리 알리는 여러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백남준이 지향했었던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동시대의 많은 아티스트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 전문 미디어 아트 플랫폼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생전에 백남준 작가가 이 백남준 아트센터 건립을 앞두고 이곳은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알게 되었는데 어쩌면 이 말이 이제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철학 기준이 될 수도 있겠네요.
1: 네. 백남준 선생님이 이제 경기도에 이 땅에 예. 백남준 아트센터가 들어설 거다라고 하는 그 저희가 이제 부지 터를 이제 도면으로 보시고 네. 그러니까 설계도가 올라가기 전에 부지를 보시고 거기에 이렇게 그 볼펜으로 쓰셨어요.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이라고 이제 남겨놓으신 거죠.
0: 그때만 해도 그냥 평면도잖아요.
1: 그렇죠. 예. 그 위에 이제 그렇게 남겨놓는데 아 백 선생님의 뜻은 이게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이어요. 집이길 바라시는구나. 그런데 이 백남준의 오래 사는 집이라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하면 백남준을 기념하는 공간이 아니라 백남준이 했었던 실험정신 네. 그리고 미래를 항상 먼저 앞서서 나가서 예술가들 그리고 많은 경계들을 열어놨던 그런 예술정신들이 실험되길 바랬던 그런 마음으로 백남준이 오래 살게 되는 공간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네. 저는 더불어서 백남준이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고 친절했던 그 굉장히 그런 성정처럼 백남준 아트센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친절하고 열리고 그리고 그냥 쉽게 오셔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길 바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박제된 기념관이 아니라 네. 현재와 미래까지도 그 백남준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술이 너무 거창하고 어려운 거 말고 그 대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그 집
1: 네,
0: 이런
1: 맞습니다.
0: 의미겠네요. 그 우리가 백남준이라는 작가를 떠올리면 잘 모르더라도 미디어 아트 정도는 연상.

0: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왔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 이외에도 어떤 작품을 남기고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백남준 작가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1: 백남준을 그냥 저희가 이제 비디오 아트라고 하는 장르를 개척한 인물이다라고 미술사에는 기록이 돼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미디어 아트의 아버지다, 본령이다라고 이제 동시대 아티스트들이 이제 추앙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남준에게 단순히 이제 비디오 아트, 미디어 아트로만 국한되기에는 정말 너무 많은 이야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백남준의 삶은 1932년 서울의 서린동에서 태어나셔서 경기 중고를 다니시다가 그리 홍콩으로 가셔서 일본으로 가는 이런 첫 번째 이주의 이제 일정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일본에서 음악과 미술사를 미학을 전공하시고 거기서 쉔베르크라는 자기가 품어왔던 새로운 아방가르드한 예술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정리하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0: 네.
1: 1956년에 이 쉔베르크를 만나러 독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굉장히 커다란 이주가 일어났죠. 그래서
0: 네.
1: 독일에 가서 백남준은 플럭서스 그룹이라고 하는 정말 괴짜 예술가들을 만납니다. 음악을 하는 친구, 무용하는 친구, 그리고 그 모든 세계들을 서로 뒤엉킬 수 있는 자유로운, 그리고 실험하고 포용적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세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의 인생을 바꿔줄 존 케이지도 만나고 그의 오랜 벗이자 스승처럼 이제 생각했었던 존 케이지와 요셉 보이스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63년에 이제 독일에서 본인의 그 실험적인 퍼포먼스들과 더불어서 이그 유명한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갑니다. 텔레비전을 일방향으로 나오는 방송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텔레비전이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어떤 장치, 상호작용적 장치로 만들면서 최초의 백남준 개인전을 하고 63년인데요. 하고 그리고 64년에 뉴욕을 이주합니다. 백남준은 뉴욕에서 64년 이주 이후에 이제 계속 뉴욕에서 본거지를 두고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2006년에 항상 겨울은 마이애미에서 80년대 후반부터는 겨울은 마이애미에서 좀 보내셨는데 아마 추워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월 29일에 이제 2006년 1월 29일에 마이애미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는 거대한 장례식을 펼쳤습니다. 백남준의 삶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주한 경로로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1960년대부터 이제 비디오 아트라고 하는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것, 그리고 70년대, 80년대까지 뉴욕에서 이제 세계적인 예술가로 성장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영향력들을 주고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저희가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저희 위성예술이라고 불리우는 실제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이원생방송으로 전 세계 2,500만 명들이 다 방송을 시청해서 예술을 경험하게 한다든지 최초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사례라든지 레이저를 이용해서 서로 또 다시 더 멀리 있는 분들과 빛으로 호흡하려고 하는 것들이라든지 백남준의 많은 그 이야기들은 개발자에 가깝게 새로운 미디어 실험들이 끊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 핵심에는 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면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게 소통이 있어야 서로의 이해가 있어야 사람들에게 갈등과 분쟁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 기저의 이야기들을 이제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남준은 어떻게 보면 예술가지만 철학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소통가이기도 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짧게 설명해 주셨는데도 마치 그림처럼 이 백남준의 생이 그려질 정도이고 이미 타계 지금 20년인데 현재 활동하는 작가의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처럼
1: 맞습니다. 네.
0: 굉장히 앞서간 그런 예술가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백남준 작가님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백남준이 남긴 작품 대표작들을 좀 알아보고 싶어요.
1: 백남준을 그 뭐 굉장히 유명하게 만든 작품이 예. 있는데요.
0: 네.
1: 이제 첫 번째는 저희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작품을 좀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0: 네, 네.
1: 저희 항상 오시면.

0: 만날 수 있는 게 TV 정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 그렇죠.
0: 1974년에 만들어졌고요. 백남주는 그 인간과 자연과 기술이 어떻게 공생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문제를 아마 TV 정원을 통해서 실험하시고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1: 네.
0: 지금의 저희가 기후위기라고 하는 생태에 대한 문제들을 훨씬 더 민감하게 먼저 고민하셨던 거라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이 사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 안에 기술이 우리의 그 환경의 일부가 자연만큼이나 중요한 기술의 시대라고 하는 거를 이미 예견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1: 네.
0: 백남준 아트센터에 오시면 사실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한 47대 정도의 크기가 다른 모니터들이 텔레비전 브라운관 TV들이 꽃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곳에서는 음악이나 음악과 춤의 동작으로 연결된 글로벌 그룹이라고 하는 1973년에 백남준이 이제 최초로 만든 비디오 작품인데요.
1: 네.
0: 그 작품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 아, 그 모니터를 통해서.
0: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식물들이 있고 그 사이에 기술의 꽃 네, 그 화면에서 계속해서 음악과 춤이 전 세계의 음악과 춤으로 연결된 그 작품을 보실 수 있어요.
1: 네, 그래서 그 예술과 자연과 또 뭘까요?
0: 기술이
1: 예, 네. 혼합되어 있는 그런 네, 아트인 네. 거네요.
0: 그리고 그 비디오 장면에는 이제 전 세계인들의 전 세계의 각 나라들만의 갖고 있는 대표적인 춤과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제목이 글로벌 그루브가 전지구적 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1: 네.
0: 사운드도 굉장히 크고
1: 네.
0: 이런 작품이 이제 대표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작품이고 또 두 번째로 백남준 아트센터에서는 TV 부다라고 하는 작품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백남준이 그 1974년 이제 이 작품을 만들면서 그 구보다시 계고의 말에 의하면은 백남준이 자꾸 생일날 그 벼룩시장 같은 데서
1: 네.
0: 그 아시아에서 온 그 부처 상을들을 막 사가지고
1: 아.
0: 이제 그 스튜디오로 들어왔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왜 돈도 안 되는 그런 걸 자꾸 사오냐 그랬더니 아 나는 이게 좋아 이렇게
1: 네.
0: 얘기를 하면서 언젠가는 얘가 큰 역할을 할 거야라고 했는데
1: 오.
0: 74년에 이제 그 라이브로 백남준은 그 돌로 만드신 부처상 앞에
1: 네.
0: 텔레비전 모니터를 놓고
1: 네.
0: 그리고 그 부처상을 카메라를 설치해서 계속 찍습니다. 그래서 찍고 그러니까 모니터에는 계속해서 부처님의 얼굴이 계속 비춰지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계속해서 부처는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니터에서는 그 수행하고 있는 부처의 모습이 보이고
1: 그리고 그 모습을 부처가 직접 모니터를 네, 하고 있고
0: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1: 와.
0: 그리고 관람객은 그 옆에 서면 같이 모니터에 비춰지는 거죠.
1: 아,
0: 그래서
1: 네.
0: 굉장히 열린 구조이고 우리가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 종교적인 어떤 수행의 도구로 생각했었던 그런 장면들을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비틀어 볼 수 있게 만들었고
1: 네.
0: 그 안에 우리 관람객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만들어놨죠.
1: 네.
0: 이런 굉장히 특이한 지점의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 작업은 스테들링 뮤지엄에서 맨 처음 구매가 돼요. 여러 버전이 있는데
1: 네.
0: 그래서 백남준이 74년에 만든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은 미술관에 들어간 최초의 컬렉션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에서 작품을 사줬다는 얘기는 이제 백남준은 이제 많은 미술관에서 주목을 받게 된다라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했고
1: 네.
0: 그리고 경제적 궁핍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줄일 수 있게 되는 하나의 작은 기회가 됐었던 작품인데
1: 네.
0: 이 작품도 매우 중요합니다.
1: 예.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어떤 모습인지 그 작품을 보고 있는데 TV 부처 혹은 TV 부다의 74년도 이 작품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유튜브나 릴스나 쇼츠를 할 때 이렇게 앞에다 카메라를 두고 자기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실시간으로 뭔가 모니터링을 하고 또 생중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74년도에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승화를 했던 거죠.
0: 그렇죠. 라이브니스라고 하는 정말 예. 살아있는 생동감, 생생함이라고 하는 거를 함께 그리고 이제 완결된 예술 구조가 아니라 이미 열린 구조로 누구나 와서 개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부분도
1: 네.
0: 사실은 굉장히 동시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1: 네.
0: 그런 특징입니다.
1: 최근 현대 아트를 살펴보면 그 특,

0: 학생들이 이제 참여형 예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미 이때 경계를 허물고 모든 관객이 예술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놓았던 거네요.
1: 백남준의 작품 중에 이제 참여 TV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참여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내면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면 말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이크가 모니터에는 이미지로 바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사운드하고 이미지를 결합하는데 이 이미지는 결정된 것이 아니라 관람객이 소리를 내는 거에 따라서 이미지가 바뀌는 네, 이런 방식을 이미 60년대에 고민했고 네. 네, 70년대는 이런 수행적인 생방송 모델을 이제 작품 안에 구조로 만들었죠.
0: 네, 네. 놀랍습니다. 지난 6월 1일에는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추모 굿이 열렸다고 들었는데 이곳은 어떤 행사였을까요?
1: 아, 저희가 이제 올해가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남준 20주기가 있는 특별한 해였고 백남준이 항상 본인 스스로가 샤먼이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리고 백남준이 죽은 그 요셉 보이스를 위해서 이렇게 큰 굿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1990년에 요셉 보이스 늑대 걸음이라고 하는 그 전시와 함께 열렸던 굿이 있었는데 네. 그때 백남준은 죽은 요셉 보이스를 위해서 동해안 별신 굿이라는 그 형식을 빌어서 거기에 그 동해안 별신 굿 이수자들 그 무형문화재 분들과 함께 그 굿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0: 직접 굿을 행하시기도 한
1: 네네.
0: 거예요?
1: 예. 굿에 의뢰를 주관하면서 그분들하고 협업 무대를 만드신 거죠. 지금으로 네. 보면 퍼포먼스의 그 굿이라는 형식과 퍼포먼스를 결합한 방식의 최초의 모델일 수도 있을 텐데 그걸 90년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백남준이 요셉 보이스를 향한 마음, 그러니까 애도의 마음과 추모의 마음을 그렇게 굿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백남준 아트센터도 20주기의 백남준을 어떻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좀 표현할 길이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이제 그 백남준의 굿 퍼포먼스라고 하는 형식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0: 네.
1: 근데 굿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백남준이 했었던 굿들을 찾아보면서
0: 예.
1: 백남준이 이제 굿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말들이 죽음으로 어떻게 삶을 아느냐라고 하는 백남준의 질문이 있었어요.
0: 죽음을 모르고 어떻게 삶을 아느냐.
1: 네,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백남준 이제 20년에 죽은 백남준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좀 꺼내보자라는 생각에
0: 네.
1: 불교에서 49제 할 때 보면 7일째마다 이렇게
0: 그렇죠.
1: 7번에서 49제를 만들어내는데 저희는 백남준 생일날에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49일 전에 먼저 혼백을 불러오는 의뢰를 하기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0: 그게 6월 1일이었던
1: 그렇죠.
0: 거네요.
1: 그렇죠. 6월 1일에 그래서 혼백을 불러오는 사전 퍼포먼스 형태로 굿 퍼포먼스가 먼저 진행이 됐고
0: 네.
1: 저희의 본 행사는 7월 20일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0: 그때도 생일 굿을 그럼 하게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이제 혼백으로 모셔온 이 그 백남준이 이제 텔레비전 모니터 안에 이제 혼백으로 계시는 분을 이제 저희는 굿 형식으로 전면적으로 동해안 별신 굿 형식의 네. 퍼포먼스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0: 네.
1: 근데 이 사실은 동해안 별신굿이라는 백남준이 선택한 형식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같이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굉장히 동해안 별신굿의 이수자이면서
0: 네.
1: 그리고 타 연주자인 방지원 이제 이 분이 이 굿을 좀 직접적으로 퍼포밍하는데 전체 설계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네.
1: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백남준을 기억하는 어떤 의례이자 퍼포먼스이고 백남준의 형식이고 백남준의 언어인 방식을 결합해서 대중들과 함께 추모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이쯤에서 음악을 한 곡 틀어드릴 텐데요. 그에 어울리게 김석출의 소리로 동해안 599 중에서 영가 이은 것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생 어타일건 돌아 불이 본서 할래부아 이행철림 만해궁 귀도적망 토적망 삼업투석삼보래 성범동해 법안국 산화락 산화라 산화라.

금일영가 보해항제나 높삼마라 삼마라 미마나 사람마하 자거라 바라구아호 처처 알라고 개공성 몰도 다행 불저 칠보대로 부두 평안이야 가.

0: 김석출의 소리로 동해안 599 중 영가 이웃 굿. 그러니까 영가 이웃은 고인의 영혼을 굿 땅으로 모셔오는 중요한 의례이라고 합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백남준 작가 서거 20주기 맞아서 백남준 아트센터 박남희 관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도 가능합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관객이 참여하는 비디오 아트와 관객 참여형 굿 서로 맥락이 잘 통하는 것 같다고 또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자, 생일곡 관련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다가 음악을 먼저 들었으니까 조금 더 보충 이야기 들어볼게요.
1: 네, 백남준이 1990년대 했을 때 이제 이미 요셉 보이스가 돌아간 다음에 한 것처럼 저희도 20주기에서 이제 마른 오구라고 해서 돌아가신 지 좀 지난 신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백남준은 스스로가 무당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샤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야 되고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요. 네. 이번 굿 퍼포먼스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은 백남준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런 연결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이제 총 집합하는 퍼포먼스인데 저희가 이제 7월 20일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먼저 출발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백남준의 작품이 남아있는 가장 많은 기억들이 남아있는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작품 앞에서 먼저 출발을 하고 네. 저희는 오후 1시에서부터 저녁 9시까지 장장 8시간에 걸쳐서 이 굿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 백남준 아트센터에 그날이 한 월요일이어서 공간 전체에서 네.

0: 1층이 메인 무대가 되겠지만 공간 전체를 휘저으면서 백남준이 신나게 놀아보는 백남준의 정신과 맞닿아 보는 그런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아주 운 좋게도 90년에 백남준 선생님이 직접 그 하셨던 굿에 참여하셨던 그 동해안 별신 굿에 선생님들이 두 분이 행사를 집행했던 두 분이 살아계세요 아직. 아. 그래서 그 두 분과 함께
1: 참여해 주시나요?
0: 네. 예. 그래서 이제 백남준에 대해서 회고하는 말씀들을 들었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백남준은 굉장히 백남준인 줄 모르고 갔는데 그 굿에 가니까 백남준이 있었고 너무나 다른 문법에서 처음엔 너무 당황했었지만 누구보다도 그 앞서서 이 굿을 이끄는데 너무너무 신바람나게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회고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 두 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저희는 더 백남준의 기억들을 또 이렇게 서로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네.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는 두 공간 백남준이 남긴 굉장히 커다란 흔적인 다다익선에서부터 과천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과천에서 출발해서 이제 용인으로 와서 네. 저희 아트센터에서 8시간의 긴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굉장히 큰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네요.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좀 관심을 가지셨다가 함께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그 생일 기점으로 해서 뭐 다양한 행사도 있지만 이미 상반기에 이미 많은 행사를 또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좀 추려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반기 행사도 같이 소개를 할게요.
0: 네. 저희 올해 아마 1월 29일에 AI 로봇 오페라라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백남준이 지금 생일날에는 이렇게 저희가 굿 퍼포먼스에서 백남준을 기억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이라면 네. 상반기의 기일에는 백남준이 했었던 그 실험적인 그리고 뭔가 인간과 예술이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담긴 이야기들을 로봇 오페라라고 하는 백남준이 즐겨 하셨던 로봇 오페라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차용해서 동시대 예술가들과 결합한 그런 네. AI 로봇 오페라를 만들었었는데요.
1: 로봇 오페라라는 게 뭘까요?
0: 백남준이 1964년에 네. 로봇 K456이라고 하는 인간과 닮았지만 굉장히 불완전하고 그리고 뭔가 불안하지만 뭔가 인간을 흉내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로봇을 하나 만듭니다. 네. 이미 60년대 초반부터 그 장난감 로봇이나 움직이는 로봇들을 보면서 기술적으로는 제어 장치, 그렇죠. 움직이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어 장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로봇 개발을 하고 싶어 하세요. 네. 그래서 TV와 함께 로봇 개발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이루어졌는데 64년에 백남준이 드디어 인간을 닮은 로봇 K456이라는 작품을 만들었고 네. 그리고 그 로봇은 입에서는 존 F. 케네디의 그 대통령 선언문이라고 예. 하는 게 나오고 그리고 머리는 인사를 하고 그리고 손도 양쪽으로 움직이고 네, 그리고 네. 다리도 걸어다닙니다. 네.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걸어다니는 로봇인데 이 로봇이 그 본인의 그 항상 퍼포먼스를 같이 했던 샬롬 모어맨이라고 하는 첼리스트와 함께 본인과 샬롬 모어맨과 그다음에 이 로봇 K456과 함께 공연을 다녔어요. 네. 그래서 로봇 오페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렇군요. 그 본인이 항상 그렇게 했었던 기술이 인간과 함께 거주하게 되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21세기에 그런 네. 세계에 들어와 있고 이제 백남준이 생각했었던 그 불완전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 불완전한 인간을 닮고 싶어하고 인간을 닮아있지만 불완전한 존재 사실은 저희는 그 로봇을 보면서 또 인간의 불완전함을 그렇죠. 느끼게 되는 그런 구조들을 다시 한번 백남준의 화두로 꺼내서 백남준이 그 퍼포먼스 안에서 다시 살아 움직였으면 하는 네. 마음으로 만들었고 1월 28일과 29일에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동안 또 로봇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못 본 분들에게 저희는 로봇을 복원을 해서 네. 이제 걸어 다니게 만들어졌죠. 네. 사실은 백남준이 로봇은 1982년에 그 휘트니 미술관에서 대회고전을 거치는데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길거리에 이 로봇을 조종을 하죠. 20개의 네. 채널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리모트 컨트롤을 하면서 데리고 나가서 모퉁이에서 자동차 사고를 겪게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교통사고를 난 겁니다. 네. 그래서 교통사고를 난 거를 보고

0: 백남진이 그렇게 말하죠. 21세기 대참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저희에게 주는 물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로 만들어진 존재, 기술로 만들어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불안전함, 그리고 언제든 무너질지 모르는 세계, 이 그리고 그 다음 세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인간의 네. 관점이라고 네.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그 82년에 만들어진 로봇 그 이후에 저희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소장된 작품은 96년에 만들어진 로봇이고, 그리고 한동안 움직임이 멈춰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백남준의 로봇 오페라를 위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다 점검하고 전문 기술진들과 결합해서
1: 네.
0: 다시 걷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로봇 예. 오페라를 열었었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저희에게 가장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행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4월 23일에는 저희가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는데요. 백남준 이후에 백남준이라고 하는 대제 아래 그동안 백남준 연구는 얼만큼 이루어졌는가
1: 네.
0: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백남준의 이야기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주최를 해서 아르코 예술 대극장에서
1: 네.
0: 저희가 이 심포지엄을 가진 바 있습니다.
1: 그동안에
0: 조금 전에 나왔던 로봇, 그다음 백남준 연구에서의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백남준의 소장품 중에 TV PC라고 하는 작품들, 그리고 백남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아시아의 필름을 만든 필름메이커로서의 네. 백남준의 이야기들이 다시 한 번 더 다루어지기도 했었던
1: 네.
0: 제일 중요한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백남준 미디어 페스티벌이 7월 16일에 개막 예정이지만 사전 프로그램들이 먼저 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저희가 지난 일들은 이제 이런 행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1: 네, 방금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백남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올해 이제 첫 회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하반기에 이 행사를 시작으로 뭐 다양한 행사와 전시가 또 준비가 돼 있겠네요.
0: 네, 그렇죠.
1: 예.
0: 백남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은 좀 초기에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누면서
1: 네.
0: 백남준 아트 센터가 좀 그 백남준이 오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고민하면서 백남준의 동시대성, 백남준과 그 후예들이 포스트 백남준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게 핵심 목표였고
1: 네.
0: 그 백남준의 이름을 딴 미디아트 페스티벌을 이제 처음으로 런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백남준이 늘 했었던 전시, 그리고 퍼포먼스, 그리고 워크숍이나 기술랩, 그리고 학술 프로그램들, 그리고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뭐 열린 창작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결합시켜서 저희가 백남준이 했었던 예술 형식에 대한 실험들, 다시 존중할 부분과 그리고 저희가 실험할 부분들을 나눠서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백남준의 행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뤘는데요.
1: 네.
0: 백남준이 행성 같기도 하고
1: 네.
0: 또 백남준의 세계관이 행성적 사유라고 말하는 지금의 동시대에서 정말 수평적으로 사유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기에 백남준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고 제가 스톰킹 아트센터라는 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백남준이 그 스톰킹 아트센터에 작품 남겨놓은 작품이 Waiting for UFO, UFO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작품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1: 네.
0: 야외 조각처럼.
1: 네, 네.
0: 그래서 백남준의 삶은 어쩌면 언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기다리고 정말 우주 비행 물체를 기다리면 기다리는 것처럼 미래를 향해 갔었던 그런
1: 네.
0: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백남준의 생각에 너머에 그리고 백남준을 쫓아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이번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의 어떤 정신이고요.
1: 네.
0: 여기 안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 네, 네. 전시도 있죠.
0: 네.
1: 별, 괴, 그리고 달들 이런 전시들도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0: 네.
1: 네.
0: 아마 저희가 행사 중에 가장 커다랗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는 두 개의 전시인데요. 1층에서는 별, 괴라고 하는 그리고 2층에서는 달이라고 달들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백남준에 대한 이제 우주론적 생각들이 그 단순히 제게 우주하면 서양의 기술적인 부분만 생각할 것 같지만 굉장히 동양적 사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동양적 우주론과 서양의 기술론들이 백남준 안에서 융화돼서

0: 어떤 백남준의 행성 시리즈, 뭐 비너스도 만들고 시리우스도 만들고 다양한 그 행성들을 제작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동양의 이제 주역의 궤도 이제 결합되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별궤에서는 백남준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이제 행성 작품을 보여주고, 달들에서는 백남준의 이런 그 동양적 우주론과 고민들을 동시대 예술가들이 이제 결합해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1: 와, 이 아까 백남준의 행성이라는 큰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백남준이라는 이름과 행성의 키워드는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매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금 이 시대에 뭐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지만, 왜 우리가 백남준 작가를 다시 소환해서 한번 생각, 그가 던진 질문들에 우리도 한번 같이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구해봐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신다면요.
0: 백남준은 저희가 동시대적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자면, 백남준이 분명 1973년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언젠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TV 채널을 갖는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73년에 그 말씀이
1: 지금 와
0: 지금 와
1: 있잖아요.
0: 있어요. 그래서 백남준은 동시대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희가 스마트폰의 환경이나 SNS라고 하는 글로벌 미디어의 환경, 그다음에 지금 이 지구가 겪고 있는 인류세로 인한 굉장히 아픈 지구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백남준이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인터넷과 같은 전자 초고속도로라고 하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전 세계가 다 연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얘기들은 백남준이 생각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백남준은 미래를 살다간 인물이고 미래를
1: 그러니까요.
0: 설계해 놓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남준은 50년 전에, 4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백남준은 세계에 대한 고민을 매우 고전에서부터, 그리고 동시대 정보까지 뉴스나 많은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미래를 이렇게 늘 고민했죠. 스스로가 예술가는 미래에 대한 사유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런 백남준의 사유가 지금의 이 동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그 예술이라는 영역이 그러니까 세상과 괴리돼서 온갖 미적인 추구만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세상을 향한 온갖 오감의 그런 감각들을 열어놨을 때에 비로소 예술 안에 펼쳐진다는 것을 바로 보여준 작가가 백남준
0: 그렇죠.
1: 작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백남준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한 그릇에 담기에 굉장히 넘치고 미래를 살다간 작가로 인식이 되고 알면 알수록 너무나 궁금해지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백남준에 대한 연구 혹은 교육이 생각보다 그렇게 깊고 넓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점에 대한 아쉬움을 또 토로하셔서 정말 그렇습니까?
0: 사실 백남준에 대한 연구는 정말 하면 할수록 약간 미궁이고 아직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백남준이 한 6개의 언어를 써서 텍스트를 생산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세계인들과 결합해서 작업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백남준의 하나의 예술을 하나하나가 예술이 그냥 단절된 하나의 완결된 작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가 계속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연결된 지점들을 언어적인 부분, 철학적인 부분들, 또는 국가마다의 다른 문화적 관행들에 대한 문제들, 많은 부분들이 결합되어야 백남준의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백남준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들에 대한 시스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게 필요한데, 저희가 백남준 아트센터 의 규모는 그렇게까지 현재는 그렇게 크지 않고, 저희는 뭐 많은 이제 많은 이제 미래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네. 백남준을 위한 연구자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사실은 백남준은 한국의 예술가로 규정할 수 없고 그렇죠. 트랜스내셔널이라고 네. 말하는 초국가적 존재로서

0: 미국의 연구자도 있어야 되고 일본의 연구자도 있어야 되고 독일의 연구자도 있어야 되고
1: 그쵸.
0: 이런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의 연구자도 분명히 있고요. 많은 연구자들이 모여서 초학제적으로 초국가적으로 그 백남순이라는 연구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 네. 그런 규모를 위한 연구소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술관도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미술관에 해야 되는 연구의 영역이 백남준의 이해가 결국 우리가 한 예술가가 어떻게 미래를 이렇게 먼저 살다 간 건가라고 얘기를 꺼내줄 수 있고 그리고 그가 사유했던 부분들이 정말 향후에 많은 예술가들 그리고 사회인에게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백남준 연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시스템 만들고 싶습니다.
1: 오늘 이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힘주어서 일단 저희 스태프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방송 생방송으로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또 지원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 들으신 분들 백남준 아트센터 이제 가보고 싶다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센터에 오면 이거 꼭 해봐라. 이 공간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좀 팁을 좀 주신다면요.
0: 백남준 아트센터의 그 공간 전체가 피아노 예.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백남준이 음악으로 먼저 출발했었던 사람이에요.
1: 아,
0: 네.
1: 예.
0: 그래서 백남준의 이제 음악에 대한 이야기들도 할 수 있고
1: 네.
0: 그리고 백남준의 상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백남준의 음악에 대한 상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피아노 몸집을 닮은 그 공간이 보통의 미술관이 이제 완전 화이트 큐브로 사각 박스의
1: 그렇죠.
0: 대부분의 거라면 여기는 전면이 이제 주사선 모양의 미러글라스 형태로 이제 건축이 이루어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색다른 백남준의 느낌들을 그 음악에 대한 또는 텔레비전 모니터를 이용해서 비디오 뭐를 만들고 비디오 설치를 만들었던 그런 것처럼 새로운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 네.
0: 백남준은 백남준 아트센터가 3대가 슬리퍼를 신고
1: 네.
0: 와서 각자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뭐 그러고 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가볍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문턱낮게 오셔서 각자의 눈으로 답이 없는 예술에 대한 이해를 서로 품고 질문을 품고 갈 수 있는
1: 네.
0: 그런 백남준 아트센터였으면 합니다.
1: 시간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잠깐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루시님께서 생일굿 누구나 참여 가능하냐고 여쭤봐서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네. 오시면 저희가 지금 다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1: 예.
0: 예, 예약을 받고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해 주시면 가장 안전한 방법이시고요.
1: 네.
0: 뭐 현장에서도 혹시 이제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신다면 위험할 수 있으니
1: 네.
0: 예약 부탁드립니다.
1: 자, 마지막으로 우리 관장님의 개인적인 목표 짧게 여쭙겠습니다.
0: 저는 이제 백남준 아트센터 관장으로서 저의 어떤 역할들을 최선을 다하고 있고
1: 네.
0: 백남준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백남준 지금 아트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백남준 미디어트 페스티벌과 그다음에 내 하반기에 굉장히 공들여온 큐레이터십의 새로운 모델을 트랜스로컬, 현대자동차 트랜스로컬 시리즈의 일환으로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는 피나코테카 미술관과 용인의 이 백남준 아트센터가 두 전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1: 네.
0: 이제 열게 되는데 이런 공들인 백남준의 네트워크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다시 열리게 되는 그런 일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꽉 찼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백남준 아트센터가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고 많은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네. 저도 관심을 갖고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백남준 아트센터 박남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술가의 역할은 미래를 사유하는 것이다. 백남준 작가의 말을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백남준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죠. 존 케이지 작곡의 In a Landscape 띄워드릴게요. 지금까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적막해진 시골 마을. 바람만 드나들던 빈집들은 오랫동안 쓸쓸한 소멸의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농촌 곳곳에서 버려진 빈집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면서 활기를 불어넣고 있죠. 세월의 결을 품은 옛집들이 한옥 카페나 작은 도서관으로 다시 문을 여는 순간, 얼어붙었던 시골 골목에도 따스한 숨결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오래된 집을 허물어 치우는 대신에 새로운 이야기와 웃음소리로 채워가는 농촌의 변신. 우리 마음의 빈 곳을 돌아보는 일도 여기서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한태주 외 여러분의 연주로 들 전해드렸어요. 오늘 여는 말 생각해보면 참 반갑지 않으세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을 허무는 대신에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새로운 명소로 재탄생시키는 곳들이 늘고 있대요. 경상북도 영양군 연당리에서는요. 오래된 한옥이나 빈집들을 정비해서 연간 2만 5천 명의 발길이 머무는 문화 공간을 일궈냈는데요. 여기에 이주민을 위한 주거 지원이나 또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이 정책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시골 마을에 다시금 사람의 온기가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완성하는 건 결국은 새로운 이웃을 기쁘게 맞아주는 주민들의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귀촌한 이장님이 직접 막 발로 뛰면서 보금자리를 구해주고요. 마을에 방치된 쓰레기 더미를 치워서 화사한 수국 꽃밭으로 가꿔낸 경남 남해 용강마을의 사연이 또 좋은 본보기가 되죠.

지고 있네요. 참 이런 반가운 뉴스를 접하면서 낡았다고 생각하는 그 공간에 정말 정성스럽게 숨결을 불어넣고 서로를 이웃으로 온전히 품어 안아내는 그런 시선이야말로 멈춰있던 시골 골목

사람의 온기가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완성하는 건 결국은 새로운 이웃을 기쁘게 맞아주는 주민들의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귀촌한 이장님이 직접 막 발로 뛰면서 보금자리를 구해주고요. 마을에 방치된...

모퉁이 돌면 듣고 오셨어요. 시로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요즘에는 그 생활 주거 환경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골목길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정말 그 지금 만들어진 어떤 신도시보다는 예전에 있었던 구시가지, 구도심 이런 쪽에서는 이제 골목을 만날 수 있어서 참 그 골목 어쩌다 한 번씩 보면 참 반갑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골 마을도 마찬가지죠. 그 골목길의 그 풍경들이 참 이렇게 정겹게 느껴지잖아요. 6642님께서

그래서 허물어가는 집도 사람이 살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쉬 무너집니다. 하셨는데 정말 신기하죠? 그 집이라는 게, 물론 이제 사람이 살면 아무래도 관리를 하고 뭐 보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무너짐 없이 살수 있게 되지만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기운이라는 게그 집에도 전해진다라고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런 거 보면 그 인간의 사람의 온기라는 게참그 중요한 거구나.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전달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이제 뭐 여는 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시골 마을 참 빈집들이 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치하고 뭐 허물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 저도 아니 그 시골집 다녀보면 그 옛날 그 나무로 지어진 그 집들 그냥 없애기는 참 아깝다. 저거 리모델링 하면 또 다른 매력적인 집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이런 곳들이 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네요. 뭐 주거 지원도 해주고 정책도 뒷받침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의 그 모든 들어오시는 분들을 품어내는 그 온기가 합쳐진다면 충분히 또 다른 어떤 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싶었어요. 좀 반갑다 싶네요. 이런 소식도 좀 많이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김인설님께서 오늘 또 출석합니다. 함께해요 하시고 영디바라기님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병 목소리 들으니까 덕분에 사라지네요.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월요일이지만 정말 월요병 없는 하루 여러분과 함께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만날 수 있고요. 오늘은요, 강은하와 유채글 씨의 다정한 말 도감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어요. 사막 같은 삶에 촉촉한 비가 되어주고 굳게 닫힌 문을 열어줄 다정한 문장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죠. 자, 2부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 재밌는 이야기, 조선의 홀의 풍습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나누실 수 있는 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으니까요. 여러분 뭐 주말에 뭐 하셨는지 주말 보내신 이야기도 좋고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 뭐 생각나신다면 언제든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어요. 그림의 연주로 길놀이 듣고 오겠습니다.

그림의 연주로 길놀이 전해드렸습니다. 7740님께서 요즘 다니시다 보니까 호박꽃이 참 예쁘게 폈다고 전해주셨는데 참 그 호박꽃이 우리가 그 못생겼다라는 얘기할 때 호박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호박꽃도 참 예쁘고 저는 호박도 왜 이걸 못생겼다고 하지? 그런 생각 한 번씩 하거든요. 그 동글동글한 호박 보면 얼마나 막 매끈매끈하고 예뻐요. 막 이렇게 그 울퉁불퉁하지 않은 동글동글한 모양이 참 예쁜데 그런 그 초록색의 호박 사이에서 또 피어나는 노란색 호박꽃도 참 예쁘죠. 아, 지금 또 호박꽃이 피는 그런 시기군요. 참 능수화도 그렇고 좀 요즘 주황색, 노란색 이런 꽃들이 참 눈을 이렇게 좀 밝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어서 준비한 곡 나리소서인데요. 나리소서는 성주풀이의 설설이 나리소서라는 후렴구에서 따온 제목의 이름입니다. 하늘에 복이 가득히 내려서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풍류공작소의 노래와 연주로 나리소서 감상해 보시죠.

쉼 그리고 한옥찻집. 사막에 비가 내리면 꽃이 핀대. 난 네가 사막 같아. 아직 비가 안 왔을 뿐이지. 남들보다 조금 늦게 찾아오는 비 소식에 초조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복된 불합격은 당신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 대지가 스스로 온도를 조율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은 당신이라는 사막에 내리는 가장 촉촉한 응원의 비가 되어줄 겁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리고 충분히 눈부시게 피어날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가능성을 믿는 일만큼은 절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밀어서 여는 문도 있고 당겨서 여는 문도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게는 쉽게 열리는 문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겨우 열리는 문일 수 있죠. 어떤 문은 힘껏 밀어야 열리고 어떤 문은 살며시 당겨야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나 사람과의 관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방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거리를 지켜주길 원합니다. 어쩌면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손잡이를 가만히 만져보는 짧은 시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여백이 됩니다.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조금씩 맞춰가는 방식으로 열립니다.

40대의 단역이 없었다면 70대의 아카데미도 없었을 거예요. 윤여정 배우의 아카데미 수상이라는 눈부신 결과는 어쩌면 오랜 단역의 날들을 묵묵히 견뎌온 이에게 도착한 기분 좋은 답장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생의 한복판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자신에게 가장 고운 문장을 선물해보세요. 오늘이라는 무대도 참 근사했어. 굳이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아. 내가 여기에 존재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장면의 미장센은 충분히 완성되었거든. 먼 미래의 보상을 위해 오늘의 나를 다그치기보다 단역의 시간마저 정성껏 누리는 배우가 되기로 해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다정한 큐사인이 쌓여갈 때, 어느 날 문득 돌아본 우리의 일상은 이미 매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상식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찬란한 봄날 듣고 오신 곡이었어요. 이미리의 노래, 한웅원 음악감독의 곡이었는데요. 인생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인생의 조각들은 다 선물이라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밝게 빛나고 있다는

위로를 건네는 곡 감상하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방송인 강은하와 캘리그라피와 그림을 그리는 유채글씨의 다정한 말도감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습니다. 책의 제목처럼 마음을 다정하게 위로해주는 문장들이었죠. 살다 보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끝없는 사막처럼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홀로 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나만 늘 이름 없는 단역으로 머무는 것 같아서 참 조급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기다림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한 시간이며 문 앞에 서성임은 서로를 이해하는 여백이 된다고요. 그리고 굳이 주인공이 아니어도 묵묵히 오늘을 채워낸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이미 충분히 완성돼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숨 한번 크게 고르고요. 내 삶의 매 순간을 정성껏 채워가고 있는 나 자신, 가장 소중하고 감사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고마움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강은하, 유채글씨의 다정한 말 도감과 함께 해봤어요. 김지혜 외 여러분의 연주로 별빛 전해드립니다.

김지혜 외 여러분의 연주로 별빛 전해드렸습니다. 별빛도 낮이라는 시간을 견뎌내고 나면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뭔가가 잘 안 풀리고 지금 빛이 안 보인다면 아직은 나의 시간이 오지 않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더 느긋하게 기다려봐야겠네요. 이어서 준비한 곡 야광별입니다. 천안삼거리 흥타령을 소재로 한 곡인데요. 힘든 시간이 지나면 좋은 일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그려낸 곡이에요. 예결의 노래로 야광별 전해드립니다.

예결의 노래로 야광별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마지막 곡은요. 보호자, 푸른 걸음을 걷다 들으실 텐데요. 이승민 외 여러분의 연주예요. 이 곡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학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아라연의 연주로 비에 젖다.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비가 내리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린 연주곡이었는데요. 임재의 시, 북천이 막다커너를 소재로 한 곡이었어요. 막다고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아우, 행여나 우린 이미 찬비를 맞으면 어쩌나 하는 연인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담긴 고가신조 북천이 막다커너를 소재로 한 곡 2부 첫 곡으로 비에 젖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월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만나실 수 있어요. 조선시대의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하는 시간. 오늘은 조선의 홀례 풍경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자, 그리고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죠.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됩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 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3198님께서 안녕하세요. 마루에서 국악방송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까지 감자 삶아서 마루에 앉아 시원한 수박 씨 퇴퇴 뱉어가며 얼쑤 잘 듣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면 밭에 가서 오이 따고 고추 따고 가지 따서 저녁 반찬 요리 할 거예요. 재료 소쿠리에 담아와서 호박잎 쪄서 매콤한 간장 만들어 쌈싸 먹으려고요. 신토부리 야채 너무 싱싱해서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와 그 모습이 쫙 그려지네요. 지금 딱 하지 감자 나오잖아요. 그 포슬포슬한 하지 감자 삶아서

유유자적하게 평화로운 일상이 그려지는 모습입니다. 아,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시니까 듣는 문자 보는 저도 참 기분이 좋네요. 주상희님께서 처음 들어와 봅니다.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아유 어서 오세요. 또 이렇게 처음 인사 남겨주시는 분들 저희가 또 막 반기잖아요. 물론 이제 기존 애청자님들도 저희가 물론 항상 반기지만 또 이렇게 듣고만 계시다가 용기 내서 문자 주시면 그것도 그 쑥스러워서 못 보내신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또 격하게 이렇게 반갑습니다 하고 자주 놀러와 주세요 하면 앞으로 더 자주 오시려나요? 부담 없이 들으시다가 이렇게 생각나시면 문자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반갑습니다. 3272님께서 아, 어릴 적 내 고향 경북 의성 기찻길 위에 떨어진 군인 아저씨 주소를 보고 팬팔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와, 그 옛날에는 진짜 지금 생각하면 군인 청년이잖아요. 군인 오빠. 근데 나이가 많아봐야 20대 중반일 텐데 그때는 왜 아저씨라고? 왜 다 아저씨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불만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아저씨라고 하냐? 그냥 군인이라고만 해라. 아, 근데 펜팔. 옛날에는 막 이렇게 가요책 마지막 페이지에도 그 주소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거 보고 좀 펜팔 했던 그런 기억도 있으실 텐데. 아, 펜팔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참 여러 추억들을 소환해내는 힘이 있네요. 그리고 영디바라기님께서도 이렇게 또 문자 보내시고 이제 일하러 나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점심 잘 챙겨 드시고 또 오후 근무도 거뜬거뜬하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안소은의 노래로 홀로 아리랑 듣고 가겠습니다.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의 신청곡으로 안소은의 노래 홀로 아리랑 전해드렸어요. 지난주 월요일이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었고요. 오늘은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이에요. 이렇게 일주일 간격으로 마주하는 이 날들은 우리 사회 가장 약한 고리들을 한 번 더 찬찬히 들여다보라는 신호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학대나 소외라는 것이요. 꼭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폭력만을 뜻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쩌면 무관심 속에 방치된 차가운 시선들, 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일상의 속도에 치여서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소리 없이 힘겨운 하루를 버텨내는 이웃들이 분명히 우리 곁에 있을 텐데요. 오늘만큼은 바쁜 걸음 잠시 늦추고 주변에 소외된 곳은 없는지 안부를 좀 살필 줄 아는 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낸 그 작은 시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홀로 서 있는 세상에서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정직한 관심이야말로 서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시작이 될 겁니다. 놀이터의 연주로 친구 다음 곡으로 이어서 전해드리죠.

놀이터의 연주로 친구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있겠죠? 이번에는 발달장애 예술인 최준, 피아노 병창이라는 새로움을 안긴 음악가가 바로 최준 씨죠. 그가 들려주는 춘향가의

0: 사랑가 만나볼 텐데요. 최준의 피아노 병창, 이금미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전해드립니다.
1: 그때요 도련님이 춘향을 업고 한번 놀아보는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0: 이에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 어찌 없는단 말씀이오?
0: 얘야, 내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 달려하더냐. 내 양 발만 네 얻기 위해 얻고 징검 걸어 다리면 그 속에 선지 우락 장막이 다 들었느니라. 춘향이가 도련님을 업고 노는 뒤 이제는 박업이 되어 마구 남군자로 업고 놀겄다.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역사 속 그날을 만나보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지난주 조선의 홀례 시작을 알리는 사주단자에 이어 오늘은 마침내 두 집안이 마주하는 날, 조선시대 진짜 결혼식 풍경 속으로 걸어가 봅니다.

어서 오게. 저기 최진사 땡마당에서 혼례를 치르려나 보네. 신랑 행렬이 동네 어귀에 들어섰어. 아하, 신랑이 정성스럽게 안고 오는 저 세종복에나. 저게 부부 금실에 좋다는 원앙 아닌가? 저건 원앙이 아니라 기러기지. 평생 신의를 지킨다는 기러기가 진짜 혼례상의 주인공 아닌가? 그래? 그나저나 사대부 예법대로라면 신랑 집에서 식을 올려야 한다더니 결국은 신부 집마당에 상을 차렸구만. 나라 원칙이야 그렇다지만 우리야 신부 집에서 식을 치르는 게 오랜 관행 아니던가. 덕분에 우리도 국수 한 그릇 얻어먹게 생겼으니 잘된 일이지.

오늘날의 결혼식은 예식장이라는 정해진 공간에서 치러지는 경우가 많지만 조선시대 혼례는 책 속의 엄격한 유

종교 예법과 실제 삶의 관행 사이에서 조화롭게 치러진 생활의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선시대에는 신랑이 신부를 직접 데리러 갔을까 궁금해하시는데요. 정식 원칙은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이해오는 친형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신부 집에서 먼저 식을 치르고 나중에 신랑 집으로 들어가는 반친형 같은 절충형 관행이 오랫동안 널리 퍼졌죠. 또 하나, 우리가 전통 혼례를 생각할 때 흔히 떠올리는 새가 바로 원앙인데요. 재미있는 반전은 실제 전통 혼례상에 올리는 핵심 상징물은 원앙이 아니라 기러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원앙은 혼례상에 꼭 올라가던 새라기보다 화목한 부부를 뜻하는 원앙금침처럼 혼수품이나 장식 문양에서 더 자주 보였고요. 혼례의 예물로서 신랑 행렬의 맨 앞에 서고 상 위에서 자리를 지킨 진짜 주인공은 신의를 상징하는 기러기였습니다. 이러한 혼례 풍경은 집안의 경제력에 따라서도 그 모습이 크게 달랐는데요. 돈이 많지 않은 서민층의 혼례는 양반가처럼 화롯을 갖춰 입거나 화려하진 못했고요.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혼례의 유교적 절차는 의식하되 실제 운영은 집안 형편과 지역 관습에 맞춘 것인데요. 서민층에서는 혼례 비용 부담이 워낙 컸기 때문에 혼례복이나 음식, 혼수품을 이웃끼리 서로 빌려주거나 함께 마련하는 넉넉한 돕기 방식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상적인 예법 뒤에는 이처럼 현실에 맞춰 슬기롭게 결혼을 치러낸 선조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수인의 연주로 사랑꽃 전해드렸습니다. 조선의 홀례풍습인 친형관행, 또 기러기의 상징, 백성들의 소박한 결혼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던 행렬을 시작으로 해서 마당 가득 채우던 대례를 무사히 마치고 나면 신부는 정성껏 차려입은 화롯을 입고요. 가마에 올라서 시가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죠.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라는 그 무게 속에서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혼구류를 선뜻 내주기도 하고요. 서로의 일손을 돕던 그 백성들의 풍경이 참 정겹게 다가오네요. 비록 양반가처럼 거창하게 꾸미지는 못했을지라도 기러기를 품에 안고 길을 나서던 그 신랑의 긴장된 발걸음부터 이웃의 온정으로 상을 채우던 소박한 손길까지 서로 다른 두 삶이 하나로 뭉기기 위해서 현실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던 그 시절의 신중함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해요. 참 쉽게 만나고 조금은 가볍게 약속하는 요즘 세상에서 한 사람을 온전한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형편에 맞춰서

정성을 다하고 이웃과 마음을 모았던 조선시대 혼례의 참된 의미를 또 이 시대에 다시금 되새겨보게 되네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조선의 혼례 풍습인 친형과 전통 혼례의 상징 그리고 백성들의 소박한 혼례 풍경에 대해서 전해드렸어요. 김일륜의 노래로 가시버시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김일륜의 노래였어요. 가시버시 사랑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감자 드신다는 문자 들으시고 김인설님께서 어제 하지라서 하지감자 드신 듯해요 라고 하시고 9653님께서 천도복숭아 냠냠 요양사분께서 두 개 가져오셨네요. 아유 천도복숭아 새콤달콤하니 참 맛있죠. 아 그리고 6642님께서 아름답고 음악이 아름답고 옛 전통은 더더욱 아름다운 지난 시절의 결혼식 화려한 웨딩드레스보다 더 아름다웠던 전통 한복의 신부 아름다운 그림이며 행복의 대명사였습니다. 혼인은 행복이며 진정한 멋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셨는데 참 서로의 편이 생긴다는 게 참 좋은 거죠. 자 오늘 음악이 흐르는 바로 끝곡은요. 꽃별의 해금 연주 준비했어요. 하얀색은 연인의 색 만나보시죠.

어떤 글에서 보니까 서두르다 보면 사이를 놓친다라는 구절이 있던데요. 우리가 눈앞의 목적지만 바라보면서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정작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얼굴이나 일상의 작고 정겨운 풍경들을 무심히 지나치기 쉽죠. 바쁘게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치고 있었던 그 사이야말로 어쩌면 우리 삶을 숨쉬게 하는 진짜 중요한 여백은 아닐까요? 나의 하루는 무엇을 향해 그렇게 급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잠시 걸음 늦추고 내 주변의 소중한 사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해요. 남은 하루는 다그침 없이 편안하게 채워가시기 바라면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함께합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소리의 본향 전주에선 올해도 판소리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무대가 이어집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선 제34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이 관객들을 만나는데요. 해마다 최고의 명창들이 5일간 판소리 다섯 바탕을 선보이며 전통 판소리의 깊이와 감동을 전하고 있는 대표 공연이죠. 올해도 각 바탕을 대표하는 소리꾼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첫날인 7월 1일엔 소리꾼 유태평양과 고수 조용수가 미산째 흥보가를 선보이고요. 2일엔 소리꾼 정은혜와 고수 김태영이 박초월째 수군가를 들려주는데요. 3일엔 소리꾼 이봉근과 고수 박범태가 박봉술째 적벽가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어서 4일엔 소리꾼 민은경과 고수 고정훈의 김세종째 춘향가가 펼쳐지고요. 마지막 5일엔 소리꾼 장문희와 고수 조용복이 동초째 심청가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 판소리는 소리꾼의 창과 안일이 그리고 고수의 북장단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이잖아요. 이번 공연에선 각기 다른 유파의 소리와 명고들의 장단이 어우러지며 다섯 바탕의 매력을 차례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한여름밤 판소리의 깊은 울림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전주 우진문화공간에서 펼쳐지는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 노동요를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특별한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실내악 시리즈 일노래가 오는 7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체인버홀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요, 농부의 모 심는 소리와 어부의 뱃노래, 대장간 노동요, 방아소리, 염전 노동요 등 우리 선조들이 일터에서 불렀던 노동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옛 노동요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새벽 알람으로 시작해 출근하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현대인의 하루를 음악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예전 사람들에게 노동요가 함께 일하는 이들의 호흡을 맞추고 고단함을 나누는 노래였다면 이번 공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감정을 담아내는 새로운 일노래를 들려주는 셈인데요. 이번 무대는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상주 작곡가 김현섭이 연출과 음악 감독을 맡았고요. 연주는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수석 부수석 단원들로 구성된 SMTU 앙상블이 맡고요. 박도연 부지휘자가 지휘를, 소리꾼 서희철이 사회자로 나서 작품의 흐름과 의미를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전할 예정입니다. 전통 노동요가 오늘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난 무대 일노래와 함께 우리의 하루를 음악으로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세종문화회관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 송파구의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2016 더 임팩트 공연이 7월에도 이어지는데요. 젊은 국악인들이 선보이는 개성 있는 무대들이 오는 7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아뜰리에에서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7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엔 피리 연주자 민은기의 독주회 우담바라가 열리는데요. 자신의 음악이 우담바라처럼 아름답게 꽃피우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무대라고 하네요. 이어서 7월 4일 토요일엔 창작국악팀 아랑의 마음을 켜다가 펼쳐집니다. 전통 민요를 바탕으로 한 가야금 3중주와 어쿠스틱 기타의 선율이 어우러져 따뜻하고 편안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5일 일요일엔 퓨전 국악밴드 오름새의 타워 오브 판이 이어집니다. 전통 연희의 장단과 밴드 사운드를 결합한 공연으로 장단과 움직임이 차곡차곡 쌓이며 하나의 거대한 소리의 탑을 만들어가는 무대인데요. 전통 연희의 신명과 현대적인 밴드 음악의 에너지가 어우러져 관객들과 함께 새로운 판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만들어가는 오늘의 국악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석촌호수 아뜰리에에서 특별한 시간 보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상이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주말에 7호 태풍이 발생했다고 하던데요. 태풍 영향인지 오늘 전국에 산발적인 소나기가 있다고 하죠.
1: 기상청은 아직 장마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은 느낌적으로는 장마가 오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2: 약간 습하기도 하고요.
1: 네네.
2: 자, 북상 중인 7호 태풍 메칼라가 장마의 주요 변수가 될 것 같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변수가 될지 나쁜 쪽으로 변수가 될지 이번 주는 일기예보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장마에 태풍이 변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월요일 오후의 기분을 결정할 태풍 같은 변수가 혹시 있으실까요?
2: 있겠죠. 없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무시해도 되는 변수는 좀 무시하는 게 이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지만 무시하면 안 되는 변수들은 또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게 현명하겠죠.

될지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어떤 것이 비틀어졌는지 도무지 알 방도가 없네. 어찌 될지 모르겠네. 어찌 될지 모르겠어.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고레야의 돈돌라리오 듣고 왔습니다.
1: 네. 진짜 간만에 토요일 날.
0: 네.
1: 예, 애들이랑 여행을 갔어요. 가족. 그러니까 애들 둘하고 저하고.
0: 아유, 비 오지 않았나요? 비 많이 내리던데.
1: 비 왔어요. 네. 서해 바다로 갔거든요.
0: 아, 예. 예.
1: 따개 비에 우리 애들. 예. 비 맞으면서.
0: 아, 비가 안 왔다면 갯벌에서 놀았겠네요.
1: 그러니까 갯벌에서
0: 네.
1: 또 따개 비에 발이 또 이렇게 또 찢어지고. 예. 아주 변수의 변수의 변수.
0: 와, 변수가
1: 간만에
0: 너무
1: 뭐 어?
0: 예.
1: 날짜를 잡았는데.
0: 네.
1: 아, 비가 비가. 아.
0: 비 많이 내리더라고요.
1: 아, 좋았어요. 네.
0: 비 내린 대로.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아, 근데 변수라는 게 인생에서 참 크잖아요.
1: 알 수가 없죠.
0: 없을 수가 네. 없고 알 수도 없고.
1: 그렇습니다.
0: 변수는 값이 고정되지 않고 상황이나 관계 안에서 변할 수 있는 거고요.
1: 네네.
0: 반대로 이제 상수. 상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걸 말하는데.
1: 네네.
0: 7호 태풍이 올 여름 장마의 변수라면 오늘 여러분의 변수, 6월의 변수, 여름의 변수는 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여행.
0: 서해 바다.
1: 여행. 네. 아무튼 뭐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다 다를 것 같은데
0: 네.
1: 뭐 예를 들어서 감기가 변수인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0: 네.
1: 혹은 가족들 건강이랄지 직장 동료와의 관계라든지
0: 그렇죠.
1: 또 부부 싸움
0: 아.
1: 이게 또 변수의 가능성도 있잖아요.
0: 부부 싸움은 상수 아닌가요? 항상 예정돼 있는 같은 패턴.
1: 아,
0: 모르겠습니다만 자, 내 생활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1: 네. 네.
0: 기분
1: 네.
0: 컨디션에 가장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1: 네.
0: 변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오.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0: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8920님께서 그 예전에 간장게장 게장 그거 만들 거다. 네. 예, 김치찜도 먹을 거다 해서 만들면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했는데 진짜 보내주셨어요 지금.
0: 와 진짜 맛깔납니다.
1: 이거 간장게장 이거는 거의 식당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와.

0: 단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이 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끄끄끄. 자, 내 생활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네, 네. 기분 네. 컨디션에 가장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네. 변수는 무엇?
1: 님께서 그 예전에 간장게장 게장 그거 만들 거다. 네. 예, 김치찜도 먹을 거다 해서 만들면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했는데 진짜 보내주셨어요 지금.
0: 와 진짜 맛깔납니다.
1: 이거 간장게장 이거는 거의 식당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완전히 예. 너무 잘 만드시는데.
0: 한 3인분 딱 나왔을 때의 모습인데.
1: 야, 이것도 변수죠.
0: 와.
1: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지네요. 너무 부러워서.
0: 눈으로 드세요.
1: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능력적이시네요.
1: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0: 네.
1: 자, 바투의 상사대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정가 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 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믿고 난 하자를 한다. 이별이라 하는 게 너 잘 있고 난 하자를 한다.

0: 김유리의 육자백이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여러분들의 그 일상 속에서의 각종 변수들.
0: 네.
1: 네. 지금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2242님의 메시지부터 2시의 힐링 타임.
1: 바투의 상사.
0: 바투의 상사디아. 갑시다. 렛츠고 하시면서 그래도 환경 미화 일하며 방송 들으니 해피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1: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0: 아이고, 또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1: 특히 또 비 오는 날이면 더 고생이실 텐데.
0: 네.
1: 방송 들으시면서 힘내시는 것 같아서요. 기분이 저희도 좋네요.
0: 감사합니다.
1: 네. 파라나사마나님께서 배드민턴 대회를 출전을 했었었는데요. 의외로 복병조가 있어서 망쳤어요. 근데 스포츠는 또 그 재미이지요 하시면서.
0: 맞아요. 스포츠 팀은 알 수가 없어요.
1: 아, 그게 또 스포츠 재미죠.
0: 예. 예. 개별 능력으로 보면 내가 더 우월한데 월등한 것 같은데 이런 조직력이 필요한 대회다.
1: 맞아요.
0: 그러면 야 변수가 너무 많죠.
1: 맞습니다.
0: 맞아요.
1: 축구도 마찬가지죠.
0: 축구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예. 우리나라가 어떻게 2002년에 4강을 갔겠냐고. 개개별 선수의 능력치만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1: 그때 당시 맞아요.
0: 포르투갈을 잡고
1: 그 전 세계 평가가 네. 나오니까
0: 이탈리아를 어떻게 잡아요.
1: 와.
0: 몸값 차이만 해도 엄청난데.
1: 그쵸.
0: 근데 역시 협심.
1: 맞아요.
0: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조직력으로 네. 똘똘 뭉치면 못 이겨요.
1: 아, 그렇습니다.
0: 네.
1: 2755님께서 우리 부부는요 다정다감하게 말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변수가 되겠죠? 올해 나이가 68세입니다.
0: 아, 대단하시다.
1: 좋은 거죠. 맞습니다. 서로 양전도 해보고
0: 예.
1: 서로 다정하게 말 한마디라도.
0: 맞아요.
1: 네.
0: 일단 뭐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다정하게 하다 보면은
1: 맞아요.
0: 마음도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예.
1: 맞습니다.
0: 근데 이거 쉽지 않잖아요.
1: 노력하는 거죠 뭐.
0: 그러니까
1: 예.
0: 완벽하게 내일 갑자기 뿅 하고 다 좋아지고 이건 사실 불가능한데
1: 예.
0: 차츰차츰 더 좋아질 일만 남았네요.
1: 그 어떤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하여
0: 네.
1: 나의 그 발작 버튼이라는
0: 그렇죠.
1: 게 있잖아요.
0: 즉각 버튼.
1: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번
0: 그렇죠.
1: 필터를 한번 거치는 거죠.
0: 맞아요.
1: 예.
0: 한 호흡 들이키고
1: 그렇습니다.
0: 그다음에 이제 나아가는 거죠.
1: 맞습니다.
0: 대단하십니다. 7426님 바투의 상사디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한테 최대 변수는 휴대폰이었습니다.
1: 어?
0: 지난주에 휴대폰이 고장나서 토요일 내내 휴대폰 바꾸느라 붙잡혀 있었어요.
1: 아.
0: 정보 옮기는 데만 해도 3시간이 넘게 걸렸나봐요. 지금도 새 휴대폰에 적응하느라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폰 안 바꾸고 살 수는 없는 거겠죠. 새 폰에 익숙해지려면 한참 걸리겠죠 하셨어요.
1: 아예 OS가 다른 회사로 이렇게 옮기셨나?
0: 그런 거
1: 같은 뭐 계열사면은
0: 네.
1: 익숙할 텐데.

0: 텐데
1: 그렇죠.
0: 이참에 아예 안드로이드 계열에서 이제 이쪽으로 바꾸신 거 아닌가
1: 그런 거
0: 싶기도
1: 같죠.
0: 하고 버벅된다는 단어가
1: 이 정도의 어려움이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 조금 뭐 사람은 또 적응의 동물이니까
1: 네.
0: 뭐한달한달한 달이면 금방 되지 않을까요?
1: 가볍죠? 한 2주면 되지 않을까요?
0: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휴대전화로 쓰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0: 그쵸? 예.
1: 앱은 엄청 깔려 있는데
0: 맞아.
1: 맨날 들어가는 건몇개안 돼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네. 아, 근데 잘하셨습니다, 진짜.
1: 바꿀 때 되면 또 바꾸시고.
0: 네네.
1: 그리고 나면 또 이제 한참 가는 거
0: 아,
1: 아니겠습니까?
0: 그럼요.
1: 네. 오래오래 쓰세요.
0: 351호님께서 변수를 만드는 만들어 보는 것도 좋죠. 오래된 옷을 버리기. 마음도 비우고 하려고 합니다 하시면서
1: 네, 공감합니다.
0: 오래된 옷들
1: 네.
0: 그쵸 그쵸 뭐 직접 버려도 되고 바깥에 이제 그 의류 수거함에 해도 되고
1: 네.
0: 조금 양이 많으면 그 헌옷 이렇게 수거해 주시는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1: 네.
0: 그런 식으로 하셔도
1: 맞아요.
0: 좋을 것 같고요
1: 변수를 만들어 본다. 아, 멋진 생각이 있어요.
0: 아 그쵸
1: 변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0: 그럼요
1: 변수가 있기 때문에 특유의 그 긴장감도 생기고
0: 네네네
1: 집중력도 생기는 것 같고.
0: 맞습니다.
1: 근데 일부러 만드는 것도 멋진 생각인 것
0: 네.
1: 같습니다.
0: 5627님께서 오늘 같은 날에는 날씨가 진짜 변수예요. 비가 오면 빨래도 안 마르고 집안도 꿉꿉하고 다리도 아프잖아요. 하시면서
1: 맞아요. 날씨. 날씨가 최대 변수 아닐까요?
0: 확실히
1: 진짜.
0: 영향을 좀 받긴
1: 네.
0: 받습니다, 사람이. 네.
1: 절대 우리가 날씨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0: 네.
1: 그리고 예측도 100% 불가능하고.
0: 그쵸.
1: 그야말로 변수의 표본인 것 같아요, 날씨가.
0: 혹시 5627님 댁에 제습기 없으실까요? 제습기 있으시면 빨래 마를 때그 밑에다가 살짝 두시면
1: 네.
0: 잘 마르고 냄새도 안
1: 그렇죠.
0: 나니까 한번
1: 네.
0: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460 하나님, 우리 아들 아침에 열이 좀 있었는데요. 감기인가 싶어서 걱정입니다. 아들 컨디션이 오늘의 변수가 되겠네요. 하셨어요.
0: 아이고, 요즘 은근히 또 감기 환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잘.
1: 실내, 실외 온도차가 크다 보니까
0: 네네네네.
1: 감기 환자들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아, 지금 생각나는 게 우리 둘째가 지금 3학년이거든요.
1: 네.
0: 아, 이 친구가 굉장히 들뜨면
1: 네.
0: 그것만 생각해요. 다른 거를 놓치고.
1: 아.
0: 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생존 수영 한다고
1: 예.
0: 집에서 이제 뭐 수영복, 뭐 수건, 그 가방을 딱 준비해가지고 차에
1: 네.
0: 타더라고요.
1: 아.
0: 그걸 저는 데려다 주고
1: 예.
0: 집에 왔죠.
1: 네.
0: 아, 내 와이프가 또
1: 네.
0: 콜을 하더라고요.
1: 뭐라고요?
0: 학교를 다시 가라고.
1: 왜요?
0: 그 가방을 차에 두고 내렸대요.
1: 아, 둘째가 저랑 약간
0: 아,
1: 비슷한 것
0: 그래요?
1: 같아요. 저도 어딘가 하나에 집중을 하면 나머지를 다 놓치는
0: 아,
1: 편이거든요.
0: 그래서 얘기했거든요. 내릴 때.
1: 네.
0: 다 빠뜨린 거 없지?
1: 네.
0: 실내화 가방 다 맸지? 맞대. 놓고 갔어요.
1: 아. 그건 이제 놓고 갔다기보다는 그 집중을 또 다른 데 쓰고
0: 아,
1: 있었던
0: 집중.
1: 거예요.
0: 아하.
1: 집중력을 또 다른 데 쓰고 있었어요.
0: 좋은 거네요.
1: 아, 좋은 거예요.
0: 좋은 거예요.
1: 나중에 이제 어른 되잖아요.
0: 네.
1: 뭐 하나 파기 시작하면 끝까지 팝니다.
0: 아우! 언제쯤 좋아지나요? 이렇게?
1: 안 좋아져요. 끝이
0: 언제쯤
1: 없어요.
0: 인생이 언제쯤 풀리나요, 또?
1: 풀리는 거요?
0: 예. 네.
1: 그건 변수지.
0: 아,
1: 모르지.
0: 아유, 정말. 아, 머리가 아픕니다.
1: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진짜 이명 깊게 들어가요.
0: 그래요.
1: 그럼요.
0: 쇼파를 청소를 하는데
1: 네.
0: 아이스크림 그 막대기 있죠.
1: 네.
0: 구석구석에서 막 나오고.
1: 아,
0: 네.
1: 자기만의 상생의 세계가 있나
0: 있어요.
1: 봐요. 네.
0: 아, 양말이 막
1: 네.
0: 어딘가에서 막 나오고. 아,
1: 네.
0: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1: 어른이 보기엔 답답한데
0: 네.
1: 또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일 수 있어요.
0: 네.
1: 네.
0: 자, 음악 한번 들어야겠죠.
1: 너무 행복하겠다. 너무 좋겠다.
0: 자, 음악 한곡 듣겠습니다.
1: 예.
0: 남상일의 소리로 사철가 듣고 올게요.
2: 이산열산 꽃집행이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일르니 오날 백발한신호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보

왕따단 줄 아는 품을 반겨 흔들 쓸 때였나 고마웠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은 방초 승화시라 예쁜 더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날도 제절대로 꼽히지 않는 광국 단풍도 얻더구며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첩도 못산 인생 아참은 죽어지면 풍망산 천흙이로 오구나 사후에 만반진수는 부려 생전에 일배주만도 못 드느니라 세우라 세우라 세우라 가지 말어라 아까운 청춘들에 다 늙는다 세우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0: 달아놓고 뚜껑 투식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와 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으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들 제 자리로 모아 앉아서 한 잔 더 먹소 고만 먹게 하면서 걸렁거리고 돌아보세.
1: 아, 남상희 씨의 진득한 사철가 듣고 왔습니다.
2: 네. 7237님께서 지금 헬스장에서 듣고 있어요. 이제 곧 앞자리 숫자가 바뀔 것 같아요. 이야. 열심히 운동해야죠. 오늘 뜻깊은 날이에요. 왜냐? 우리 딸과 사위가 혼인신고를 합니다. 오. 맞벌이를 하는데 시간 내기가 힘들었었나 봐요. 오늘 아이들이 약속을 하고 구청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사랑한다. 혼인신고 축하해. 이렇게. 오. 아. 결혼을 했었고 이제.
1: 네. 같이 살고는 있지만 이제 뭐 대출 관련이나 네. 뭐 주담대 혹은 청약 네.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이제 혼인신고를 좀 늦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혼인신고를 저도 기억이 나요. 혼인신고를 네. 하고 나왔더니 네. 이제 진짜 법적으로 우리가 부부네.
2: 그죠 그죠 그죠. 네.
1: 그 느낌이 오묘하더라고요.
2: 있죠 그죠. 네.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거랑은 또 다른.
1: 그거랑은 달라요.
2: 또 다른. 네.
1: 결혼식은 뭔가 일종의 공연 쇼 네. 같은 느낌이었다면 혼인신고는 진짜 뭔가 연결됐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 이게 진짜 가족의 탄생이구나.
2: 그죠 그죠.
1: 또 이런 걸 느끼게 됐고.
2: 아기가 있어야지 또.
1: 아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삶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5627님께서는 오늘 같은 날엔 날씨가 진짜 변수지요. 비 오면 빨래 안 마르고 집안 꿉꿉하고 다리도 아프잖아요. 아까 이거 소개해드렸었죠?
2: 네네네.
1: 선물 드렸었나요?
2: 안 드렸어요.
1: 유산균 선물 드리겠습니다.
2: 네 유산균 축하드립니다.
1: 9825님 네. 우리 아들이 내년에 결혼 예정입니다.
2: 아 내년에요?
1: 요 녀석이 나가서 살아야지 우리 부부의 서재가 생길 것 같은데요. 설마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어쩌나 조마조마합니다. 요즘 우리 부부 최고 변수의 아들 결혼입니다. 제발 나가다오 하셨어요.
2: 아, 며느리가 당연히 나가서 둘만의 공간

0: 공간에 살고 싶다고 하지 않을까?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1: 그러겠죠.
0: 또 그것이 진짜 어른이고 경제적 독립이 네. 진짜 어른이고 하니까.
1: 요즘 이제 워낙 집 구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간혹 있기는 하던데.
0: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근데 엄마 뭐 1년만 혹은 2년만 좀 살면 안 될까요? 그러면 어떡하죠?
1: 그럴 수도 있죠.
0: 아, 이거 어떡하죠? 9825님 이거.
1: 근데 또 같이 사는 것도 또 나름 괜찮아요.
0: 가족이니까.
1: 네, 네. 얼마나 좋아요.
0: 얼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또 볼 수 있고 자주 볼 수 있고 매일.
1: 게다가 이제 뭐 손주나 손녀가 생겼다. 이 가족끼리 이렇게 막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사는 거
0: 어떠세요? 859825님 네. 애기도 있고 이렇게 네. 함께 사는 거 일단은 미리 축하드리고요.
1: 좋은 일이죠.
0: 떡 선물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1: 축하 떡입니다.
0: 아 얼마나 행복해요.
1: 좋은 일이에요.
0: 네. 7082님께서 인생 최고의 변수는 얼마나 절박하냐는 거죠. 올해 사업을 시작한 동생 말로는 직장 다닐 때는 9시 출근, 6시 퇴근 요것도 피곤했었는데 사업을 시작하니까 하루 4시간 자고 일을 해도 새벽에 눈이 절로 떠진다고 합니다.
1: 네.
0: 아,
1: 그렇죠. 사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0: 이제 내 사업체니까.
1: 진짜. 내 사업체이고 일종의 내 작품이거든요.
0: 그죠.
1: 그러면 출퇴근이 따로 없어요.
0: 에이.
1: 그냥 아유. 머리가 계속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0: 아유.
1: 머리가 계속 요것도 맞춰보고 요걸 요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 쉴 수가 없죠.
0: 그죠.
1: 퇴근도 없고.
0: 아유.
1: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0: 어떤 거요?
1: 퇴근.
0: 네네.
1: 그러니까 끊어내는 거.
0: 아.
1: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업무는 여기까지 하고 그냥 그 생각을 끊어내고
0: 네.
1: 다른 거에 집중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셔야 사업도 오래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0: 워라밸 진짜 중요해요.
1: 맞아요.
0: 진짜.
1: 맞아요. 네.
0: 근데 이제 초기 단계니까 아마 더 그러실 수 있는데
1: 자리 잡는 데까지는 사실 맞아요. 좀 힘들죠.
0: 아무튼 좀 힘내라고 또 격려의 말 또 해주시면 좋겠네요.
1: 우리도 이제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자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0: 뭐 그런 개념이죠.
1: 그죠. 네. 그러다 보면 그 공연 전까지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러면 너무 피곤해요, 진짜.
0: 맞아요.
1: 못 살아요, 못 살아.
0: 쉬고 이렇게. 싶고.
1: 맞아요. 네. 그래서 끊어내는 것. 저는 그래서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냥 끊어내야지 아마 안 끊어지거든요.
0: 아, 네네.
1: 그래서 손가락을 가위로 이렇게 머리 쪽으로 가져가서 뭔가 싹둑 자르는 행위를 해요, 저 혼자.
0: 아 그래요?
1: 네.
0: 그렇게
1: 싹둑.
0: 귀엽게?
1: 아, 귀여운지는 모르겠는데.
0: 깜찍한데?
1: 아, 모르겠어요. 근데 이 행동을 하면
0: 네.
1: 약간 효과가 있어요.
0: 싹둑. 아 그럼 딱 끊어집니까?
1: 끊어내야 돼요. 안 되면 몇 번 이제 반복하는 거죠.
0: 좋아요.
1: 또 떠오른다. 잠깐만.
0: 싹둑. 이렇게 깜찍하게.
1: 아 예. 네.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0: 네. 꽈배기님께서 주말에 음식을 배달을 시켰었는데 잘못 온 거예요. 한식을 시켰거든요. 파스타가 왔어요.
1: 아하.
0: 잘못 배달된 거라서 환불하고 음식을 가져가나 했는데. 수거는 따로 안 하길래 덕분에
1: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0: 워라밸 진짜 중요해요, 진짜.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근데 이제 초기 단계니까 아마 더 그러실 수 있는데
1: 자리 잡는 데까지는 사실 맞아요. 좀 힘들죠.
0: 아무튼 좀 힘내라고 또 격려의 말 또 해주시면 좋겠네요.
1: 우리도 이제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자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0: 뭐 그런 개념이죠.
1: 그죠.
0: 네.
1: 그러다 보면 그 공연 전까지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러면 너무 피곤해요, 진짜.
0: 맞아요.
1: 못 살아요, 못 살아.
0: 쉬고 이렇게. 싶고.
1: 맞아요. 네. 그래서 끊어내는 것. 저는 그래서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냥 끊어내야지 아마 안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을 가위로 이렇게 머리 쪽으로 가져가서 뭔가 싹둑 자르는 행위를 해요. 저 혼자.
0: 아 그래요?
1: 네.
0: 그렇게
1: 싹둑.
0: 귀엽게?
1: 아니 귀여운지는 모르겠는데.
0: 깜찍한데?
1: 아 모르겠어요. 근데 이 행동을 하면
0: 네.
1: 약간 효과가 있어요.
0: 싹둑? 아 그럼 딱 끊어집니까?
1: 끊어내야 돼요. 안 되면 몇 번 이제 반복하는 거죠.
0: 좋아요.
1: 또 떠오른다. 잠깐만.
0: 싹둑. 이렇게 깜찍하게.
1: 아 예. 네.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0: 네. 꽈배기님께서 주말에 음식을 배달을 시켰었는데 잘못 온 거예요. 한식을 시켰거든요. 파스타가 왔어요.
1: 아하.
0: 잘못 배달된 거라서 환불하고 음식을 가져가나 했는데 수거는 따로 안 하길래 덕분에. 새로운 음식을 먹었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은 변수가 됐네요 하시면서
1: 수거도 오히려 좀 그러니까 그냥 두고 가셨나 보다.
0: 아, 그래.

0: 뭐 좋은 거죠. 뭐 꽈배기님 입장에서는
1: 그렇죠.
0: 뭐.
1: 네. 없는 게 하나 더 생긴 거니까 좋은 그죠, 거죠. 그죠, 그죠. 어. 네. 저도 약간 변수가 있었어요. 배달. 저 시켰는데 네. 그 앱에는 배달 완료라고 뜬 거예요. 근데 전 열어봤더니 없는 거예요.
0: 어머.
1: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죠. 네. 그랬더니 어 배달이 됐대요. 네. 어 없는데요. 1층까지 내려가 봤어요. 1층에도 없는데 아무데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배달 사고가 나서 다른 집에 배달을 한 거예요. 아.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분께서 네. 그냥 받아 가셨대요.
0: 어머. 그래서 다 드셨대요?
1: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받아 가셨대요. 본인이 주문한 게 아닌데
0: 어머머.
1: 그걸 받아 가셨다고.
0: 그래서 봉영 씨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
1: 아 저는 상관없죠. 새로 빨리 보내달라고 했죠.
0: 어,
1: 보내주신다고 했고.
0: 아, 그래.
1: 네, 네. 이제 그 업체에서 이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겠죠.
0: 그러셨겠다.
1: 저는 좀 몇 분 더 기다렸을 뿐이고 어... 그런 변수들이 있더라고요.
0: 그렇구나.
1: 네.
0: 어 2009님 저도 기분 좋은 변수가 있어요.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 합격했습니다.
1: 오!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같이 합격한 느낌이네요.
0: 저희도 괜히 기분이 더
1: 그러니까요.
0: 좋네요. 진짜.
1: 어, 진짜 축하드립니다.
0: 네. 뭐라도 자격증 하나 더 있는 게 좀 예. 뿌듯하잖아요.
1: 그러니까 뭐 자격증을 획득해서도 좋은 것도 있지만 네. 지금까지 계속 과정 중에 열심히 했잖아요.
0: 맞아요.
1: 어딘가에 딱 닿았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 과정 자체가 참 대단하다.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보겠습니다. 4311님. 시부모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 무난 전화하기로 한번 전해보려고요. 좋은 변수가 되겠죠? 어, 하셨어요.
0: 훌륭하시네요. 진짜. 꾸준하게 예. 통화로도 교류하시고 하는 게 그쵸. 좋죠.
1: 네.
0: 4128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이 항상 상수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너무 단조롭기도 하겠죠. 하지만 갑자기 생겨나는 변수들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많이 다치면서 살게 되네요. 상수와 변수를 마치 파도 타기 하듯이 잘 타면서 살아내는 삶.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겠죠?
1: 생각이 많으시네요.
0: 그러네요.
1: 깊으시네요. 그렇죠. 상수만 있으면 재미없어요.
0: 그럴 수도 없고 이 세상은.
1: 너무 정해져 있는 대로만 이렇게 살면 네. 재미없고. 능력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변수가 딱 나타났을 때 아, 왜 변수가 나타났어? 능력자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변수가 딱 나타나면 어, 이건 이렇게 또 됐구나. 이건 어떻게 처리하지? 딱 이런 그런 분들 멋지지 않아요?
0: 멋지죠.
1: 아,
0: 저는 그러... 변수가 나타나면
1: 네.
0: 싹둑.
1: 변수는 해결해야죠.
0: 그럴까요?
1: 그런 능력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0: 7101님께서 친정엄마가 침대에서 낙상하셔가지고
1: 아이고
0: 응급실을 다녀오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식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안심이 돼요. 정말 불굴의 김여사예요. 어르신들 낙상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화날 때는 그 공간을 떠나서 밖에 나가 걷던지 시장도 가보고 합니다. 혼자 외식도 하면서 변수를 만들어 봐요.
1: 아, 멋지시다.
0: 일단 뭐 힘드시면은 이제 예. 자리를 일단은 옮기시는 거. 그 좋으신 거 같고.
1: 이것도 일종의 싹둑이죠.
0: 아이고. 그렇죠. 네. 아이고 이제 어머님이 큰일 날 뻔하셨네요.
1: 그래도 다행이네요. 전만 다행이네요.
0: 무슨 좀 뭐 침대에 약간 그런 가드 같은 거를 좀 예, 하시면 좋겠네요.
1: 그렇죠.
0: 아이고 많이 놀라셨겠다 진짜.
1: 그러니까요. 하나만 더 볼까요? 2242님 인생 살며 변수는 항시 매번 존재합니다. 나이 60쯤 되니까요 새삼 느껴요. 그저 남에게 피해 안 주면 되죠. 그렇죠. 하셨어요.
0: 남한테 피해 안 주고
1: 네. 맞아요.
0: 서로 도우면서 살고 그게 제일 좋죠 진짜.
1: 자 여러분들의 또 좋은 메시지 함께 나누니까 기분이 좋아졌네요.
0: 네,
1: 자
0: 감사합니다.
1: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2: 나면 파도가 달려간다.
3: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2: 인천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3: 커피 사고 싶다.
2: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2: 노래하고 싶다.
3: 이것저것
2: 이놈저놈
3: 묻지마
2: 따지지마
3: 우리 모두 파도한테 달려간다.
2: 파도의 상사디야.
4: 숙소아저씨 바쁜 일은 마쳤으니 꿀물 한 잔 마시고 쉬셔요.
5: 허허, 고려시대 조선시대 궁중에서 쓰는 꿀과 기름, 과일을 관리하는 의용고 관리가 되어준 꿀이 아직 남아있더냐?
4: 네, 그렇사옵니다. 지금은

0: 기후 변화로 벌들이 줄어서 꿀이 귀하다고 하지만 옛날에도 꿀은 아주 귀해서 왕실 주방에서 모자랐다고 하더라고요.
1: 허허, 그렇지. 음식에도 쓰고 약으로도 쓰는 꿀이다 보니 최고의 진상품 중 하나가 바로 복밀 꿀이라고 하지.
0: 맞사옵니다. 꿀은 상처 치유, 소화기 치료, 오장육부 안정과 기력 보강에 좋아서 약재로 쓰였습니다.
2: 뚝대 저 머리를 짚은 동이고 검은 암석 어삐를 뚝대 저 이리야 어디야 길길 성

0: 김영기님의 신청곡으로 6,7월 흐린 날 놈놈의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1: 예, 오늘은 꿀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네. 꿀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0: 그죠.
1: 뜨거운 물에서는 꿀에 있는 좋은 성분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하네요.
0: 네,
1: 미지근한 물에 꿀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꿀 뭐 다 좋죠 진짜.
1: 네. 네, 약이에요 약.
0: 그렇습니다.
1: 네. 자, 바투의 상사디아 오늘 월요일 2부 오픈런 초대석에서는 멀리서 날아오신 분이에요. 프랑스에서 오셨습니다. 얼마 전 파리에서 펼쳐진 파리 한국소리 페스티벌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끈 판소리 번역가 한유미 씨를 오늘 만날 거예요.
0: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 판소리를 번역하고 또 출판하고 공연까지 하는 문화 외교관입니다.
1: 대단하십니다.
0: 그렇습니다. 한유미 번역가와 함께하는 오픈런 초대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거든요.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 GUGAKFM에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야, 사설책을 우리가 이렇게 딱 봐도 워낙 고어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0: 그죠.
1: 이 이면 내용 알기도 참 어렵거든요.
0: 어렵죠.
1: 근데 이걸 번역을 한다.
0: 그러니까.
1: 그것도 프랑스어로. 그 번역하려면 또 거기에 어떤 리듬이나 또 이런 것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죠, 그죠.
1: 의미도 담으면서.
0: 네.
1: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2부에 오시면 이런저런 이야기 궁금증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0: 네.
1: 주시고요.
0: 네.
1: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갈게요.

0: 똑똑똑똑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북중미 월드컵 제2조 1위를 기록 중인 아르헨티나에서 축구의 신 이 선수의 초대형 동상이 세워졌다고 하죠. 하지만 최근 말도 안 되는 부친상 오보가 나서 한때 월드컵 승률이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 알제리와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폭발시키며 아르헨티나의 완승을 이끌었던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2: 아르헨티나 하면 딱 이 선수죠. 맞아. 진짜. 네.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
1: 맞아요.
2: 자, 1번 호날두, 2번 메시, 3번 케인.
1: 아, 뭐 세 선수다 워낙 훌륭한 선수들이죠.
2: 어마어마한 선수죠.
1: 네.
2: 한 분은 포르투갈.
1: 네.
2: 한 분은 영국.
1: 잉글랜드.
2: 예. 한 분은 아르헨티나.
1: 아르헨티나
2: 선수죠. 실제 네. 축구 선수고.
1: 네.
2: 진짜 사람이 이름 따라간다고. 저는 정말 이분이 구원자. 뭐 신.
1: 네.
2: 이름 따라서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네.
1: 그리고 이 선수는 누구나 좋아하죠.
2: 그죠. 거의 안티가 없지 않습니까?
1: 안티가 거의 없습니다.
2: 행동도 그렇고 뭐 팬관리랄지 이런 거를 네. 뭐 잘 하시는 것
1: 지금
2: 같아요.
1: 미국 리그에서도 잘 뛰고 있고
2: 지금 현재 미국에 네.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프랑스에서도 잠깐 있었었고 그죠? 그 전에는 스페인에서도
1: 스페인에서는 좀 오래 뛰었죠.
2: 뛰었었고
1: 바르셀로나에서 그죠? 오래
2: 네네네.
1: 뛰었죠.
2: 네.
1: 이 선수는 항상 모든 선수들의 선망이자 연구 대상이었죠.
2: 못 잡아요.
1: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2: 발을 넣으면은 이미 지나갔다면서요?
1: 네. 발을 넣으면 안 돼요. 이 선수한테.
2: 맞아요.
1: 넣는 순간 제껴지죠. 그런 선수입니다.
2: 네. 자, 호날두, 메시, 케인 중에
1: 이전에는 이제 마라도나
2: 2번 메시, 3번 케인.
1: 아, 뭐 세 선수다 워낙 훌륭한 선수들이죠.
2: 어마어마한 선수죠.
1: 네.
2: 한 분은 포르투갈.
1: 네.
2: 한 분은 영국.
1: 잉글랜드.
2: 예. 네. 한 분은 아르헨티나.
1: 아르헨티나
2: 선수죠. 실제 네. 축구 선수고.
1: 네.
2: 진짜 사람이 이름 따라간다고. 저는 정말 이분이 구원자. 뭐 신.
1: 네.
2: 이름 따라서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2: 예. 네.
1: 그리고 이 선수는 누구나 좋아하죠.
2: 그죠. 거의 안티가 없지 않습니까?
1: 안티가 거의 없습니다.
2: 행동도 그렇고 뭐 팬관리랄지 이런 거를 네. 뭐 잘 하시는 것
1: 지금
2: 같아요.
1: 미국 리그에서도 잘 뛰고 있고
2: 지금 현재 미국에 네.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프랑스에서도 잠깐 있었었고 그죠? 그 전에는 스페인에서도
1: 스페인에서는 좀 오래 뛰었죠.
2: 뛰었었고
1: 바르셀로나에서 그죠? 오래
2: 네네네.
1: 뛰었죠.
2: 네.
1: 이 선수는 항상 모든 선수들의 선망이자 연구 대상이었죠.
2: 못 잡아요.
1: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2: 발을 넣으면은 이미 지나갔다면서요?
1: 네. 발을 넣으면 안 돼요. 이 선수한테.
2: 맞아요.
1: 넣는 순간 제껴지죠. 그런 선수입니다.
2: 네. 자, 호날두, 메시, 케인 중에
1: 이전에는 이제 마라도나 선수가 있었죠. 아르헨티나 마라도나가 있었지만 제2의 마라도나라고 불렸으나 제 기준에선
2: 네.
1: 이 선수는 이미 마라도나를 뛰어넘은 거 아닌가?
2: 아, 네. 그렇게 봅니까?
1: 아니 근데 그렇게 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아요.
2: 네.
1: 그 정도입니다, 이 선수가.
2: 아, 그래요?
1: 네.
2: 와, 마라도나보다 더 위군요.
1: 힌트는 뭐 안 들어. 아, 잠깐. 어유, 오답이 많네.
2: 네?
1: 오답이 은근히 많아요.
2: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
1: 아르헨티나예요, 여러분.
2: 우리가 지금 축구에 빠져가지고 지금.
1: 포르투갈 선수를 많이 꼽아주셨네요.
2: 제가 그 구원자.
1: 네.
2: 뭐 신. 뭐 이렇게 좀 힌트를 드렸었는데
1: 또 이거 가야겠다. 어쩔 수
2: R을 붙여볼까요? 아?
1: 에?
2: R을 붙여봐요.
1: 뭐 그래도 되는데 저 또 경상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
2: What time 이거요? What time is it now?
1: 아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2: 나는 R을 붙이려고 그래. 언제 해보십시오.
1: 아니 뭐 그게 힌트인데.
2: 네네.
1: 이제 경상도에서 시간 물어볼 때.
2: 시간입니다.
1: 지금 이거.
2: 아. 에이. 붙여도 될 것 같아요.
1: 뭘요?
2: 지금 뭐 이거 해보십시오 한번.
1: 왜 저한테 하나?
2: 아니
1: 본인이 하시면 되잖아요.
2: 아니 저는 R을 붙여 호날두와 메시야

0: K나.
1: 네. 어. 지금 헤어. 자, 호날두, 메시, K.
0: 네.
1: 자, 이 중에 아르헨티나 선수 하면 뭐 이 선수 딱 떠오르죠.
0: 그렇습니다.
1: 리오넬 까진 드릴까요?
0: 메시.
1: 리오넬
0: 메시가 정답입니다. 네.
1: 정답은 메시였어요.
0: 네. 우승 후보 중에 하나죠. 아르헨티나도
1: 언제나 그렇죠.
0: 그죠?
1: 아르헨티나.
0: 대단해요.
1: 아, 근데 그 지금 나이에 해트트릭을 또 기록했어요. 말이나 됩니까?
0: 가볍게 뛰는 것 같아요.
1: 예. 네. 이제 전략적으로 아르헨티나 선수 그러니까 그 메시가 많이 뛰는 타입이 아니잖아요.
0: 지금은 그렇죠. 이제
1: 폭발적으로 원래도 그랬었어요.
0: 아, 원래가.
1: 원래도 아껴놨다가 폭발적으로 확 이렇게 골을 넣는 선수거든요. 다른 선수들이 다 받쳐주더라고요. 메시를.
0: 대단합니다.
1: 수비를 앞서서 막 해주고. 이것도 조직력이죠.
0: 맞습니다.
1: 아르헨티나의 승리입니다.
0: 네.
1: 자, 김치 선물은 6125님께 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김치 잘 드시기 바랍니다.
1: 그게 바로 전술이죠.
0: 네.
1: 예. 자, 이제 두 번째 퀴즈 갑니다. 하!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해 똑도르륵 똑똑똑똑.
1: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맞춰주시고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직장인이라면 오늘 아침에 잘 씻어서 말린 텀블러에 커피를 담아서 출근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텀블러는 물만 담아서 사용한다 해도 매번 세제를 사용해 씻는 것이 위생에 좋아요.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텀블러 내벽에 생기기 때문인데요. 흐르는 물에 몇 번 헹구는 것으로는 잘 제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제거되지 않는 이것은 48시간 내로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자주 씻지 않으면 텀블러 내벽에 생기기 쉬운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세균막, 2번 석회, 3번 유기물. 자, 지금 어쨌든 여기서는
1: 네.
0: 위생에 대한 메시지네요.
1: 맞습니다. 예.
0: 네, 위생. 그래서 보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번 세균막, 2번 석회, 3번 유기물. 이 중에 요거를 잘 제거하세요. 그래야 네. 건강에 좋습니다.
1: 네.
0: 요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척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리고
1: 세척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0: 맞습니다. 그리고 잘 건조
1: 네.
0: 해주시고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저는 힌트가 안 떠오르던데요.
0: 아, 뭐가요?
1: 힌트 혹시 있으세요? 힌트?
0: 아, 요거요? 글쎄요.
1: 딱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0: 어떤 거요?
1: 정치인.
0: 아, 지금은 저기 예전에 국회의장 하셨던?
1: 의장도 하셨고.
0: 예전에
1: 통일부 장관이었었나요? 잘 기억은 안 나요.
0: 종로구 의원이었었던가요?
1: 한번 찾아볼까요?
0: 네.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1: 예, 예.
0: 정확히 기억을 안 납니다만.
1: 그거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게 없나요?
0: 아, 그래요?
1: 네. 또 다른 게 있으십니까?
0: 없을 때는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1: 뭐 네.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0: 혼날 것 같아서. 혼날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1: 예.
0: 네.
1: 자,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0: 네, 네. 정치인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1: 네.
0: 네.
1: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제 어떤 권유로 정계에 입문하신
0: 아, 그래요?
1: 정땡땡.
0: 네네네.
1: 예, 예, 예.
0: 국회의장 하셨어요.
1: 의장도 했고 국무총리도 역임을 예, 하셨죠.
0: 예, 그렇습니다. 자, 1번 세균막, 2번 석회, 3번 유기물.
1: 예. 네.
0: 정을 한번 붙여서 한번 한번 해볼까요? 정을 붙여서.
1: 그렇게라도 갑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0: 네네.
1: 예, 예.
0: 자. 정치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0: 1번 정세균 막, 2번 정석회, 3번 정유기물.
1: 네. 아, 정석회님은 진짜 있을 것 같네요. 이름.
0: 그죠? 존재하실 것 같아요.
1: 네. 네.
0: 하지만 이제 의장 하시고
1: 네.
0: 뭐 국무총리 하시고 그분은 아니니까.
1: 그렇죠.
0: 네. 네. 자, 요 정도 드리면 괜찮겠죠?
1: 네.
0: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정답 발표할까요?
1: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정답은 1번 세균막이 정답입니다.

0: 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힌트 좋았다는데요? 7444님이?
1: 네. 어이구 감사합니다.
2: 힌트 좋았다고.
1: 아이고,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2: 워낙 유명한 또 정치인 그 누구나 다 아는 것으로 드려야 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2: 그렇습니다.
1: 자, 물만 담아 마셔도 텀블러는 가능한 한 매번 세척하는 것이 위생에 좋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흐르는 물에 몇 번 슬슬 막 이렇게 헹군다고 아 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네. 세제를 꼭 이용하셔가지고 세제. 잘 세척하고 말려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2: 맞습니다. 그래도 요즘 뭐 진짜 많은 분들 내 텀블러가 일상화가 돼가지고
1: 맞아요.
2: 그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회용품 좀 덜 쓰자 뭐 이런
1: 맞아요.
2: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2: 자, 저는 떡 선물을 7734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2: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정말 이 외교관이죠, 문화외교관.
1: 맞습니다.
2: 네,
1: 한유미 번역가.
2: 그렇습니다.
1: 오픈런 초대석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고요.
2: 네.
1: 1부 끝곡으로 프리의 네. 음악 다들이 듣고 2부에서 돌아올게요.
2: 이따 봬요.

0: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순이야.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아이쿠야, 아무리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지만은 이게 다시 돌아올지는 몰랐네.
1: 왜 무슨 유행이 돌아왔는데 그래?
0: 아니 집집마다 그 엄마나 할머니가 끼시던 옥반지 하나씩은 있잖아. 요즘 그 옥반지를 젊은 세대들이 찾는다네.
1: 어 그래. 그것도 복고, 레트로, 뉴트로 뭐 이런 영향인가?
0: 뭐 금값, 은값이 오르니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오그로된 장신구가 요즘 세대들에게는 새롭고 신선하게 보이는 것 같아.
1: 그래. 그러니까 유행이 돌고 도는 거지. 한때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옥 장신구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재해석하는 새 유행. 전통도 이렇게 새로운 시선과 해석이 필요한 거 아닐까?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6월 22일 월요일 2부 첫 곡은 국악밴드 소름의 도라지꽃 듣고 왔습니다.
1: 그 유행은 돌고 돈다고 그러잖아요. 뭐 네. 의상도 그렇고. 네. 근데 패션업계에서 20년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음흠. 실제로 최근에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진이 150년이 넘는 패션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실제로 유행이 한 20년 주기로 반복되는 경향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1: 저 20년 전 옷이 있거든요. 이 앞서가는 거지. 어차피 얘기했잖아. 돌고 돌거든요. 버릴 게 없어. 두면 돼. 두면. 예.
0: 근데 뭐 그건 환경적으로도 좋은 거니까.
1: 아, 그렇죠.
0: 어쨌든 복고가 레트로라는 이름으로 유행이 되는 것도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막연하게 유행은 돌고 도나보다 했는데 그 옛날의 유행이 지금 세대들에게는 또 새로운 걸로 다가가서 새로운 해석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아, 뭐 유행이라고 하는 거 뭘 늘 새로움과 익숙함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거라고들 하는데
0: 네.
1: 자, 지금의 K전통도 바로 그런 새로움과 또 익숙함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0: 근데 유행이 그대로 그러니까 상화 씨가 이제 보관했다고 그대로 온다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새로운 해석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1: 지난 4월과 5월, 6월까지 그 판소리 공연을 기획하시고 판소리 사설을 프랑스어 자막으로 번역하고 소리꾼을 초청해서 성공적으로 페스티벌을 마무리한 기획자이자 예. 연출가 그리고 판소리 번역가이십니다. 한유미 번역가와 오늘 오픈런 초대석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요 카메라로 우리 청취자분들 보고 계시거든요. 한번 네. 인사해 주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판소리를 연구하고 판소리를 불어로 번역하고 또 공연을 기획하는 한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2: 저도 영광입니다.
1: 대단한 분을 이렇게 네. 뵙게 돼서.
0: 지금 뭐 이제 워낙 한유미 번역가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영광이고. 지금 파리에서 그러면 오신 겁니까?
2: 네, 맞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네. K-BOX 한국소리 페스티벌 14회를

0: 를 프랑스어 자막으로 번역하고 소리꾼을 초청해서 성공적으로 페스티벌을 마무리한 기획자이자 예. 연출가 그리고
1: 천천히 하나씩 한번 풀어가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한유미 씨 하면은 이제 사실 2017년 훈의 김훈의 이제 현의 노래를
2: 배주지혜 씨 제 공역자입니다. 네. 네.
1: 제가 이렇게 또 이제 여쭤봐야 우리 청취자분들이
2: 맞습니다.
1: 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네네. 질문을 드렸고 네. 자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제 천천히 하나씩 한번 풀어가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한유미 씨 하면은 이제 사실 2017년 훈의 김훈의 이제 현의 노래를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 문학 번역상을 수상한 전문 번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소리꾼이다 보니까 아무리 그 전문 번역가라고 해도 요 판소리 사설은 이게 프랑스어로 번역이 이게 될 수 있는 건가? 사실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0: 고어니까 네. 더 어렵죠.
1: 옛 언어라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게 다 맞물려 있거든요. 의도들이. 근데 그게 불어로 이미 지금 선생님은 만들어내셨어요. 그런 의구심들 질문들에 대한 좀 답변을 해주신다면요.
2: 네네. 일단 그 판소리 번역은 굉장히 네. 우연한 기회에 시작을 했어요.
1: 제가 아, 처음 이제, 시작을?
2: 네. 예. 90년대 중반에 이제 한국에서 석사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갔고 네. 그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이제 고백을 하건대 네. 판소리나 국악과는 그렇게 큰 인연이 없었고 큰 네. 관심도 없었습니다.
1: 그럴 수 있죠.
2: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프랑스에서 한국 희곡을 네. 불어로 번역을 하면서 신진 번역가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고
1: 네.
2: 그 즈음에 이제 2000년도 겨울쯤에 이제 파리의 유명 페스티벌 상상 페스티벌이라고 있어요. 해마다 네. 이제 전 세계의 음악 예술 전통 음악 예술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1: 예.
2: 판소리의 밤이라는 공연을 기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 관객들한테 판소리 사설을 네. 불어 자막 번역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네. 네. 근데 솔직히 판소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지만 판소리가 문화재인 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1: 그렇죠.
2: 또 번역가로서 신진 번역가이고 희곡 한두 권 번역한 게 전부인데
1: 네.
2: 감히 제가 이 판소리를 번역을 해도 될까? 그래서 처음에는 노라고 생각을 했어요.
1: 네.
2: 근데 이제 저와 함께 희곡 번역 작업을 하던
1: 네.
2: 이제 공역자이자 남편인데
1: 네.
2: 남편은 이제 희곡 작가예요. 그리고 시인이고 저를 만나기 전부터 판소리를 좀 알고 있었어요.
1: 어허.
2: 네, 굉장히 멜로만이고 그 판소리의 어떤 그 유니크함에 대해서 되게 높이 평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1: 예.
2: 그래서 이제 한국 대표 문화재인 이 판소리를 우리가 지금 예스라고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공연 그 날짜가 되게 바탔고
1: 네.
2: 그래서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남편분이
2: 네.
0: 그럼 함께 하자네요. 함께
2: 그 공역을 하는
1: 아,
2: 거죠.
1: 아, 예.
2: 예, 불어를 이제 함께 예. 번역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예스를 하고 그날부터 정말 밤을 새워서
1: 그렇죠.
2: 예, 거의 한 시간이 되게 바탔어요. 6개월 예.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1: 6개월
2: 네, 그때 판소리 수군가 그리고 홍보가 완창 번역을 의뢰를 해주신 두 거예요.
1: 완창이요?
0: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2: 네,
0: 6개월 아니에요?
2: 판소리의 밤이라고 해서 그때 초청받은 그 소리꾼 선생님이 전정민 선생님이셨어요.
1: 예, 전정민,
2: 전정민 명창님의 수군가와 흥보가 창본을 저희가 이제 불어 자막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1: 네.
2: 반응이 엄청났어요.
1: 그
2: 왜냐하면
0: 현지
2: 네.
0: 현지에는 프랑스
2: 현지 프랑스인들의 반응이
0: 반응.
2: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아마 1990년대 정도였을 거예요. 춘향가 6시간짜리를 한번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0: 그 전에요.
2: 그 전에 90년대 초반에.
0: 그때는 자막이 자막이 없었어요.
2: 자막이 없었습니다.
0: 없어. 아.
2: 그런데 아마도 이제 그때 2001년이 불어가 번역 자막을 달고 완창을 한 최초의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관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수군가가 재밌잖아요.
0: 무슨 말인지를 알고 보니까.
2: 알아듣고. 그래서 그 3시간, 3시간 버전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한번 쉬고 한국 음식도 먹으면서 관객들이 이제 밤새도록 그 판소리를 관람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처음이었고, 네, 처음이었습니다. 네.
1: 그러면 제가 말씀하세요.

0: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1: 그 네. 현장에 그럼 계셨겠네요.
2: 그러니까 제가 불어 번역 자막도 하고 그 자막 오퍼레이팅이라는 기술 자막이죠. 그것도 제가 했습니다.
3: 오퍼레이션도 하고.
2: 왜냐하면 그게 이제 템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3: 맞아요, 맞아요.
1: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2: 소리꾼의 호흡에 맞춰서 템포에 적당하게 조절하면서 자막을 네. 내보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잘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오퍼레이팅까지 제가 맡아서 이제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제 공연을 한 거죠.
1: 사실상 오퍼레이팅을 하려면 다 음악을 거의 아,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2: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처음 공연 자막은 좀 어설펐을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프랑스 관객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1: 궁금한 게 네. 이 화면이 있다고 치면은 네. 두 줄씩 띄우셨습니까? 아니면은 좀 많이 띄우셨습니까?
2: 와, 이 질문을 하신다는 건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1: 그게 네, 맞습니다. 노래에 따라서 따라 움직여야 관객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 전문가의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무 네. 반갑고 되게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1: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
2: 네, 정말 엄청나시네요.
3: 잘했어요.
2: 그게 저희도 그러니까 자막을 지금 이제 뭐 몇십 년 했지만 두 줄 많아야 석 줄을 제약을 둬요. 근데 판소리는 두 줄이 아주 적당해요. 그래서 두 줄씩 끊어서 제가 PPT 그 네. 거기에 저장을 해서
3: 네. 넘기는 거죠.
2: 넘기는 거죠. 그래서 뭐 거의 몇백 개였어요. 그러네요. 거의 한 1200개 정도 됐을 거예요.
1: 네. 페이지가.
2: 그러니까는 그 자막 수가 와. 완창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았어요. 예, 예. 그래서 밤새도록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게 했어요. 왜냐하면 수분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재밌잖아요. 예.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판이. 그거를 제가 이제 자막하면서 오퍼레이팅하면서 느꼈고 관객들도 그 밤중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거를 그렇죠. 아무도 안 나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2001년에 이제 그 번역과 함께 완창 수군가 흥보가 공연을 이제 소개를 했죠.
3: 저는 이게 굉장히 마법 같은 게 판소리에 풀리지 않는 난제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설 자체가 함축돼 있잖아요.
2: 네.
3: 그래서 이거를 함축돼 있고 고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 이 어려움을 네. 해결해보자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좀 의미를 풀어서 알아들을 수 있게 하자. 그러면 소리 맛이 안 살아요.
2: 맞아요. 예. 맞아요.
3: 근데 또 함축적으로 가면 의미 전달이 어렵고 네네. 번역하실 때도 반드시 그 문제에 봉착하셨을 것 같거든요.
2: 맞습니다. 맞습니다.
3: 의미를 찾자니 말맛이 안 살고 말맛을 챙기자니 의미가 또 퇴색될 수 있고 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2: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100% 완벽하게 저희가 원하는 식의 번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되면은 조금 다르죠. 출판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러한 설명을 각주로 다룰 수가 있잖아요.
3: 그렇죠.
2: 공연 자막은 각주가 없잖아요.
3: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의미 전달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한국 사람이 웃을 때 프랑스 사람도 웃어야 되고 우리가 울 때 이분들도 같이 울어야 되고 되잖아. 동시에 이제 그 반응이 이어져야 하는데
3: 맞아요.
2: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의미 전달이에요. 네. 그리고 소리꾼이 노래를 리듬에 맞춰서 하잖아요. 그 리듬을 불어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3: 맞아요.
2: 거예요. 그래서 자막은 100% 번역이 아니고 한 70, 80% 줄인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분재 자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재가 왜 그 나무 하나 꺾어서 이렇게
3: 심고.
2: 스몰하게 미니어처로 만드는 거잖아요.
3: 맞아요.
2: 그래서 자막은 예. 완역에 그 미니어처이다. 그래서 분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것. 축소가 되지만 다 들어가 있는 것. 그거를 저희가 추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100% 저희가
3: 불가능하죠.
2: 네, 불가능하죠.
3: 맞아요.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적인 번역을 추구하고 또 네. 리드미컬한 번역을 추구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네, 사용합니다.
1: 번역이 단순히 번역만 하는 게 아닐 것
2: 그렇죠.
1: 같아요. 프랑스인들의 정서도 알고 해야 이게 적절하게 나올 것 같은데.
2: 맞습니다.
1: 일단은 과정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 번역했던 과정.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일단 뭐 음반 같은 거를 먼저 구입하셔서 계속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서 했을 것 같은데요.
2: 맞습니다.
1: 약간 예.
2: 보통 이제 이렇게 책자 창본으로만 전달이 되면은요.
3: 네.
2: 그 소리꾼의 호흡을 제가 그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3: 그렇죠,
2: 그래서 그 원래 이제 공연이 이제 이렇게 기획이 되면 창본 플러스 공연하신 분의 그

0: 공연
1: 음원.
0: 녹화 음원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를 듣고 제가 잘라요. 그 호흡에 따라서. 그 휴지라고 그러죠. 그쉼 이런 거를 다 해야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1: 그 과정만 해도 한달 걸리나요?
0: 한 달,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재기는 참 어려워요.
1: 그렇죠.
0: 쉽지, 그, 네, 되게 긴 시간이 걸리고요.
2: 대목에
0: 네,
2: 따라서도 다를 테고.
0: 다르고, 네.
1: 그러니까 원래 음악, 그러니까 판소리 했던 분들이면 또 빠르겠지만,
0: 네네.
1: 이제 말씀처럼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었어요. 그냥 그랬으니까. 그 데이터를 보고 지금 또 분석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2: 근데 지금 이 일을 너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오래 해오셨어요.
0: 그렇죠. 2001년이 이제 저희 첫 번역이었고,
2: 예.
0: 첫 공연 자막이었고,
2: 네.
0: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페스티벌 했는데,
2: 네.
0: 춘향가 이제 말씀, 네, 이
2: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0: 춘향가를
1: 보여주세요.
0: 중심으로, 네,
1: 카메라 좀 보시게.
0: 이게 이렇게 두꺼운데요.
2: 와.
0: 이게 이제 동초제 춘향가로
2: 네.
0: 8시간짜리 창본입니다.
1: 예.
0: 그래서
2: 현존하는 판소리 중에 그게 가장
0: 가장 긴
2: 길걸요?
0: 거고요.
2: 네.
0: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2: 고생의 문을 활짝
0: 맞습니다, 맞습니다.
2: 여셨네요. 예.
0: 취향이 좀 그렇습니다.
1: 중간에 좀 그냥 내일 아니 그냥 놔버릴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0: 근데 그게 이제 제 2001년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이게 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놔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허우적거리면서 이렇게
2: 선생님,
0: 살고
2: 그
0: 있습니다.
2: 표지만 보여주실 게 아니라 속지도 좀 한번 열어봐 주세요. 우리
0: 볼까요?
2: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안, 뭐 봐도 우리가
0: 일단은
2: 사실 모르긴
0: 네네.
2: 한데.
0: 아, 제가 시간이 될지
2: 와,
0: 모르겠지만 이제
2: 예.
0: 예를 들면 아니리 하고 이렇게 리듬 뭐 진양조 뭐 중중머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 네.
0: 창본 그대로 저희는 이 리듬을 다 기입을 했어요.
2: 아니리와 소리로 구분을 해서요.
0: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일단은 저희는 이제 문학 번역가이니까 이 창본이 하나의 문학으로 이야기로 독자들에게 먼저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에
2: 네.
0: 한국 작품 같으면은 3분의 1이 이제 창본이고 3분의 2가 거의 각주가
1: 네,
0: 있어요.
1: 맞아요.
0: 그러면 책을 읽다 보면은 리듬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각주는 이렇게
2: 어머머.
0: 뒤로 이렇게 뺐어요.
1: 그래서
0: 그래서
1: 예.
0: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찾아가며 읽고 그렇지 않고 이야기를 먼저 나는 알고 싶다 하면
2: 네.
0: 요 앞에 이야기만 먼저 이렇게
2: 그렇죠.
0: 읽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책을 출판을 합니다.
2: 그러니까 판소리를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일단 이야기의 대상으로 사람들이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으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담겨
0: 맞습니다.
2: 있네요.
0: 프랑스 관객들은
2: 네.
0: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2: 네.
0: 판소리가 되게 장르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2: 네.
0: 음악적인, 문학적인, 연극적인 이런 것이 다 토탈된 종합예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 네.
0: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전문 뮤지션이 되어야 그거를 좀 평가하고 할수 있을 텐데 뭐 이야기 읽는 거야 누구나
2: 누구나
0: 다
2: 전
0: 읽을 수
2: 세계.
0: 있잖아요. 그래서
2: 네.
0: 이야기가 재밌어서 판소리를
2: 맞아요.
0: 좋아하는
2: 네.
0: 프랑스 관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2: 이야.
0: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주로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문학 번역을 하고 출판까지 이어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선생님
0: 네.
2: 그러면 지금 춘향가만 보여주셨지만
0: 네.
2: 바닥에 이 귀한 선생님의 작품들
0: 저희가 첫 번째 번역해서 출판한 것이 수군가.
2: 수군가
0: 네, 수군가.
2: 예.
0: 조통달 선생님이 2002년에 오셨을 때그
2: 야.
0: 번역
2: 네.
0: 그 창본이고요. 그리고 심청가.
1: 두 번째예요.
0: 두 번째 심청가가
2: 야.
0: 나왔고요.
2: 네네네.
0: 이거는 김경화 선생님 강산제제로 그 창본으로 출판을
2: 네.
0: 했고요.
2: 네.
0: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흥보가 네, 이거는
2: 예.
0: 박송희 선생님 동편제인데 최수정 선생님 그다음에 민혜선 선생님까지
2: 예.
0: 이어지는 그
2: 네.
0: 흥보가이고요. 그리고 자 드디어
1: 춘향가.
0: 짜잔 자
1: 와.
0: 춘향가
2: 8시간.
0: 8시간짜리
2: 네.
0: 동초제 이거는 대전 문화재로 계시는 고향님 선생님 창본으로 네 저희가 했습니다.
2: 예.
0: 이렇게 해서 올해는 춘향의 해로 저희가 공연을 많이 기획하고 또
2: 아하.
0: 판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2: 한 권이 더 있잖아요, 선생님.
0: 네, 자.
2: 적벽한가요?
0: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숙제로 남아 있고요. 곧
2: 예.
0: 윤진철 명창님의 이제 창본으로
2: 예.
0: 불어 번역 출판이 되길 바라고
2: 네.
0: 이거는 자, 이자람 선생님의
2: 예.
0: 사천가입니다.
2: 아하.
0: 한국에서도 출판이 되지 않은 책을 프랑스 공연 오셨을 때 공연과 더불어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려서
2: 예.
0: 불어 번역하고 이제 출판한 사천가입니다. 되게 귀한 작품이죠? 네네.
2: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선생님 25년의 산물이군요.
0: 네, 맞습니다.
1: 와,
0: 네네.
1: 이제

0: 남았네요.
1: 적벽과가 남았는데요. 예. 네, 열심히 해서 내년 후년에 이제 결과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0: 저는 번역가님 궁금한 게 저 이제 유럽 쪽은 잘 모르니까 이제 프랑스에 계시고 하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왜 프랑스인들은 그냥 판소리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제3세계에 있는 어떤 그런 전통 음악들을 좋아하는 건지 일단 첫째가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판소리 대회를 프랑스에서 했었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1: 제가 그러니까. 주최한 겁니다.
0: 아, 선생님이세요?
1: 네, 프랑스 페스티벌에서 저희가 주최를 해서 3회 정도까지 했었어요.
0: 그래서 네네. 뉴스를 보고 너무 신기하다
1: 그때
0: 했었었는데.
1: 그때 루루 마포도 나오고 네네. 또 맞아요. 지금 서울대 국악과 교수로 있는 안나 예츠도 나오고 네. 네, 그때 했었습니다.
0: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건 프랑스인의 국민성인지 아니면 그중에 일부들이 좋아하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지 그 분위기랄지 정서랄지 그 국민성 이런 게 궁금하고요. 그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 번역가님도 번역이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할 일이 없을 텐데 그게 좀 궁금해요.
1: 그게 사실 이렇게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답변을 드리자면은 저도 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프랑스인들이 판소리만 세계 음악으로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2: 그쵸,
1: 이들의 그쵸. 지적인 그 호기심은 엄청나기 때문에
2: 맞아요.
1: 다른 세계의 인도나 뭐 중국, 일본 그들의 음악들도 굉장히 좋아요.
2: 그러니까 제3의 네. 음악에 대한 관심도가 네. 굉장히 높은 거죠.
1: 대신 한국은 쭉 네. 거의 한 50년 늦게 프랑스로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서야 이제 한류라는 이름으로 네. 한류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대중 문화가 먼저 알려지기 시작했고
2: 네.
1: K-POP이나 뭐 K-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러고 보니까 전통 음악이 부각이 됐는데 그것도 사실은요 2000년도에 그 임권택 감독의 네. 서편제 춘향전에 힘을 얻은 거예요.
2: 아하.
1: 그때 판소리라는 그 장르를 프랑스 사람들이 보고
2: 있구나,
1: 이것은 무엇인가 그때부터 전통에 대한 관심이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한 게 2010년도의 일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관심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국 고전 문학을 출판하고 번역하고 출판한 거는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2: 네.
1: 그리고 이 출판사가 2004년에 저희가 런칭한 한국 문학 번역 컬렉션이거든요.
2: 네.
1: 이마고라는 출판사는 78년부터 파리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센거겐이라는 한국 문학 번역 총서를 거기에 만들게 된 거예요. 2004년의 일인데 지금까지 많진 않습니다. 총 36권의 한국 문학 번역서를 이렇게 출판을 했어요.
2: 아.
1: 그래서 그게 이렇게 맞물리면서 그러니까 인지도도 올라갔고
2: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거죠.
1: 영향을 주고 받은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면 출판을 했다면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저는 궁금한 게 프랑스인이 얼마나 더 많이 관심을 갖는지 궁금한 게 그
1: 네.
0: 출판 판매율이
1: 네네.
0: 어느 정도 되는지.
1: 출판 판매율 말씀드리면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한국보다는 조금 나은 그 판매율을 기록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희곡이나 어떤 이런 고전 문학에서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 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2: 네.
1: 조금 더 낫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이란 나라가 인지도가 올라간 게 얼마 되지 않았고
2: 그쵸.
1: 특히 한국 고전 전통이라는 것을 어필한 것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그러니까 15년 뭐 안팎의 일이기 때문에
2: 네.
1: 사실은 이제 출판사에도 미안하고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판매 부수가 높진 않아요.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2: 예.
1: 고맙다고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 것은 한국에는 한국 문학 번역원이 있어요.
2: 네.
1: 그래서 이러한 고전에 대한 번역 지원, 출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2: 네.
1: 또 대산문화재단에서도 한국 문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거든요. 그분들의 지원이 없으면 그 뿌리, 기반을 깔기는 되게 어려운데
2: 맞아요.
1: 그나마 정말 그런 어떤 판매 부수나 여기에
2: 네.
1: 이제 그 자지우지 하지 않고
2: 네.
1: 예 뿌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깔아주는 일에 동참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죠.
2: 맞아요.
1: 네네.
2: 근데 선생님이 진짜 지금 이 걸어오신 길 자체가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0: 맞아요.
2: 드는데 사실 그 출발이 남편분의 덕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1: 맞습니다.
2: 네.
1: 맞습니다.
2: 남편분이 계셨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일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함께 들으실 음악 추천곡이 또 남편분이 그 좋아했던 음악이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예.
1: 그 95년도에 아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영 방송 라디오에서 네. 판소리가 흘러나왔는데 굉장히 유니크한 목소리로 들렸고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막 수소문을 했는데 90년 중반만 하더라도 한국에 대해서는 뭐 한국 서점도 딱 하나였고 식당도 뭐 10개 남짓했고요. 근데 그때 찾은 것이 그 안숙선 선생님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이 CD였다고 해요.
0: 아, 네.
1: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차후에 보여줬어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제가 파리에서 들은 처음 판소리가 아. 안숙선 명상님의 목소리가 담긴 그 토끼 이야기였습니다.
2: 네.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1: 맞습니다.
2: 함께한 네. 그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처음 접하신 음악이니까. 네, 자 토끼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0: 안숙선 김독 사물놀이 페이의 토끼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1: 섬섬 옥수님께서 그 귀한 책들 오디오북으로 나오면 좋겠다. 불어 공부하고 싶어요 하시면서 문자로 남겨주셨어요. 오디오북도 있습니까? 뭐 계획에 있으세요?
2: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1: 네.
2: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스치고 지나갑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1: 예. 네.
0: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프랑스에서 그 판소리 관련된 분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라 생각하는 게 이제 마포 로르 씨인데 혹시 아시나요?
2: 네, 로르 마포는 제가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하고 한국 문화를 가르쳤을 때. 초급반 제자로 제가 한국어를 가르쳤던
0: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예요.
2: 제자입니다. 네네. 예.
0: 그래서 너무 잘 아시겠네요.
2: 네네. 그리고 더불어 이제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국립국악원이죠.
1: 네.
2: 함께 협력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판소리
1: 워크샵?
2: 소리 예 워크샵을 합니다.
1: 예.
2: 그때 이제 로르 마포가 판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된 거죠.
1: 대단해요, 아니 마포 로르 씨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는 이럴 수 있지 했었지만 그 공로가 거의 다 선생님이었네요.
2: 아니요 저는 아니고요. 네. 네. 뭐 예,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만들어준 그 전통 문화 예술에 대한 어떤 그 기회 그거를
1: 예.
2: 이제 로르 마포 가 잘 잡은 거죠. 네.
1: 오늘은 이제 번역가로 모셨지만 사실 축제를 또 운영하는 또 대표로서 그리고 이렇게 또 제자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을 만큼 교육에도 굉장히 큰 힘을 발현하셨고요. 하신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한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여러 감각들과 일 업무를 하시면서도 지금 판소리 번역을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이 바라보는 판소리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 판소리의 매력은 유니크함이라고 유니크함. 해야 될까요?
1: 네.
2: 네. 그 사실 인터넷 SNS 굉장히 빠른 시간에 모든 것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1: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소리와 같이 유니크한 이 장르를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유니크한 장르인
1: 네.
2: 것 같고요.
1: 네.
2: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판소리가 갖고 있는 장르적인 특성이
1: 네.
2: 굉장히 그러니까 토탈 종합 예술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예술이기 때문에
1: 네.
2: 거기에 이제 매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학 번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1: 네.
2: 텍스트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1: 네.
2: 그 안에 사실 판소리라는 것이 그 민중에서 나온 거잖아요.
1: 예.
2: 하층에서
1: 하층민의
2: 예, 음악이었는데
1: 네.
2: 그것이 이제 흔히

0: 말하는 이제 귀족이나 엘리트들이 좋아하면서 변화를 겪고
1: 맞아요.
0: 그들의 취향이 들어간 글들도 많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1: 네.
0: 한 텍스트 안에 그 많은
1: 층이
0: 인간 층 예예
1: 네.
0: 그 소리들이 다 이렇게
1: 들어가 있습니다.
0: 밀집되어 있는
1: 그쵸.
0: 그것을 이제 텍스트 속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세계관을 우리 판소리의 창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다. 그것이 어떤 그 우리나라 구비 문학이잖아요. 구비 문학이 주는 그런 어떤 위대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1: 그렇죠.
0: 해봅니다.
1: 구비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이 디자인한 게 아니라
0: 그렇죠.
1: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이 덧붙여지면서 이제 지금 하나의 작품이지만 굉장히 여러 층위의 입체감이 보이는 작품이 됐다. 이런
0: 맞습니다.
1: 말씀을 해주셨어요.
2: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번역가님. 일단 K-box
0: 네.
2: 페스티벌 이거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벤자민 베르토키 씨의 흥보가 좀 화초장 이 음원이 있네요. 요게 어떤 건가요, 선생님?
0: 네. 우선 이제 K-Vox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1: 네.
0: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의 일종의 이제 한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사실 이제 동남아시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한 10년이 좀 늦어졌어요. 한 2010년 즈음이었는데요. 이제 그때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드라마, 뭐 K-팝 이런 어떤 대중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한국 문화가 알려지는 게 살짝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전통 예술로도 좀 한꼭지가 마련이 되면 좋겠는데 그거를 누가 하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 그러면 우리가 문화 단체를 하나 만들자, 페스티벌을 만들자
2: 여기서 말한 우리는 누굽니까?
0: 우리면은요 저와 제 공역자, 제 남편 그리고 프랑스 아티스트, 그러니까 판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1: 있어요, 그런 게.
0: 네. 그래서 K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리아이고요. 벅스는 라틴어로 보이스, 목소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K 벅스는 한국 소리를 말하고요. 그래서 파리 한국 소리 페스티벌이라고 매년 5월, 6월에 이제 프랑스어 사용 국가에서 판소리 판을 이제 벌이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주로 이제 프랑스 파리 그리고 벨기에 브뤼셀을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해마다 이제 판을 벌리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벤자민 베르토키는 저희를 만나기 전에 이자람의 사천가를 보고 반했어요. 이자람 씨의 사천가를 파리 공연을 보고 반해서 사천가로 석사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서울대학교 국악과에 교환학생으로 6개월 정도 와 있으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판소리도 배우고 그래서 그때 이제 판소리를 조금 배우면서 이제 저희 팀에 이제 합류가 됐는데 그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화초장이에요. 근데 이제 음원이 준비가 되셨나요?
2: 네,
0: 요게
2: 예,
0: 살짝
2: 있습니다. 그 6개월 그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 배웠다는 그때의
0: 그때
2: 목소리입니까?
0: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아마 이제 박자도 조금 틀리고
2: 오,
0: 이렇게
2: 아하.
0: 귀명창들은 박자가 틀리네 이러실 거예요.
1: 아이들
2: 아,
1: 그게
2: 괜찮지
0: 그럼에도
2: 않습니까?
0: 불구하고
2: 예.
0: 네, 되게
2: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3: 이때요, 누가 걸맞은 정확하게 해서 화초장을 제멋지고 화초장 세금차를 잊어버리가 와서 하면 속아갔다.
4: 지금
3: 화!

0: 잘하시는데.
1: 6개월 배우셨다는데 왜 이렇게 잘하시죠?
2: 이 친구가 원래 성악을 하는 친구예요.
3: 아, 하시는구나.
2: 성악. 예,
3: 감각이 그러니까 좋은
2: 데입니다. 네네. 근데 판소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예. 예, 신기하죠.
0: 그러게요.
2: 네. 계속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0: 벤자민. 네.

0: 베르토키 씨 지금 K-복스 페스티벌의 그럼 기획 팀장으로
1: 맞습니다.
0: 함께하고 있는 거죠.
1: 네.
0: 아, 참. 그러니까 이 페스티벌은 기본적으로 우리 소리는 조금씩은 좀 해야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겁니까?
1: 그렇진 않습니다. 한국의 소리를 좋아하면 저희 페스티벌이 한국 소리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한국의 소리면 다 됩니다. 그것이 꼭
0: 아하.
1: 판소리만을 국한하는 건 아닙니다.
0: 아니고
1: 네네.
0: 소리라는 개념 자체가 넓은 개념이니까.
1: 그렇죠. 텍스트가
0: 예.
1: 될 수도 있고 다른
2: 맞아요.
1: 것이 될 수도 있고. 네네.
2: 그리고 아비뇽 페스티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 네네. 올해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0: 네.
1: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한국어를 주빈어로 초청을 한 해입니다.
0: 맞습니다.
1: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0: 네.
1: 그래서 공식 인 페스티벌에 초청된 공연이 44편인데
0: 네.
1: 그 중에 한국 공연이 9개가 초청이 됐습니다. 그
0: 어.
1: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이자람 소리꾼의 판소리, 눈눈눈
0: 네.
1: 창작 판소리하고
0: 네.
1: 또 제주 4.3 이야기를 다룬 이경성의 섬 이야기 그두 작품을 저희가
0: 네.
1: 불어 공연 자막을 담당을 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곧 아비뇽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0: 어허.
1: 네.
0: 그 이자람 씨의 그 눈눈눈 작품 번역은 끝나셨다고요?
1: 네, 끝나서 보내드렸고요.
0: 예.
1: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티켓 오픈하자마자
0: 네.
1: 바로 솔드아웃 된
0: 와.
1: 것 중에 하나가 이자람 소리꾼의 눈눈눈이었다고 합니다.
0: 어허.
1: 네, 그래서 되게 기대되는 작품이고요.
0: 그러네요.
1: 네네.
0: 그렇게 잘 되면 선생님도 얼마나 뿌듯해요.
1: 뿌듯하죠.
0: 맞아요.
1: 네네.
2: 그러면
1: 맞습니다.
2: 이번에도 선생님이 오퍼레이트
1: 아, 이번에는
2: 하십니까?
1: 오퍼레이팅은 하지 않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지난 3월부터 저 신한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조교수로 일을 하게 됐고요. 네네. 그리고 국제교류를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신한대학교에서 아비뇽의 중요한 생루이 성당이라고 있어요.
0: 네.
1: 거기서 한국문화예술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제 대한민국의 K컬처 를 소개할 예정인데요.
0: 예.
1: 신한대학교 학생들 뭐 케이팝 학과, 케이 뷰티 학과, 모델 학과, 태권도 학과, 공연 예술 학과 학생들이
0: 네.
1: 굉장히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0: 네.
1: 플러스 저희 이제 전통 문화 예술도 함께 알려야 하니까 케이벅스가 이제 협력을 해서 이제 한국의 시조, 희곡, 판소리, 민요 아뜰리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7월에 혹시라도 아비뇽에 오실 계획이 있다면 꼭 아비뇽 생루이 한국관에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온인
2: 네.
1: 공연 공식 공연 말고도 어프 공연에
0: 예.
1: 한국 팀들이 굉장히 많이 오실 거예요.
0: 아, 그쵸,
1: 그래서
0: 그쵸.
1: 서로서로 이제
0: 네.
1: 응원하면서 7월 한 달을 이제 행복하게 우리 K컬처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2: 아,
1: 생각입니다.
2: 그 번역가님은 원래가 번역이셨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하시고 프랑스로 유학 가셨다 했잖아요.
1: 아닙니다. 저는 언어학 공부를
2: 원래가
1: 했습니다. 예.
2: 그러다가 번역을 하시고 지금은 또 문화 외교의 한
0: 진짜.
2: 포지션으로서 지금
0: 이야.
2: 일을 하시잖아요.
1: 네.
2: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흘러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전혀
1: 아,
2: 생각을
1: 생각
2: 못
1: 못
2: 하셨어.
1: 했죠. 네.
2: 하다 보니 내가 이 자리에 있네. 이렇게 되신 것 같고.
1: 맞습니다.
2: 그래서 더 관심이 있고 확장을 위해서 아마 그 신한대학교의 교수님으로 수락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원래는
1: 네.
2: 프랑스에 거주하셨었나요?
1: 맞습니다. 프랑스에 살고 있었고
2: 네.
1: 거의 25년 인생의 반 이상을 프랑스에 살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왔는데요.
2: 저기 선생님만
1: 같이
2: 들어오셨어요?
1: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 아, 남편분은 프랑스에 계시고.
1: 네.
2: 이야.
1: 서로서로 왔다 갔다. 네.
0: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사람, 한 삶에 대해서 이해할 때
1: 네.
0: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아, 이런 유형이 있어, 저런 유형이 있어 이렇게 이제 분류하게 되는데
1: 네.
0: 선생님의 삶은 잘 분류가 안 돼요.
1: 불어 표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제 플리저 가스켓. 하는 일이 많거나
0: 네.
1: 직업이 많거나 이러면 나는 여러 개의 모자가 있어라는 표현이
0: 아,
1: 있어요. 그래서 모자를 벗으면 또 하나의 모자가 나오고 또 하나의 모자가 나오고
0: 예.
1: 제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런 것 같아요.
1: 모자가 여러 개 있습니다.
2: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꿈을 꾸실까요? 그게 궁금해졌어요.
0: 그러니까.
2: 지금 문화 외교 쪽에도 관심 있으셔서 이제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혹시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뭔가 프랑스 혹은 유럽 쪽에서 이렇게까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상상을 하실 것 같거든요.
1: 제가 그렇게 크게 무슨 꿈을 꾸고 있지는 않고요.
2: 네.
1: 근데 제가 누누이 그러니까 만나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꿈은 이야기해야 이루어진다고 해서 네. 이야기를 했던 게 페스티벌을 만들 거야 라고 몇 년 이야기하다가 페스티벌을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은 판소리를 1년 내내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어? 프랑스에.
0: 네.
1: 근데 뭐 한 30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본의 경우에는 가부키나 노 예. 하면 그 어느 공연장에 가면 1년 내내 예. 들을 수 있는 공연장이 있다라고 해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0: 없죠.
1: 그래서 예. 그런 어떤 그 장소가 마련이 되면 1년 내내
0: 맞아요.
1: 그냥 여기 오면 아 여기 뭐 창작이든 아니면 전통이든 판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꿈인데 말하고 보니까 되게 큰 꿈인 것 같네요.
0: 하지만
1: 작은 꿈은 아닌 것 같네요.
0: 뱉어내야 됩니다.
1: 네,
0: 선생님.
1: 맞습니다.
0: 계속 뱉어야
1: 그래서
0: 돼요.
1: 그래서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공간이 마련되면 아유 전통하시는 선생님들 뭐 예. 언제든 오시면 그렇죠? 펼칠 그쵸. 수 있는 그런 판이 마련이 되니까 언젠간 그런 날이 올 수 있겠죠. 우리가 30년 전에 한류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0: 그럼요.
1: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걸 보면 뭐 불가능하진 않을 아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긍정적으로 맞습니다. 해봅니다.
2: 꿈을 꿔봐야죠.
0: 아, 궁금한 건 너무 많은데 오늘은 그러니까. 이쯤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빨리 선생님 번역 그 적벽과 남은 거 빨리 숙제를 잘 해내셔야 될 것 같고.
1: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지금은 AI가 있어서 작업하시기 훨씬 수월하십니까? 어떠십니까?
1: 그 시간은 조금 많이 벌려
0: 활용을 하시 작업의 예. 시간은
1: 그런데 아직 멀었습니다. 챗GPT는 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학 번역은 아. 인간이 필요하다. 아. 아직은
0: 많이
1: 네.
0: 필요합니다.
1: 네네.
0: 자 끝으로 김경아 명창의 신청가 중 추월만정을 선곡해 주셨네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예. 번역하고 자막할 때마다 우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인데요. 아하. 김경아 선생님은 저희가 11월에 폴란드 이야기 페스티벌에 모실 예정입니다.
0: 아. 네.
1: 그래서 그 대목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끝인사 이제 부탁드릴게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1: 되게 재밌었어요.
0: 아,
1: 그리고
0: 그래요?
1: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원래 이 초대석은 아티스트들이 나오는 자리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나옴으로써 아티스트라는 자격을 얻은 거 아닌가?
2: 아, 그렇죠.
1: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0: 아, 저는 그 전부터 아티스트 이미 그 전부터 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1: 생방송이라서 굉장히 아. 떨렸는데 예. 재미있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이야기를 되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하는 일들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2: 재밌었어요.
0: 찐 예술가세요.
1: 네. 네.
2: 멋있으십니다.
0: 역시
1: 감사합니다.
0: 영광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치지 마시고 활동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심청가 중 추월만정 김경아 소리꾼의 소리입니다.
3: 이라는 농난간에 뭐 필요한지 없어요.

0: 정말 멋진 번역가라는 말 가지고는 다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술가이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한유미 예술가와 오늘 함께 했습니다.
1: 삶 자체가 너무 멋지시네요.
0: 그러니까
1: 감동이 있었습니다.
0: 그런 생각, 신념, 의지 모든 면에서 참 보고 본받을 만한 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유미님 정말 감사하고 대단하시다. 응원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저도 목소리 톤이 한 톤 더 이렇게 내려오네요.
0: 왜 내려가요? 쓸데없이
1: 품격.
0: 그거 어디다 쓰려고? 뭐 이렇게 우리한테 어울리게 해야지.
1: 그렇죠.
0: 그래야죠.
1: 집에 가야죠 이제.
0: 퇴근합시다.
1: 자,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트의 시대.
0: 파트의 상사대입니다. 내일 봬요.

0: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1: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4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에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아마 많은 분들이 휴대폰 꺼내서 보는 걸 겁니다. 거기 보면 일정란이 있죠. 요즘은 뭐 간편하게 정리가 잘 되니까 그때그때 체크해두면 오늘 뭐 해야 할지 잃어버릴 일은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 오는 시간 전과 방송 끝난 시간으로 많이 나뉩니다. 오늘은 오전에 아이들 등원시키고 오전에 운동도 하고 연습도 하고 밥도 먹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방송국을 지금 와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끝나면 음반 녹음 때문에 스튜디오를 또 갑니다. 그런데 내일도 똑같고요. 모레도 똑같고 네, 그 다음날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보면 매일매일이 다른 날인데도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그날이 그날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이라는 뜻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날이라고 하더군요. 지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또 이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소중한 오늘을 살고 있으면서 내일을 걱정하고 어제를 후회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은 선물이다라는 말도 있죠. 선물 같은 2026년 6월 22일의 남은 시간은 오롯이 오늘에만 집중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동규의 노래로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보내드립니다.

이동규의 노래로 평시조 동창이 보내드렸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이 왔군. 네. 오늘이야. 이렇게 아마 환호성을 지르면서 오늘을 맞이하는 분은 상당히 드물지 않을까. 네. 어렸을 때 소풍날 이후로는 그런 기억은 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날이라는 뜻을 생각하면 앞으로 아침에 이 오늘을 맞이하는 나의 자세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오늘들이 쌓여서 오늘의 내가 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오후 시간 오롯이 나의 오늘, 오늘의 나에게 집중해 보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홈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6186님께서 황민왕님 시골에 모내기 다 하고 지난 금요일 왔습니다. 다음 달 하순에 고추 작업하러 또 내려갑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날씨가 폭염주의보가 이렇게 발효될 만큼 날씨가 덥습니다. 이게 낮 시간에 이 작업하시거나 일하실 때 더위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지 않을까요? 네. 불이 깊은 나무님께서 유튜브 채널에서 민왕님 연주 들으니 너무 좋더군요. 예, 노래가 좋다 왕팬이었는데 한동안 뜸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뭐 그런 때가 있죠. 예, 가는 날이 있으면 오는 날이 있고 예, 좋았던 때가 있으면 또 뜸한 때가 있고 뭐 그런 거죠. 앞으로 자주 예, 노래가 좋다 해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헌천수 보내드릴 텐데요. 김정승의 퉁소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퉁소 연주는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김정승의 퉁소, 대금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퉁소 연주로 헌천수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 노래가 좋다 해서 특별한 초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6월 30일에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리는 선영 가야금 독주회 공력 철가락,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전바탕 공연에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공연은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한바탕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철가야금, 이게 노래가 좋다 해서도 자주 소개를 해드리는데 명주실 대신 금속으로 만든 철줄을 얹은 가야금이죠. 차고 단단하면서도 염이 길어서 깊은 울림을 가진 악기인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이 산조를 구상하고 다듬은 이태백 명인이 직접 장단을 연주한다고 하니까 더욱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공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당첨자분들께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당 티켓 두 장씩 저희가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노래 멋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우리 노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멋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노래의 멋, 오늘도 경기 소리꾼 이채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이채현입니다.
0: 오늘 채현 씨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 소리 배울 때 특히 네. 이제 이춘희 선생님 문화에 가서는 네. 혹은 대학 때 뭐 이렇게 선생님들께 배울 때도 경기 소리가 성비가 네. 여성이 훨씬 많잖아요.
1: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0: 여성이 많다는 얘기는 이 여자 후배들도 많다는 얘기지만 네. 여자 선배들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엄청 이쁨을 받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1: 이쁨을 받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왜 그럴까? 숨기는 건가요? 과거를?
1: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뭐 예뻐해 주셨죠. 선생님들은 예뻐해 주셨는데 네. 뭐 그렇게 뭐 예뻐해 주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이제 남자들이 되게 귀해서 되게 네. 돌봐주고 예뻐해 주고 바지 점수가 있었다면 네. 이제 저 때부터는 그게 이제 소실되기 시작한
0: 아,
1: 시점이어서
0: 예전에는 보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보면 이게 남자 소리꾼이 귀하니까 네. 좀 더 챙겨주고 더 반가워해주고 약간 이게 있었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선생님 너무 편해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 또 그 친구 없을 때 이렇게 누나들끼리 모여서 선생님은 쟤만 이뻐하셔 이렇게 약간 불평하는 것도 듣고 했었는데 네. 재현 씨는 그런 세대는 아니군요.
1: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 네.
0: 이 소리를 하다 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남자 여자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남자 네. 소리를 해라.
1: 네, 그렇죠.
0: 이게 근데 사실은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남자는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통용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0: 거니까.
1: 그건 맞죠. 근데 네. 뭐 목이 생긴 것도 다르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어려웠던 건 제가 남자 선생님한테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여성 소리꾼 선생님들에게 소리를 배웠는데 남자답게 해라 라고 하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약간 이런 고민.
0: 인상을 더 쓰고?
1: 아, 더 씩씩하게?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고음반도 많이 찾아보게 예. 되고 뭐 남성 소리꾼 선생님들의 소리를 많이 찾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처음에 배우셨을 때가 남자 선생님이셨죠?
1: 처음에 이제 그 황영주 선생님이라고 작곡하신 그 선소리 산타령을 예. 보여주셨던 선생님한테 처음에 어떻든 가게 인문을? 돼가지고 예. 입문을 하게 되었지만 이제 제가 또 이걸 전공으로 가져가야 되면 그 당시엔 이제 예술중학교나 이제 예술고등학교로 가야 하는데
0: 입시곡을 해야 하니까 예,
1: 그러다 보면 이제 잡가나 민요를 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은 잡가 쪽은 전수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준 선생님한테 가게 된 거죠. 네.
0: 진로를 선택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네네, 결정을 그렇죠. 내리다 보니까 네. 황용주 선생님은 저희가 듣고 있으면
1: 네.
0: 오, 저 소리면 진짜 천장을 뚫을 수 있겠다.
1: 네,
0: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가르칠 때는 그 저희가 음원에서 듣는 그 시시상청 높은 그 소리로 가르쳐 주시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편하게 가르쳐 주시나요?
1: 가르쳐 주실 때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사실 받아 주시질 않았어요, 잘.
0: 아.
1: 그냥 같이 불렀어요. 그냥 놀량사거리를 처음부터 놀량부터 네. 처음에 그냥 해주시면 저희는 저는 애기니까 그냥 뒤에 가서 앉아서 네. 그냥 끝까지 부르면서 네. 같이 부르면서 그걸 익혔던 것 같아요.
0: 아 네. 배우는 사람도 좀 똑똑해야 되는데 그러면
1: 네네네 받아주시질 않으셨으니까 그냥 귀동량으로
0: 예예예
1: 네
0: 아마 선생님이 어떤 개인적인 교육 철학도 분명히 있었을 것같 근데
1: 네.
0: 소리를 가르쳐 주시다 보면 최은 씨를 예뻐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꼬맹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잘했을 텐데 그때도
1: 아니요 그때는 그렇게 잘하진 않고 그때는 높았어요 진짜 높았고 여자보다 높을 정도로 변성기 예. 전에는 높았는데 뭐 그때 당시에 꼬맹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 말고도 꽤 있었는데 네, 있었기 때문에 뭐 저만 예뻐 해주시거나 그러진 않았고
0: 그럼 같이 했던 분들 중에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1: 그때 예전에 계셨던 분 중에 제가 생각났을 때는 지금 서도소리 하시는 김유리 누님께서 계십니다
0: 아~
1: 네, 그때 처음에 같이 선소리 산타령 쪽에 계셨던 것 같아요
0: 네. 그렇게 네. 또 연결이 되는구나 네. 저희 노래가 좋아서 자주 이렇게 틀거든요
1: 아 그렇구나
0: 네.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1: 네
0: 그렇군요. 이 처음에 산타령을 배우면 네. 네. 상상했던 경기 민요랑 좀 달라서 당황했을 것 같은데.
1: 뭐 처음 제가 접한 게 경기 민요보다 경기 아. 산타령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게 그건 줄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0: 산타령은 사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밖에서 하는 소리.
1: 네, 그렇죠.
0: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어떤 그 기술적인 것들보다는
1: 네. 네.
0: 발성 자체가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
1: 네, 발성 자체를 좀 더 이렇게 밖으로 내죠. 약간 판소리랑 비슷하죠. 판소리처럼 남도의 그런 굵은 발성을 쓰진 않지만
0: 네네.
1: 어쨌든 멀리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기세로
0: 네네.
1: 하는 소리죠, 거의.
0: 근데 이제 요즘은 네. 이렇게 보면 앞에 장구를 메고 계신 분이 있고 뭐 소고를 들고 한다거나 이렇게 네. 일렬로 쭉 서서 하잖아요.
1: 네.
0: 뭐 중간중간에 이제 그 춤 발림도 있는데
1: 네.
0: 그게 이제 요즘의 시각으로 봤을 때
1: 네.
0: 그렇게 다이나믹해 보인다거나
1: 네.
0: 그렇지 않죠? 좀 아기자기해 보이는 경우가 좀 있는데
1: 네.
0: 옛날에는 그게 대단히 신명나는 장면이었겠죠?
1: 그것도 그렇고
0: 네.
1: 제가 요즘 이제 공연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선소리 산타령 공연할 때 약간 클럽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춤이 있어요. 네. 제가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네. 뭐 마하 이렇게 막
0: 그래,
1: 몸을
0: 들썩해요.
1: 완전 다리를 가슴까지 올립니다.
0: 그게 약간 그게 네. 좀 더 노출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항상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건 어깨가 들썩들썩이 아니라 무릎을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1: 네.
0: 무릎만 약간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갔다가 하는 느낌?
1: 그 옛날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0: 네.
1: 이제 선생님들께서 연세가 드시고 이제 움직이시기 힘든 상황에서부터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네요.
0: 무릎이 가슴팍까지 올라온다.
1: 네.
0: 와, 그럼 보시죠.
1: 네.
0: 클럽 같다는.
1: 저희가 놀면서도 너무 공연하면서도 웃겨가지고 광대가.

0: 안 내려갈 정도로
1: 오.
0: 젊은 소리꾼들끼리 같이 하면 그런
1: 연습할 때도 재밌겠는데요?
0: 네, 재밌었습니다.
1: 근데 뛰면서 네. 노래하는 건 사실 쉽진 않잖아요.
0: 네.
1: 그것도 공력이 되겠네요.
0: 그렇죠. 호흡 연습도 되고. 근데 저를 나눠서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좀 쉬고
1: 아.
0: 수렴 때 같이 악을 같이 질러주는 그런 특징이죠.
1: 실제로 그럼 아까 말씀하신 어떤 방 안 소리와 네. 밖 소리가 다르니까 야외 네. 소리가 다르니까 그 기세는 어떻게 표현으로 나오는 걸까요?
0: 아마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런 뉘앙스들을 좀 보고 따라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뭔가 정제되고
1: 예.
0: 또 이게 사라져가는 어떻게 보면 소리 중에 하나니까
1: 이걸 지금 되게 말끔하게 들리거든요.
0: 네. 네. 그렇게 말끔한 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훨씬 더 투박한?
0: 네, 초대 이제 이거를 보유하셨던 이창배 선생님께서
1: 네.
0: 학자신 부분이 더 강하셨기 때문에 네. 이 소리를 좀 단정하게 뭔가 정리를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고
1: 네.
0: 옛날 선생님들은 추임새도 뭐 거의 막 아~ 이렇게 막 하시고 막
1: 좋다 막 이렇게 이런 거
0: 네네네 네. 최창남 선생님 네. 같은 분들이 막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1: 이 장구 치시는 분이 대장이신 건가요?
0: 보통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장구를 19호에서 보유자를 따로 떼서 보유를 하게.
1: 아 예능 보유자를?
0: 네. 그러니까 소리랑 장구 모가비를 따로.
1: 장구 치는 사람을 모가비라고 하는군요.
0: 네네네.
1: 이게 따로 뭐 뜻이 있는 건가요? 대장이라는 뜻이.
0: 선소리를 하는 사람이 모가비인 경우도 있었지만 예. 맨 초기에는 이제 최창남 선생님이 장구. 황영주 선생님은 노래로 이렇게. 근데 그게 아마 문화재 명예만 그렇게 돼 있었고
1: 예,
0: 두 분 다 소리를
1: 그렇죠,
0: 하셨지만
1: 그렇죠, 그렇죠. 예.
0: 네. 장구를 아마 더 잘 치셔서 그렇게 예.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1: 우선은 노래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 역시나 이창배 정등만 두 분의 그 가르치는 방식을 이제 선생님들께 이렇게 듣다 보면 이야기 인터뷰할 때 듣다 보면 가르치는 것은 이창배의 명창이 더 좋으셨고
0: 네.
1: 목은 정등만 명창이 더 좋으셨다.
0: 네.
1: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최은 씨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정말 그렇습니다.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이창배 선생님은 이제 처음 그 가창 대결하고 경서도 소리를
1: 네네네네.
0: 다 모은 가사집을 처음 만들어셨던 네. 분이기도 하고 청구 고전 성악 학원이라고 지금 경기 소리 명창 여성 명창들 다 가르쳤. 어떤 그런
1: 등용문 같은 곳이
0: 네, 약간 좀 더 행정적인 부분을 많이 교육 행정 이쪽을 많이 책임지셨던 분이고 정등만 선생님은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 제비가를 직접 하시는 어떤 영상이 남아 있었어요.
1: 예.
0: 정말 목청이 거의 옥빛의 그런 깔끔한 예. 상청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1: 아티스트와 교육의 어떤 절묘한 만남.
0: 네,
1: 그래서
0: 맞습니다.
1: 대형 기획 청구 고전 성악 학원이라는 대형 기획사가 된.
0: 네. 네.
1: 거기 주역 분들이시고 아마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창배 정등만 외 전수생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0: 네.
1: 경기 선설의 산타령 중에서 앞 산타령 1980년 음원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경기 선소리 산타령 중에서 앞 산타령을 이창배, 정등만 외에 전수생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1: 네.
0: 앞 산타령이라고 읽어야 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전에는 앞산 타령이라고. 저의 무지함이. 예. 아, 내가 이걸 그렇게 관심이 그렇게 없었구나. 그냥 앞산 뒷산 앞에 있는 산 뒤에 있는 산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앞에 하는 거 뒤에 하는 거
1: 맞습니다. 예. 그 의미가 더 큽니다.
0: 7942님께서 이채연님 가르침 들으러 왔습니다. 선소리 산타령 진짜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소도소리가 참 매력이 많아서 정말 애정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선소리 산타령을 진짜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네. 저는 이미 김영창 반열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 사실 네. 입문의 난이도가 좀 있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거든요.
1: 네, 아마도 뭐 대중적인 분위기보다는 네. 좀 신비로운 소리의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 선소리 산타령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중간에 노랫말도 있지만 이제 입타령이라고 해서 아에 이오우로 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네. 노래할 때 그게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1: 정해져 있죠.
0: 아 그래요? 네. 이게 그 알아서 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면
1: 지금은 사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창배 선생님께서 정리를 하신 거고 네. 박자도 어느 정도 그 안에 넣어서 뭔가 규격화를 시켜 주신 거죠.
0: 노래 들어보면 이렇게 탁 던져서 낼 때 네. 보통은 던져서 위로 쭉 해서 계속 올라가거나 네. 혹은 던지고 나서 끝이 이렇게 여며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 들었을 때는 왜 저희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네. 커튼 열 때 스르륵 말고 이렇게 촥 열면 바다가 촥 펼쳐지는 느낌 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리 이렇게

0: 짝이 아니라 촤악 이렇게 던져서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1: 네.
0: 이게 잘 들은 건가요?
1: 맞습니다. 보통 경기 소리 하면 생각하시는 그런 발성에 비해서 좀 더 멀리 보내는 발성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 선생님들은 아마도 더 좋은 음향 장비가 없으셨으니까
0: 예.
1: 소리나 옛날에 그런 시대 오페라처럼 좀 더 멀리 가는 그런 소리를 많이 쓰셨던 것 같습니다.
0: 네. 이런 소리들을 경기 소리 이제 민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민요를 하다가 이렇게 쭉쭉 뻗어야 되는 소리를 하면 뭐 어느 쪽이든 서로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어때요?
1: 아마 두 개를 공용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연습이 따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휘가브를 하기 위해서는 소리 볼륨을 줄여야 힘을 빼야 이게 잘 돌아가는데
0: 만약에 지금 들은 이 앞 산타령에다가
1: 네, 네.
0: 휘갑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봐 주실 수 있나요?
1: 불러볼까요?
0: 네.
1: 천관악산 연불암은 연주대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0: 앞에 들은 소리랑 전혀 다른 소리네요.
1: 네.
0: 오, 이거 좋아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1: 약간 그런 신비로운 산타령만의 음계는 가지고 오지만, 네, 음계는 가지고 이 선소리 산타령이 아까 처음 들으셨던 퉁소 연주처럼
0: 예.
1: 그 우리 지금 솔라도레미 음계로 보면 미음이 좀 높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거를 약간 분석을 논문 때문에 네네네네네네. 해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특이한 음정들 때문에 소리가 진짜 산에서 신선이 나오는 것처럼 뭔가 신비로운 그런 기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게 조금 느껴지는 거를 살리면서 휘갑도 네. 해보고 약간
0: 제가 지금 뭐 생방송 중이긴 한데 잠시 제 옆으로 자리를 잠깐 옮겨보시면
1: 네.
0: 제가 그 사이에 5696님께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가장 중앙의 이채현 엄청 꼬맹이 사진이 네. 본인 맞나요?
1: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0: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십니다.
1: 아, 네.
0: 아주 어렸을 때 거의 인문학생하셨을 때 같은데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거 사진을, 세종문화회관인 것 같은데
0: 아, 5696님께서 네, 사진을 이채현 씨 아주 어렸을 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네. 이때도 속옷 들고 있고
1: 네.
0: 7942님께서 서도소리의 요성이 너무 좋아요. 그 매력에 빠지니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1: 네.
0: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도 그 서도소리에 떠는 목 네. 참 묘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에 명창들 같은 경우에는 경서도라는 말을 아예 붙여서 사용을 사실 하셔서
1: 네.
0: 뭐 경기도 소리도 하고 서도소리도 하셨는데 이것도 구분해서 쓸 때는 어떤 점을 듣는 입장에서는 좀 잘 구별해서 들으면 좋을까요?
1: 선소리보다는 민요에서 더 들어가시는데
0: 아,
1: 양산도 같은 거?
0: 예.
1: 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양산도가 통은돌이 변시춘하니 이러면 서도인데
0: 네.
1: 통은돌이 변시춘하니 이러면 경기죠. 하니 이러면 약간 서도 네. 느낌이 나고
0: 왠지 둘이서 싸움하면 서도 소리 하시는 분이 이길 것 같은데요.
1: 기세로는 서도한테 저희가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야질자질하게
0: 네. 약간 아웃복서 같은
1: 네.
0: 스타일
1: 네.
0: 앞서서 이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어렸을 때 산타령 배웠을 때 개고리 타령은 늘 어린이들의 몫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1: 네.
0: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선생님들이 이제 쫙 나오셔서 처음에 이제 논량은 이제 뭐 황윤주 선생님이
0: 네.
1: 거의 혼자 하시다가 중간에 빨라질 때부터 이제 전수조 선생님들 네. 나오시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앞산할 때 이제 이수자 선생님들 나오시고
0: 네.
1: 뒷산 때부터는 이제 줄지어서 모든 전수 선생님들이 나와서
0: 네.
1: 쫙 하고 나서 네. 이제 자진산 타령까지 끝내면 이제 뒤에 개고리를 붙이는데
0: 네.
1: 이 개고리 타령은 이제 남도의 개고리랑은 다른 개고리 타령이고요.
0: 예, 예.
1: 이 개고리 타령은 보통 어린이들이 많이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0: 네.
1: 어린이들이
0: 박수 엄청 받았겠는데요, 그러면?
1: 귀여우니까 뭐 그랬겠지. 잘한다기보다는.
0: 그때 배우셨던 선생님들도 계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이 산타령 뒷산타령을 박상옥 선생님의 소리로 준비하셨는데
1: 네네.
0: 지금 이렇게 저희가 소개해드린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황용주

0: 선생님들도 그렇고
1: 네.
0: 선소리 산타령을 하려면 저렇게 높은 음이 잘 나야 되나 보다
1: 네.
0: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듣다 보면.
1: 네네.
0: 실제로도 그런 거죠?
1: 실제로도 그게 산타령의 사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박상옥 선생님께서 또 소리가 네. 엄청 창창하시고 또 네. 모아서 촥 쏘시는 그 소리의 맛이 있으시기 네. 때문에 네.
0: 그러니까 피지컬이 예를 들면 아 나는 고음이 잘 안 나요.
1: 네.
0: 이런 분들은 그럼 난 산타령은 좀 힘들겠다.
1: 이게 또 아까 들으셨던 이창배 선생님의 명
0: 네, 예.
1: 그런 별명이 억지로 명창이라는 그런
0: 그
1: 별명이 있으신데 예. 선생님 목이 안 좋으시니까 다 띄어서 이렇게 뒤로 보내서 많이 이렇게 발성적으로 조금
0: 해결을 해서
1: 해결을 네, 하시는 선생님들도
0: 그렇죠 계신. 맞아요. 판소리에서도 막 목이 이렇게 무너져서 뒤 희성을 써서 이렇게 소리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러고 보면 들을 때는 이제 뭐 이렇게 탁 지르는 소리들 이렇게 탁 펼치는 소리들 나오면 듣긴 좋습니다만 나는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기는 이르다.
1: 네 이릅니다.
0: 예, 일단 해보는 게 좋다.
1: 그 목을 가진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게 또 있기 때문에
0: 희망이 생깁니다. 예. 박상옥의 여러분의 소리로 뒷산타령 들어볼 텐데 역시나 이제 탁 질러내는 소리도 좋습니다만 그 외에 또 어떤 걸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면 좋을까요?
1: 남성 선생님들만의 그런 울컥울컥하고 그 휘갑이 아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소리가 갑자기 아 이렇게 확 쏟아져 나오는 이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0: 네.
1: 저는 지금은 많이 그걸 체득하지 못해서 이제 여성 선생님들 위주로 배우다 보니까 네. 그렇게까지 잘할 수는 없지만 그 남성 선생님들만의 울컥울컥하고 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특유의 창법을 잘 들으시면 시원한 멋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쏟아져 나오는 것, 울컥울컥하는 것. 그 이 울컥울컥은 저희가 이제 울음을 때 그 울컥은 아니죠.
1: 울음을 때 울컥이랑도 비슷할 것. 아 그 울컥은 아니지만 네. 서도 소리에 반해. 그런 여성 선생님들은 이 뒷산타령도 에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들은 옛날 남성 선생님들은 에 이렇게 소리를 서도처럼 더 울컥울컥 농음이
0: 아예 다르네요.
1: 네.
0: 지금 이제 힌트를 주셨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옥의 소리로 경기 입창 뒷산타령 보내드립니다.

0: 박상욱 명창의 소리로 경기 입장 중에서 뒷산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일단은 귀에 잘 들리는 음절은 이렇게 흉내는 못 내겠습니다만 네네. 아무튼 그런 대목들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나오고
1: 네.
0: 그 노래 끝에 음절 처리할 때 약간 아버지한테 혼나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
1: 불호령의 느낌이 있죠.
0: 그런 네. 느낌이 좀 있어요.
1: 요즘 사자후라고 하는데 네. 그런 불호령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0: 이게 노래를 이렇게 와, 이게 사실 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뒤가 없는 것도 아니고
1: 네.
0: 확 잡는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낭창함이 있고 뭔가 참 네. 오묘한 그게 있네요.
1: 네, 그 경기 민요만의 그런 낭창함과 어떻게 보면 그런 고사 소리 같은 거, 빙나리 같은 거 할 때 네. 그런 호령의 약간 중간에 있는 그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이렇게 들어서 노래를 이제 보통 저희

0: 음을 좀 들어서 한다. 그러니까 피아노 음정으로 보면 맞출 수 없는.
1: 예.
0: 네.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들리는데요. 이 소리에서는.
1: 너무 선명하게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어... 네.
0: 요즘은 그렇게 이렇게까지 들어서 하진 않죠.
1: 요즘은 거의 사라졌죠.
0: 요즘 눈썹만 드는 것 같던데.
1: 눈썹 들으면 약간 올라가나요? 몇 센트, 센트라고 하는데 예, 피치가
0: 올라가는 느낌?
1: 네, 올라가는 느낌이 예. 있는 거죠. 사실 노래가락 창부타령 해도 옛날 선생님들은 다 음을 들어서 하셔가지고 네, 음정들을.
0: 어때요? 지금 이제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학습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이렇게 이러면서 이 음의 차이가 생긴 것들은
1: 네.
0: 그 하나 때문에 이제 이 맛이 어느 쪽이냐가 결정이 사실 되는 거잖아요.
1: 크죠.
0: 그렇죠. 많이 크잖아요.
1: 네, 많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옛날 음을 더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 AI 시대고 맞추는 거야 쉬운데 그런 애매한 음정들이 더 경서도의 맛을 살린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0: 사실 그 어떤 이 음악을 소비하는 측면에서 봐도
1: 네.
0: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1: 네.
0: 이 맛이라는 게 참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네. 요거가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1: 맞습니다.
0: 선소리를 하는 분들이 다른 이제 노래에 비해서 인구가
1: 네.
0: 선소리 소리를 이제 직접 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죠?
1: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기도 하고
0: 예.
1: 선소리 쪽은 약간 아마추어 선생님들께서 많이 계셔가지고 그 사실 저희는 이수자를 받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거의 전문인으로서 네네네네. 자격증을 가지고 이걸 내 삶의 사명감으로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큰데 선소리 산타령 쪽에서는 그런 분들이 사실 적으시기도 하고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그걸 연행을 실제로 하고 계셔가지고 아마도 조금 선소리의 보존이 조금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0: 실제로 뭐 이 소리를 즐기고 사랑하는 뭐 예를 들면 동호회 분들이나 또 아마추어 분들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만
1: 네.
0: 시스템적으로는 아까 최현 씨도 얘기하셨지만 선소리 산타령을 잘해서
1: 네.
0: 이걸로 뭘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1: 네.
0: 예를 들면 입시곡에 있는 것도 아니고
1: 예.
0: 직장 오디션 곡에 있는 것도 아니고
1: 직장 오디션 곡에는
0: 아, 있어요?
1: 등장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 그럼 재밌는 시간... 일화가 있는데
0: 예, 예, 예.
1: 그 국립국악원의 옛날에 그 경기민요 단원에 대한 시험을 예. 볼 때 그 앞산타령이 이제 오, 나온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앞산타령을 부는데 어떤 레슨실은 이제 3절인가 2절까지밖에 앞산타령을 못 배웠는데 선생님한테 그거를 예. 4절인가 5절까지 들은 거죠.
0: 어 그럼 어떻게 해요?
1: 그 사람들은 그냥 땡치고
0: 오.
1: 네. 이게 뭐 전곡을 그런 걸로 사실 변별력을 하기도 하니까.
0: 예, 그렇죠.
1: 그런 경우.
0: 진짜 배운지 안 배운지 예, 보는 거니까.
1: 그 소리를 실제로 연마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가르치시거나 혹은 주위의 동료들 봐도 그 선소리 산타령뿐만 아니라 경기 소리를 해서 내가 어떤 예술가로서 자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때인 것 같기도 한데요.
1: 네,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산타령이라는 주제가 사실 많이 어렵죠. 많이 네. 어렵기도 하고 많이 소실됐기도 하고 많이 찾으시질 않으니까 할 일도 잘 없습니다.
0: 네.
1: 실제로 그런 단원 같은 데에서도 이제 남성들을 잘 이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남성 위주로 전승되었던 선소리 산타령이 조금
0: 상대적으로는
1: 조금 많이 전달이 안 되지 않았나.
0: 일이 더 생겨야겠네요.
1: 네, 네.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최현 씨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1: 네, 제가 뭐라고
0: 약간 네에서 네? 약간 이렇게 바뀔 뻔했는데 젊은 소리꾼들이 산타령 많이 애용하고 애청하고 불러야겠네요.
1: 네, 저부터도 네. 많이 불러야겠습니다.
0: 어깨가 무겁습니다, 역시나. 네. 최현 씨의 노래를 들어볼 텐데 이제 들으셨던 뒷산타령 뒤에 붙는 노래죠. 자진산타령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1: 네, 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0: 과연 박상호 선생님과 얼마나 다른지
1: 비교하지 얼마나 마십시오.
0: 저는 이때가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네.
1: 큰일 났습니다.
0: 왜냐면 본인은 엄청 떨리거든요, 사실.
1: 네. 네.
0: 떨지 마시고.
1: 네. 네.
0: 본인 너무 잘하시니까.
1: 네.
0: 기대하고.
1: 짧게 할까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0: 네, 시간을 보면서 저희가 조정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하고 계시면 제가 말씀.

0: 아, 이채연 씨의 라이브 노래로 예, 자진산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그 감동적인 저는 장면이 있었는데 만수 가라 그 가사가 만수산 네. 구름인가요?
1: 만수산의 구름만 모여든.
0: 그죠. 네. 그대 뭐 한 번만 더 만수산하고 잠깐 쉬었다가 구름. 이게 네. 딱 나오는데 어 네. 여기서 멋을 부렸군 약간 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1: 아, 그런가요?
0: 한 번만 대주시면 안 되나요 거기?
1: 네. 네.

0: 내 구름만 모여든 다해.
1: 이게 아 요걸 이렇게 탁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짚어서
0: 네
1: 이게 뭐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들리게끔 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과하면 억지스럽게 되니까.
0: 아 네.
1: 아, 이제 대단한 것 같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본인도 느끼지 않나요? 난 참 대단한 것 같아.
0: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0: 네.
1: 언제가 마음에 드세요, 그러면? 마음 최근에 가장 내 노래가 마음에 들었다.
0: 최근에 언제? 가장 제 노래가 마음에 들었다? 최근에는 남창 전집이라는 공연을 했었거든요. 국립극장에서. 예. 그때는 예. 좀 그때 공연을 2회를 했었는데 예. 그 중에 둘째 날 리허설 때 이제 이춘희 선생님께서 직접 보셨는데 그때 너무 떨려가지고 그때 긴장을 해서 소리를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실제 공연 때보다 더.
1: 아 쉽지 않죠 선생님 들어오시면.
0: 네. 네.
1: 7942님께서 최은씨 잦은 산타령 너무 좋습니다. 얼씨구나 좋다라고 보내주셨는데
0: 감사합니다.
1: 오늘 최은씨까지의 노래를 끝으로 예, 코너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과연 어떤 노래로 예, 우리를 반하게 할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다음 시간에도 라이브를 해야 하나요?
1: 앞으로 계속이요.
0: 아, 네.
1: 전화 오는 거 아니겠죠? 제가 아파서요. 1부 끝곡이죠. 코너 끝곡입니다. 경기잡가 장기타령 보내드릴 텐데요. 묵개월 이창배 정등만 세 분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채연 씨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연광전 사천상궁 대동.
1: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2: 호출부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대로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답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0: 김현규 외 여러분의 소리로 경기 호미거리 둘의 소리 중에서 놀놀이 함께 들었습니다. 구학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구학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도 잠시 안내해드렸는데요. 특별한 초대 소식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6월 30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리는 선영 가야금 독주의 공력 철가락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전바탕 공연에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공연은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한바탕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이번 무대에서 이 산조를 구상하고 다듬은 이태백 명인이 직접 장단을 연주한다고 하니까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공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당첨자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요. 한 분당 티켓 두 장씩 저희가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 공연이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성주풀이 보내드릴 텐데요. 김행연 무녀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1: 성주님네 본홀 왔고 성주님 내 건절 봤시 성주님 내 본 맹당 잡어 성주님의 좌증 허실저에게 모리미세 성주님의 본일 내라 성주님 내 맹당 잡던 성주님 내 태공 잡던 성주님 내 머리에 잡던 성주님네 이소 인간들이 날로 새술로 밥을 미막은 소태 밥을 지어 새술로 떠먹어도 동서를 분별지 못한 이소 인간들인디 난기로 진난 집을 나무하니 다리 호이면 도크로 진난 집을 도가니 다리 소요 흙으로 진난 집을 흙하니 세천국 사마시계 해동조선 전라자도요 관을 다니시고 연을 뒤면 하고 입시면 관은 다 보소

그하늘 봉이만 진 그하니요 해로서는 병인연 해물이요 달로서는 삼월 상달이요 날로서는 한소모 이래 날이요 가문은 아무세요 가문

0: 있어요. 흙돌 다려동 도가 불마였다가 오이기에 성주님 전에다가 이 정성을 드리려고 동에는 천개수 남에는 제개수요 서에는 백개수요 북에는 희개수요 중앙은 환개수요 월덕수 감경수 오정수에 폭포수에 흐르는 물은 길러다가 중탕에다가 머리 감고 상탕에다가 마요 가고 하탕에 손발 씻고 전주단발 신연백모 씻친 옷을 낱낱이 갈아입고 안두지를 흐르다가 시리찬 갱빙 짓고 밭두지를 흐르다가 온솥에다가 밥을 지어 지름든 채수에다가 장든 나무새에 머리 큰 고기에다 촛불에 영등에 촛불 밝히시고 빛 좋은 강아지에 맛 좋은 안주를 바치시고 성도님 전에다가 구화 대특으로 이 정성을 드립니다. 어쩌든지 우리 아무씨 가문에 1년 12달에 360날에 정치를이라 이 바로 39월 40월 오동이 육석달이 번개같이 넘어가도 자손의 근심 없고 재물의 손자 없고 예다 관제 구슬없이다 예다 이 우리 성주님 내가 예다 모든 액사를 막아주고 천사를 막아주고 예다 역살 소살을 막아놓고 재물의 손자살 자손의 근심살 입담 해담 무진여로 관제 구슬을 오늘날에다 똘똘마다 일시 세멸하고 없이고 맑은 소막을 받들어서 억으로 불어놓고 석으로 불어 되부로 되어나서 희맹당해서 불꽃같이 일어나야 억수만금 뒤를 내게 전조가야 조시자고 성조님께 이 정성을 드립니다.
1: 김행연 무녀의 소리로 성주풀이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정정열 명창의 소리 준비했는데요. 근데 판소리 5대 5명창 중에 한 분이시죠. 정정열 명창. 천재적인 어떤 작곡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과 소리를 짜는 실력 덕분에 특히 춘향가에서는 정정열라고 춘향가가 새로 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진 분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근대 판소리의 어떤 부침새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의 시초이기도 하고 창극의 발전을 또 주도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정열 명창은 그때 그 당시 상대적으로 다른 명창들에 비해서 목이 좋지 않다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들으면 사실 뭐 저희 기준에서는 아무런 약점이 되지 않지만 그때 그 당시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독공의 시간, 공부의 시간이 대단히 길었던 명창으로도 유명하고요. 피나는 수련을 통해서 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성음으로 승화시키는 또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약 그 상청이 잘 나오지 않거나 이런 목들을 다듬어서 오히려 약간 애원성 있는 그런 성음으로 바꿔서 내기도 하고요. 앞서서 이 작곡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노랫말을 장단에 얹는 이런 방법들 봤을 때도 야 이걸 어떻게 가락을 이렇게 만들어서 붙일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붙임새가 대단히 정교하면서 이 첫 박을 먹고 쉬고 노래를 부르는 이 엇박의 어떤 기술들을 정말 절묘하게 사용하신 그래서 그 기술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그 시대의 어른 명창들은 붙일 때 안 붙일 때 다 갖다 붙여놨다 뭐 이런 평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정정열 명창의 소리로 수경낭자전 중에서 약 구하러 가는 대목을 보내드립니다.
2: 백할림 겨진이 난 수경낭자 살림

천사와 부재기며 들기운 걸 가지고 천태산을 찾으갈지 옥류동을 지내야 옥대관을 들어가지 옛집은 있다마는 주의로 어디 가고 그 산을 넘어가니 망망창해 강도의 빈배 하나 메우거나 그대 올라요 부장내요 뱃머리요 붙여놓으니 빠르기가 붕갔다 가는 대로 놓아갈지 망망흥창에 이르당당눈물 겨울이라 백빈주갈머니는 호주로 나눠들고 삼상의 길여지는 한소로 떠나는다 양양연을 들어가니 또한 고운 여자 삼삼오오배를 메고 자유거리공론에 건너 동남으로 바라보니 창원산 높은 집은 나지않오가니며 눈앞을 보이지 눈푸른 소상반중이 아니냐 한곳을 당도하니 어떠한 늙은 어묵지려 편조로 흘리자 도떼치며 그건 노래 세상의 약도 많고 드는 갈도 많건 많은 정비일 가리고 없고 임산일 약이 없네 임산일 양 짓는 고대는 천태사진가 그는 많은 한림이 반기 듣고 적어가는 전우인네 천태산 가는 길이 부대찜 있나니까 소래 못건만은 장난가거적 소재 못 들은 지가는구나 한 곳을 나다르지 물 가운데 일론산이 하나를 그리고 앉는 그곳에 배를 메고 산을 올라 군담어들 이곳에가 천태산인가 높은 산 흠한 곳이 정치 없이 가로라니 보정자재 향연하는 천태산인가

대유가며 자지공부량은 나 한림의 반김으로 너의 난 그리 나를 배우케는 뿌리 무엇이냐 우리는 낮이면 광안주를 도회하고 낮이면 십주산 자도의 싸운디 사모님은 명적으로 수경낭자 살지려고 바은누라 이렇게는다 말이 맞지 못하며 인혼불결을 허였구나 한림이 허망하야 무아지 생각을 짚은 별의 존경소리가 구역은 또 들리거나 그곳은 자제어가니 죽음하는 남자가 나갈 뒤로 천지시계로다 돌을 모려 들어가니 노승 하나 이뤄서 읍하며

대낮고 시원 뿌여서 대속객을 모두 얻었는데 어떠신 그자요? 한림비 살펴보니 생장한 꽃 사이에서 눈은 소상한 물결 같고 서리가 전투는 어디서 은 얼굴 넣고 그닥간 두개 밥은 양어깨우 청처럼 하그골격의 봉그동신이라 한림이 황금하야 도승 앞으로 엎드려서 낭자의 그를 올리고 난 도승이 받아보더니 그게 이게 오실 줄은 내가 이무가로시나 일생일사는 재앙도

0: 일기라니 애교지 묘누리까 옥황상지 분분해요 남자부 백주다구 쓰다 시벽을 줄하시며 예약을 보내주시던이다 창업병을 부르니 해놓은 남자인부의 사문부요 백옥 벽을 다 분부르 남자지부 입에 놓고
1: 정정열의 소리로 수경 낭자전 중에서 약 구하러 가는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밑도들이 수연장 지곡을 준비했습니다. 대악필이 대례필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음악은 복잡하기보다 간단해야 하고 훌륭한 예절도 간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음악에서 만나볼 밑도들이가 바로 이런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밑도들이는 듣다 보면 필요 없는 잔가락을 모두 덜어버린 음악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트를 이런 식으로 하면 살이 정말 빠지 이렇게 살이 빠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골격은 튼튼한데 군살이 하나도 없는 음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 들으면 그래서 좀 심심한 느낌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듣다 보면 들을 때마다 그 느낌이 달라지고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중용을 지키면서 흐르는 가락에 빠져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도드리는 보허자에서 파생된 음악인데요. 높게 변주한 웃도드리가 생기면서 두 음악을 구분하기 위해 밑도드리라고 부르게 됐고요. 합주를 할 때 거문고는 밑도드리를, 가야금은 웃도드리를 연주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도드리라는 말은 같은 선율로 되돌아간다라는 뜻이죠.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오는 인생의 이치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이 밑도드리는 거문고 정악을 배우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배우는 음악인데 잔가락이 많지 않아서 배우기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그 멋을 내려면 역시나 공력이 많이 필요한 음악입니다. 오늘은 이 밑도드리 수연장 지곡을 정대석 명인의 거문고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정대석의 검은고 연주로 밑도들이 수연장 지곡 보내드렸습니다. 생각을 만약에 이제 그 이름으로만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 생각보다 되게 거뜬거뜬한데? 라는 느낌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 도들이 같은 선율로 되돌아간다라는 뜻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곡으로 그 전공시험 때 이렇게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이들 돈답니다. 예.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게 돌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자기가 돈지도 모르고 시험을 당당하게 끝내고 나오는 학생도 있고 어떨 때는 채점하는 선생님들도 돈 건가? 안 돈 것 같은데? 학생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 전사가 없으면 좀 이상한 말로 들릴 수 있는데 너 돌았니? 이렇게 물어볼 때도 아니요 저 안 돌았는데요 예.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요즘은 아무래도 서사가 명확하거나 기승전결이 명확한 음악들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과 끝이 좀 상대적으로 불명확한 이런 곡들 들으면 오히려 이게 더 편안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로 보면 뭔가 힘들 때 이렇게 도들이 곡들 들어보시면 뭔가 심신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번에는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정선아리랑 이은주의 소리로 듣고 지성자의 철가야금 연주로 살풀이 연주를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이은주의 소리로 동부민요 정선아리랑 그리고 지성자의 철가야금 연주로 살풀이 보내드렸습니다. 1716님께서 아이고 가슴 지리게도 잘도 하십니다. 왜 갑자기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보고 싶네요. 저희 엄마께서도 참 구성지게 노래도 잘하시고 그 옛날에 동네 잔치하는 날은 장구도 최고였어요. 엄마 자랑 한번 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런 게 음악의 힘이죠. 이 지금은 곁에 없지만 떠난 사람들을 추억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노래가 가진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호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은 노랫가락 준비했습니다. 전태용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의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전해 내려온 전통 성악과 정악의 멋을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이 잇따라 열립니다. 먼저 6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서울 도남은 국악당에선 제16회 경제시조보존회 정기발표회가 펼쳐지는데요. 경제시조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전통 성악으로 화려하기보단 담백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이 특징인데요. 한음 한음에 깊은 정서와 여운이 담겨 있어 우리 전통 성악의 품격을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선 서울 줄풍류 공연이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음악과 시, 예를 나누며 풍류를 즐겼던 풍류방 문화를 오늘의 무대로 되살린 자리입니다. 경제 영산회상을 중심으로 서울 지역 정악의 격조 높은 아름다움과 한국 전통음악의 깊은 미학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빠르고 화려한 음악에 익숙한 요즘, 잠시 걸음을 늦추고 서울 전통음악이 지닌 절제의 미학과 깊은 울림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곡력으로 다져온 한 명인의 산조 세계를 만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오는 6월 30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선 서은영 가야금 독주회 곡력 5 철가락이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으로 20년 넘게 활동해온 가야금 연주자 서은영이 선보이는 다섯 번째 곡력 시리즈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음악적 내공을 바탕으로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들려줄 예정인데요.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는 남도 특유의 선율과 정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산조인데요. 남도 산조의 깊은 가락이 철연의 울림과 만나면서 힘있고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감정을 동시에 전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엔 이태백 명인이 직접 장구 반주로 함께해 더욱 뜻깊은 무대를 선사합니다. 한음 한음에 오랜 세월의 수행과 공력이 담긴 철가야금 산조의 진수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이번 독주에 함께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줄 우리 음악 축제가 찾아옵니다. 국립극장의 대표 여름음악축제 2016 여우락 페스티벌이

0: 오는 7월 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국립극장, 하늘극장과 다루름극장에서 열리는데요. 올해는 특히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다채로운 무대들이 마련됐습니다. 축제의 문을 여는 개막 공연은 이한철 예술감독의 마침내 민요입니다. 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 최수연과 함께 민요와 대중음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선보이고요. 강산회와 소리꾼 정복원이 함께하는 물고에선 록과 판소리가 만나 색다른 음악적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또 선우정아와 최지혜의 원의 노래, 하림과 구이임의 음악극 먼 아리랑 파트 2, 그리고 상자루와 안혜은이 함께하는 사는 일까지 각기 다른 색깔의 무대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통 연희와 스트리트 댄스를 결합한 몽중유희, 록과 판소리가 만나는 악어떼 정글숲을 지나서 블루그래스와 판소리의 이색적인 만남을 담은 노름 등 장르를 넘나드는 실험적인 공연들도 눈길을 끄는데요. 여기에 김백찬과 김반장 생기복덕의 생기로운 장단생활, 김수인과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의 장마, 그리고 서희철 가단과 삼산이 함께하는 여기 우리 MG가 있다까지 동시대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우리 음악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마지막은 음악감독 유태평양이 직접 꾸미는 네, 다음 곡은요, 가 장식하는데요. 판소리와 자작곡 그리고 대중음악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무대로 여우락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올여름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우리 음악의 새로운 얼굴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4시간 46분 서울을 기준으로 오늘 해가 우리 곁에 머물다 가는 시간입니다. 1년 중 낮이 가장 길어진다는 하지가 어제였지만 오늘과 내일까지도 서울엔 같은 시간에 해가 뜨고 지다가 수요일부터 1분 늦게 해가 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1년 중 해를 가장 오래 볼 수 있는 날들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이 여름의 정점은 아니죠. 그 악명 높은 삼복더위는 하지가 지나고 한 달 후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요. 정작 지금보다 낮의 길이가 한참 줄었을 때 태양이 열기는 최고조를 찍게 된다는 것. 지구의 기온을 올리는 태양볕도 그 에너지가 쌓여 발현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단 얘기죠. 하물며 태양조차 그러한데 우리가 무언가에 기울이는 노력들이 바로바로 결과로 나타나길 기대하는 건 얼마나 과도한 욕심일까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재현 작곡 예결의 노래로 민들레 들으면서 6월 22일 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서울에는 새벽 5시 11분에 해가 떠서요. 저녁 7시 57분에 진다고 하는데요. 제가 만나를 진행하고부터 정말 동지와 하지 때 이 저녁 6시의 분위기가 극과 극으로 달라진다는 걸 해마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지만요. 동지 때는 이 시간이 이미 해가 다 지고 캄캄한 밤인데요. 하지 때는 이렇게 한낮같이 밝을 때 첫 인사를 드리고 또 끝 인사 드릴 때까지도 아직 해가 안 져 있으니까요. 불과 6개월 사이에 이렇게 낮과 밤의 길이가 달라지는 걸 매일 같은 시간에 체감해 보니 겨울과 여름의 극심한 온도차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구나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정말 추위와 더위의 정점은 각각 동지와 하지에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찾아오잖아요. 이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원천인 태양도 그 에너지가 쌓여서 실제로 발휘되기까지 한 달이나 시간이 걸리는데요. 우리가 뭐라고 노력을 기울이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했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노력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 조바심을 내다가 뒤늦게 그 효과를 보신 경험 없으신가요? 아니면 너무 일찍 실망하고 포기하는 바람에 노력 자체가 헛수고가 됐던 경험은요? 자, 오늘은요, 그런 경험들 함께 나눠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하지와 삼복더위의 시간차처럼 노력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법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의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눌러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됩니다. 김영기님께서요, 찌푸른 날씨에는 만나와 함께해요. 수고들 하셔요. 해주셨네요. 그럼요, 찌푸른 날씨엔 우리 음악과 함께해야죠.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김인설님께서도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6시는 맛있는 라디오 해주셨네요. 환영합니다. 7324님께서요. 지난주에 아주 많이 아쉬웠죠. 멕시코와 한판 경기에서는 0-1로 졌거든요. 비록 졌지만 우리나라가 1승 1패이고요. 6.25 전쟁일인 목요일에 남아공하고 마지막 경기거든요. 만일 비기더라도 32강에 올라갈지도 몰라요. 이렇게 우리 7324님 이 월드컵 기간 중에는 축구 알림이로 역할하고 계신 7324님의 아유 정보 이렇게 또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요. 목요일 10시죠. 우리나라가 남아공과 또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 이때는 여러분들 응원의 예, 이 에너지를 조금 더 모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0366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애청 잘하겠습니다. 오늘 해가 머물다 간 시간도 14시간 46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렇게 사실 또 시간을 수치로 듣고 보니까 아, 이렇게 우리 곁에 해가 머무는 시간이 길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죠. 새삼스럽게요. 승승장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어제가 하지였죠. 해가 길고 날이 길어서 활동하기 정말 좋아요. 오늘은 구름 많고 조금 덜 더워서 더 좋네요. 오늘은 걸으며 만나와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딜 걷고 계실까요? 산책 중이신가요? 그 어제부터 조금 선선해서 걷기에 참 좋은데 그런 온도더라고요. 네, 어딜 걸으시든 네, 아주 좋은 기분으로 걸으시면 좋겠네요. 자, 9249님께서요. 밤보다 낮이 더 좋은 저는 하지가 되면 아쉽고 동지가 오면 반가워요. 반대가 아닐까 싶네요. 밤보다 낮이 더 좋으신데 하지가 아쉽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게 약간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추분이 올 때까지는 낮이 더 기니 좋아요. 하지가 되면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요즘은 제가 좋아하는 신비한 가득 안고 있는 듯한 능소화가 만발해서 어디서나 반겨주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좋은 것이 너무 많은 저입니다. 해주셨네요. 좋은 게 많은 게 정말 좋죠. 늘 뭔가를 봐도 기분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능소화를 참 좋아하는데 이 능소화가 이제 피기 시작하면 쨍한 여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파란 하늘과 능소화의 이 주황빛이 얼마나 대비가 되면서 잘 어울리는지요. 1716님께서요. 와,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문자 주셨는데요. 저희는 지난 주말에 바쁘게 두 군데나 행사하고 최우수상도 하나 받고 즐거운 주말 보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1716님께서 풍물하시잖아요. 와, 근데 어딜 가신 걸까요? 달서구 뭔가 체조대회 같은 데서 또 공연을 하셨나 봅니다. 와, 우리 한복 곱게 차려입으시고 멋진 공연 하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상 받으신 것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이 열정적으로 항상 이렇게 활동하시는 우리 1716님의 문자를 보면요. 아우, 제가 다 기쁩니다. 에너지 팍팍 보내드릴게요. 드들강님께서요.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흥얼거리며 나서는 길 위로 노랫소리 흥겹고 하지를 설명해 주시는 봄디님 목소리

정겨운 저녁길에 행복 대명사 만나와 즐거운 동행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에 이렇게 또 즐거움 드릴 수 있으니까 저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죠. 침대 점령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시절이

침대 점령의 노래로 시절 인연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안내해드린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 티켓 선물 당첨자 지금 발표할게요. 자, 2590님, 6648님, 그리고 7031님 세 분께 티켓 두 장씩 드립니다. 2590님, 6648님, 7031님. 세 분 축하드리고요. 티켓 수령 방법은 개별 문자로 안내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은 떠먹여드리는 퀴즈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도 문제와 보기 안에 힌트 한가득 담아 정답을 거의 떠먹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손가락만 까딱해서 정답 보낼 준비하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퀴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삼승할부지님께서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보미님, 하루 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지금 삼생할부지 계신 곳 비가 오나 봅니다. 오랜만에 와주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자, 3033님께서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네, 보내주셨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는 정말 별일 없이 별탈 없이 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간난이님께서요. 보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잘 쉬시다가 오셨는지요? 네. 퇴근하고 부랴부랴 왔는데 오늘도 진짜 덥네요. 비 온다더니 햇님이 반짝하고 손 흔들고 있어요. 오늘도 즐거운 만나랑 잘 놀게요. 해주셨습니다. 네. 숨 좀 돌리시고요. 만나 함께 하세요. 자, 나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요. 여기는 비가 오네요. 갑자기 퍼부어요. 시원하니. 라고 보내 주셨어요. 그래요. 좀 더울 때 소나기가 또 시원하게 내려주면요. 더위도 가시고요. 또 시각적으로도 참 시원해 보이죠. 2755님께서요. 운전면허 필기시험 13번째 계속 도전한 끝에 성공. 노력하면 된다는 건 느꼈던 추억 있어요. 지금 내 나이 68세 운전 잘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사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말이 정말 진리예요. 그쵸? 자, 9249님께서요. 하지가 지나면 낮이 짧아져서 아쉽고 동지가 지나면 낮이 길어져서 좋아요. 아, 그 말씀이셨군요. 하지를 기점으로 이제 낮이 점점 짧아지고 또 동지를 기점으로 네, 어둠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니까 그래요. 그 말씀하신 거군요. 아유. 아유, 제가 또 잘 이렇게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약간 사후정기가 있거든요. 그게 아유 또 이렇게 발휘가 됐네요. 저도 낮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아 그렇습니다. 여름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도. 0366님께서요. 저는 3월 30일 봉숭아, 바질 그리고 방울토마토 씨앗을 집 뒤곁에 뿌렸습니다. 거의 3개월 물도 주고요. 가꾸니까요. 봉숭아 꽃도 피고요. 방울토마토도 열매가 맺혔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유 키우시는 작물들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와 너무나 싱그럽게 그리고 방울토마토도 정말 탱글탱글하게 너무 싱싱해 보이네요. 아유 사진 감사합니다. 자 2630님께서는요. 제가 키우는 사랑초가 있는데요. 3년 가까이 꽃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고요. 그래서 버릴까 하다가 그래 한번 정성으로 꽃을 피우게 해보자 해서 햇빛도 원없이 보여주고 영양제도 주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니 드디어 꽃이 만발했어요. 모든 건 기다림에 미학이 있어야 한다는 걸 몸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이거 정말 너무나 공감이 되는 게요. 저도 이제 키우는 카랑코에를 키우다가 조금 오랜 시간 동안 남편과 함께 좀 여행을 다녀오게 됐어요. 근데 얘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집사 경력이 있는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아, 얘는 조금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남편에게 얘는 이제 보내줘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남편이 한번 붙잡고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애정을 붓고 물도 주고 영양제도 하겠더니 지금은 처음에 데리고 올 때보다 더 푸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 사랑을 주는 건 정말로 위대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우리 2630님 김나니의 꽃타령 함께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은 열린음악회 공연에서 공연 실황으로만 네, 공연이 됐던 그런 곡이어서요. 지금 음원으로는 준비되어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혹시 꽃타령 듣고 싶으시면 네, 다른 연주자의 예, 가창자의 노래로 네,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띄워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떠먹기 만나볼게요. 3033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이날치의 떴다 저 가마귀.

세상 만사 온갖 주제를 퀴즈에 담아 누구라도 풀기 쉽게 내드립니다. 떠먹여 드리는 퀴즈. 오늘은 먹거리가 되는 작물 이름을 맞춰주세요. 이것은 쌀, 밀, 옥수수와 함께 세계 4대 식량 작물로 꼽히는데요. 땅속에서 캐내는 덩이 줄기 채소로 보통 주먹만한 크기의 동글동글한 모양입니다. 황토색 얇은 껍질을 벗기면 연노랑 속살이 나오죠. 이것을 쪄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기름에 튀겨서도 먹고 갈아서 전을 부쳐 먹기도 하는 등 예로부터 든든한 한 끼로 손색 없는 구황작물이자 다양한 요리의 부재료로도 사용되어 온 친숙한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전분을 채취하는 원료이기도 하죠. 이것의 이름 다음 중 무엇일지 오늘도 떠먹여드리는 보기 나갑니다. 1번 공자, 2번 환자, 3번 효자, 4번 겨자, 5번 감자, 6번 피자.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힌트곡으로 드립니다. 장사에게 노래로 도매산 걸.

장사익의 노래로 두메산골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 코너 떠먹기 함께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요. 세계 4대 식량 작물의 하나인 덩이 줄기채소의 이름 맞춰주시는 문제 나갔죠. 1번 공자, 2번 환자, 3번 효자, 4번 겨자, 5번 감자, 6번 피자 이렇게 보기 드렸습니다. 이 보기 드리기도 전에 문제를 제가 다 읽어드리기도 전에 정답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어요. 네, 96 33님께서 가장 먼저 정답 주셨습니다. 8078님 그리고 바람바람님께서도 나는 고구마가 더 좋은데 하시면서 정답 주셨고요. 자, 6759님도 정답 주셨습니다. 8920님께서요. 저는 햄버거보다 이거 튀김이 더 맛있어요 해주셨고요. 자, 6759님께서 날이 많이 흐렸어요 하시면서 정답 주셨습니다. 0366님도 정답 주셨고 김영기님 정답 주셨어요. 승승장구님께서요. 하지 이거 포근포근 맛있어요. 보기 너무 웃겨요 하시면서 정답 주셨네요. 자, 7444님께서요. 저희 집에도 심었어요. 이거 7월 초에 수확하러 갑니다 하시면서 정답 주셨습니다. 자, 3033님께서도 정답

주시면서 저는 이거 전을 만들 때 밀가루 없이 100% 이것으로만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을 갈아서 갈은 물은 버리고 이것 갈은 것과 남은 전분을 섞어서 다진 마늘, 소금, 후추 넣고 청양고추, 부추 썰어서 넣으면 완성입니다 하시면서 해 드셨던 이것 전 레시피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보면은 3033님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전문적인 느낌이 또 납니다. 그쵸? 자, 2755님께서도요. 하지 지나서 이거 쪄서 먹으면 시골에서 최고의 새참으로 최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하지 이것 정말 맛있죠. 포근포근하고요. 네. 자, 윤혜성 님도 정답 잘 주셨고요. 0632 님께서 끼니 대용으로 부침개로 반찬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제가 강원도래요. 하시면서 정답 잘 보내주셨네요. 자, 그리고 7527 님께서도요. 출석합니다. 오늘은 날도 굳고해서 이것 전 해먹어야겠네요. 하시면서 정답 잘 주셨어요. 1319 님께서는요. 홍천 금바위 이것이 최고지요. 지도 이제 이거 캘 때가 됐네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8888님께서요. 경동시장에서 이것 장사하는데 요즘 노지 햇 이것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밝게 두면 엽록서 생겨서 안 좋으니까 어둡게 잘 덮어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라고 해주셨네요. 이것 장사를 하시다니요. 와, 오늘 정말 무릎을 탁 치셨겠습니다. 그쵸? 자, 2772님께서요. 피자라고 외쳐봅니다. 하지만 하지 이것이 최고라지요. 이것 한 박스 주문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저도 이거 한 박스 좀 주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앞서 문제를 내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요리해서 먹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지만요. 아마 먹지 않고 피부에 양보해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여름철 일광화상을 입은 피부에 이것으로 팩을 하면 더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봄에 심은 이것을 재배하는 시기가 하지절기 무렵이니 지금이 딱햇 이것이 나올 시기이기도 하죠. 자,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공자, 2번 환자, 3번 효자, 4번 겨자, 5번 감자, 6번 피자 중에 정답 있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정답 또는 센스 있는 오답 좀더 받아볼게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곡더 들을 텐데요. 역시나 힌트곡입니다. 권정생의 시, 굴렁쇠 아이들의 노래로 이것 떡.

권정생의 시 굴렁쇠 아이들의 노래로 이것 떡 듣고 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떡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김인설님께서요. 어제 하지라서 이 문제 낸 듯해요. 이거 탕도 맛있죠 해주셨고요. 그리고 3515님께서 이거 전 청양고추 같이 부쳐서 먹던 추억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379님께서도요. 요즘 이거 한 박스 사다가 쪄먹기도 하고 전 조림해서 열심히 먹고 있는 중인데 정말 맛있어요. 건강들 챙기세요 해주셨습니다. 그러려니 님께서는요. 어릴 때 모닥불에 구워먹던 그 맛 잊지 못해요. 시커멓게 볼에 그을음 묻어도 마냥 좋았죠. 하지 이것 유명하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그래요 정말 어릴 때 그런 추억들이 있었는데요. 2630님께서는요 우리 신랑이 엄청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찐 이것에 허브솔트 찍어 먹으면 세상 행복해요. 저는 전이 좋아요. 강판에 갈아서 부쳐 먹는 전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먹고 싶네요. 맛있을 것 같아요. 4128님 께서요 직접 텃밭을 운영해보니 이건 농사짓기가 고구마 농사짓기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이 농사는 이것이 푸른색으로 색이 변하지 않게 하려고 흙을 쌓아주는 일이 참 어려웠거든요. 고구마는 심어놓기만 하면 잘 자랐던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텃밭 농사하시는 분들 이건 많이 또 심으시죠. 0511님께서요. 이것 쪄서 소풍 갔던 추억 해주셨고요. 삼승할부지님께서 정답 보내주시면서 보미님 그동안 집사람이 병원 진료 관계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젠 열심히 경청할게요 해주셨는데요. 아유 그래요. 네 두 분 다 건강하시길 또 빕니다. 6855님께서요. 와우 옛날 노래 들으니 살구꽃이 생각납니다.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자 7297님께서요. 저는 이것 대신 고구마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이것은 쪄서 설탕 발라먹는 게 맛있어요. 오늘 저녁은 이거 조림에 국 해먹고 싶네요. 보미 씨는 저녁을 일찍 드시고 방송하시겠죠? 아니면 1시간 반 방송하시고 드시나요? 항상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셔서 방송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요 방송 끝나고 집으로 빨리 가서 네, 맛있게 저녁을 먹는답니다.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1302님께서는요. 텃밭에 이거 심으려다가 힘들어서 안 심었는데 조금 심을 걸 후회됩니다. 사 먹으려고 하니까 비싸더라고요. 조금씩 사 먹는데 맛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텃밭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또 사 드시려면 좀 아까운 마음이 드시죠. 자 4311님께서요. 이거 삶아서 으깨서 채소 넣고 먹으면 짱이에요. 해주셨는데 맛있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 자 0016님께서는요. 이거 전해서 밖에서 일하는 남편 퇴근해서 오면 해주려고요. 해주셨네요. 네 맛있게 드시고요. 자 9249님께서

0: 지난 토요일 홍 이것을 로컬 푸드에 가서 두 봉지 샀어요. 저녁에 쪄서 먹었는데 얼마나 맛난지 몰라요. 나머지 한 봉지는 어제 엄마 뵈러 가면서 가지고 갔는데 엄마께서 엄마는 밭에서 이거 캐서 먹으면 된다시며 다시 싸서 주셨어요. 도보로 15분 거리 화덕 피자 맛집이 있는데 딸이 먹고 싶다고 해서 예약 주문했어요. 7시 7분쯤 오라고 하는데 피자를 찾으러 가는 길 한쪽 귀에 이어폰을 하고 보미님과 계속 함께할 예정입니다. 제가 먹고 싶었으면 귀찮아서 포기했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사랑입니다. 자, 떠먹여드리는 퀴즈 드디어 정답 발표할게요. 자, 오늘의 정답은요. 5번 감자였죠. 어제가 하지였으니까 이제 딱 하지 감자, 핵 감자를 맛볼 수 있는 시기인데요. 감자는 맛만 좋은 게 아니라 감자의 전분이 위산과다로 생긴 질병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요. 감자의 불소화물은 대장의 유익한 미생물 발육에 좋은 영양원이 돼서 변비의 치료와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자에는 사과보다 3배나 많은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감자의 비타민C는 전분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가열에 의한 손실도 적다고 하네요. 자, 오늘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과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요, 2부에 발표할게요. 자,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강원 춘천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 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춘천 신부읍 샘밭장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끝자리 숫자 4일과 9일에만 열리는 5일장이라 장날이 아닐 때는 이렇게 한산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번 주말인 27일과 28일에는 이곳에서 춘천 감자 페스타가 열릴 예정입니다. 축제 기간 감자 마켓과 푸드 마켓, 농부의 장터를 비롯해 감자 연대기, 감자 강대국, 감자 오락실 등 다양한 상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하네요. 포슬포슬한 핵감자가 맛있어지는 하지를 지났지만 기온은 오히려 폭염급 더위가 나타났던 지난주보다 떨어졌는데요. 오늘 강한 햇볕 대신 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며 예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를 보인 곳들이 많았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수 있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예 비구름대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호남과 경남에,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에 최대 8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 19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9도, 청주 27도, 강릉과 울산 23도, 포항 24도로 동해안 지역은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이문과 놈놈 그리고 허송세월의 연주와 노래로 바람이 분다 삼승 할부지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7444님께서요. 27일과 28일 감자페스타가 춘천에서 열리는군요. 와, 춘천의 감자페스타 구경 가보고 싶네요. 아직은 올해 감자를 안 캤는데요. 작년에 7월 초에 감자 캘 때 사진이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감자를 캐서 이것을 크기를 종류별로 선별하고 좋은 건 판매하고 허미로 잘못 찍은 건 저희 집에서 먹고 그래요. 사실 감자가 파래지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감자 캐시면 그때 너무 땡볕에 두시면 안 되고요. 차에 싣기 전까지는 그늘에 이렇게 그 상자에 넣어둔 다음에 감자 캐기 전에 감자 나무 뽑은 걸 그 감자 수확한 상자 위에 나뭇잎들을 이렇게 다 덮어놓으면 파랗게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팁을 또 주셨는데요. 이 감자를 캐신 작년에 캐신 사진이라고 하는데 우와 정말 먹음직스러운 게 너무나 탐스러운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어서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2부에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부 끝곡은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입니다. 국악그룹 이상의 연주로 자연으로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1: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4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이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모래의 연주와 노래로 세상만사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하지와 삼복더위의 시간차처럼 노력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법을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궁 앱 사연시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444님께서요. 뒤에 아쟁 소리인지 해금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보컬과 다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서 듣기 좋으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앞서 들으신 곡은 모래라는 연주자의 곡이었는데요. 이 모래 씨는 해금을 연주하면서요. 노래를 동시에 하는 해금 병창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직접 작곡도 하시는 싱어송라이터기도 하고요. 좋으셨다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8765님께서는요. 저녁 찬으로 감자 넣고 자반 졸이고 있습니다. 감자가 충치도 안 생기고 해서 애들 많이 쪄주기도 했습니다. 해주셨고요. 2738님께서는 감자 삶아서 으깨어 감자 샐러드 해먹어도 맛나답니다. 큰딸이 좋아해서 감자철인 이맘때면 자주 해먹었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감자 샐러드도 참 맛있죠. 자, 그리고 6759님께서요.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퍼블 듯 시커먼 구름이 바로 머리 위에 자리하고 있네요. 바람이 불어오니 구름이 밀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운동 나왔거든요. 여비인 줄 알고 알았더니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어 오늘 운동을 끝까지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감자가 4대 식량인 줄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유익한 방송이에요 하셨는데 연이어서 에구 드디어 소나기가 오네요. 근처 정자로 피를 피하며 만나듣네요 하시면서 시도 몇 편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6759님 아유 운동 잘 마치시고 비 안 맞고 들어가셔야 하는데 비가 와버려서 어떡해요. 조심히 잘 귀가하세요. 자, 핑가님께서 새싹사연 주셨는데요. 예전에 감자 갈아 감자전 해주신 언니 손맛이 그립네요. 제가 성인되어 취업하러 갔는데 어디서 왔냐 물어서 강원도라 했더니 이쁜 감자 같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거 칭찬 아닌가요? 그쵸? 네. 4370님께서도 나는 매일 국이나 찌개에 감자 넣어서 먹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감자가 소화에도 참 좋죠. 자, 2928님께서는요. 감자 쪄서 신김치랑 같이 먹으면 꿀맛이죠. 거기에 시원한 동치미 국물까지 마셔주면 금상첨화네요. 바빠서 종일 굶었더니 허기 져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식사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남영님께서는요, 주말에 제 고향에 감자 캐러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들까봐 도착하니 다 캐놨더라고요. 감자 한 상자 얻어왔네요. 그래서 저녁엔 같이 얻어온 양파랑 감자볶음 하려고요. 작년에 지금 수확하는 감자를 하지감자라고 얘기한 지가 1년 전 같은데 벌써 또 1년이 지나갔네요. 공연 이벤트 당첨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편이랑 즐거운 주말 보내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작년에 이맘때 하지감자 우리 보나미님과 얘기 나눴던 게 기억납니다. 저 기억력 좋죠? 2033님께서요, 여름에는 감자가 최고죠. 위장에도 좋고 맛있어요. 감자 갈아서 얼굴 팩도 합니다. 시골스럽고 도시스럽기도 한 감자. 해주셨는데, 정말 그러네요. 자, 4775님께서는요, 감자 수확해서 20kg 주시고 또 10kg 들어와서 아는 분들 나눠주었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이고, 부럽습니다. 간난이님께서요, 감자 떡도 참 맛있죠. 저는 떡보다는 감자 전을 더 좋아해요. 오늘 감자 선물 들어와서 찌고 있는데 퀴즈가 감자 문제 신기하네요. 쪄서 저만 먹으니 죄송해요. 맛있게 드세요. 6287님께서는요, 오늘은 저녁으로 감자 넣고 카레 만들어서 라디오 들으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보미님, 제가 만든 카레 예쁘지요? 하시면서, 아이고, 통에 이렇게 소분하신 네, 그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초승달님께서는요, 저녁 식사 끝내고 느긋하게 만나 듣고 있는데요. 방송 끝나면 마트 가서 감자 사와야겠어요. 아유, 못 참겠어요. 해주셨어요. 아유, 사오시면 두고두고 잘 드시죠. 승승장구님께서도요, 바람도 솔솔 천병 걸으면서 신청곡 들으니 더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윤혜성님께서도 레시피 보내주셨는데요. 감자를 깍둑썰기해서 마요네즈에 무쳐 먹어도 좋고, 껍질을 벗긴 뒤 쳐서 쟁반에 넓게 펴놓고 계란 노른자를 위에 뿌려놓으면 보기 좋은 샐러드가 됩니다. 그리고 감자 껍질로 물을 끓여 먹어보세요 해주셨네요. 물을 끓여 먹으면 뭐가 좋을까요? 왠지 뭔가 소화가 잘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세상 맛보기 해볼 텐데요. 2723님의 신청곡입니다. 나태주의 시 오열의 노래로 작은 마음.

봄지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 종전 양해각서 발효 이후 처음으로 종전 세부 협상을 진행한 미국과 이란이 18시간에 걸친 밤샘 협상 끝에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전 스위스 루체른 호수 인근 뷰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당사국인 미국과 이란 그리고 협상 중재국으로 파키스탄과 카타르 대표단이 참여한 4자 회담이 시작됐는데요. 전체 기념 촬영도 생략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 시작된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위협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이란 대표단이 80분 만에 회담장을 떠나 협상이 중단되기도 하는 등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습니다. 18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어렵게 나온 합의문을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발표했는데요. 미국과 이란은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을 위해 60일간의 로드맵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력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이란산 원유 제재의 일시적 면제 조항 등 쟁점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양국 협상단의 고위급 대화는 일단락됐고 실무팀들은 양해각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위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월드뉴스 김봄이었습니다.

김세레나의 노래로 세타령 8920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6924님께서요. 예전에 기타 배울 때 로망스까지는 어느 정도 되기에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에 도전했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50 넘어서 시작하니까 손가락이 굳어서 안 되더라고요.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 있더라고요.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빨리 시작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네. 빨리 시작하면 더 빨리 되겠죠. 좋죠. 8920님께서요. 오늘따라 필 받아서 밥하고 반찬까지 만나게 해놨는데 이상하게 남편한테 연락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폰을 확인해 보니까 5시에 신랑이 저녁 먹고 온다고 문제가 들어와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요. 그래도 맛있게 드셨죠? 네. 자, 7297님께서요. 자녀들이 국악방송을 꼭 들으라고 해서 이 시간 채널 고정하고 매일 잘 듣고 있어요. 듣다 보면 모두 안 뵀지만 늘 사연 보내는 분들이 익숙해져서 한 가족 같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 이후는 그냥 결과를 기다리는 편입니다. 나이가 들어보니 하루하루 건강하게 걱정 없이 사는 게 소박한 꿈입니다. 이 시간 국악방송을 듣는 마음도 평안하니까 들을 수 있음에 늘 감사합니다. 귀한 국악방송 축복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래요. 정말로 별탈 없이 건강하게 걱정 없이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 드네요. 6855님께서는요. 맛있는 방송 들으면서 손녀 손자가 온다기에 아구탕을 보글보글 끓이고 있어요. 참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 요리하고 계실지. 네. 맛있게 드세요. 자, 6759님께서요. 소낙비로 모처럼 정자에 앉아 여유를 부리며 빗소리와 천둥소리에 맞춰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세상 다 내 것인 듯 싶어요. 정수녀님의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해금 연주 듣고 싶습니다. 주셨는데요. 네, 이 곡 끝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 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8920님 드리고요. 강정의 친환경 비누 세트 2755님 드립니다. 정가농산 어쩌다 못나니 포기 김치는 7297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이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6월 22일 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6759님이 청해 주신 곡이었죠. 정수년의 해금 연주로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함께 듣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어요.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곱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 제자입니다. 제가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술 선생이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술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술 선생이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섭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승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가서 뭐 100일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술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의 그 작품들 있지만 이거 보면은 어디 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칠해야 돼. 서양 미술에서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산이 있고 색을 안 칠한 부분이 많아. 그 색을 안 칠한 부분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가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죠. 동편 판소리가 없어질 뿐 알았는데 특히 순양가라든가 적벽가도 이제 송만갑 계열의 그런 거.

0: 박봉수 선생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준 것이 공이 크고 크지. 그 양반 목이 거칠잖아. 그리고 동편판 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뭐 대마디 대장단에 소리 끝을 탁 끊어서 하고 거친 소리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그게 멋있죠.
1: 누구는 못 가리다 이 발홍한 젊은 년을 낳은 자만 배워두고 적은 장을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마누라 우리 마오.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세종대왕은 왕이면서 과학자였습니다. 천문 관측기구를 만들고 해시계를 개발하고 농사법까지 연구했죠. 기록을 보면 세종은 궁금한 것이 생기면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아는 것이 많아지는 일 같지만 궁금한 것이 늘어나는 일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작은 호기심 하나 품어보는 밤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 조정권이 쓴 시에 최승식이 곡을 붙인 벼랑 끝, 바리톤 강영규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세종대왕은 위대한 군주였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자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435년 6월 22일 세종실록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겨울철에 먹을 것을 넉넉히 주고 재생원에서 항상 관찰하게 하라. 항상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지극한 생각으로 가득했던 어질고 인자한 위대한 왕. 우리는 그의 자랑스러운 후손입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강명숙이 부르는 이시은 씨 김광자 작곡 그리운 그 하얀 자리에 서서 보내드리고요. 타경환 씨 조인하 작곡 인연의 자유를 위한 바리톤 우기선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강명숙이 부른 그리운 그 하얀 자리에 서서, 바리톤 우기선이 부른 인연의 자유를 위한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김동완 시인의 시 아무도 모르라고에서 뽑았습니다. 떡갈나무 숲 속에 졸졸졸 흐르는 아무도 모르는 샘물이길래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지요.

소프라노 정주희가 부른 김동완 씨, 임원식 작곡 아무도 모르라고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송재철 씨, 송재철 작곡 반딧불이 바리톤 배용남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윤극영 씨, 윤극영 작곡 반달 소프라노 임선혜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바리톤 배용남이 부른 반딧불이, 소프라노 임선애가 부른 반달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한글 역사 연구의 권위자였던 콜롬비아 대학교의 게리 레드야드 교수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세계 문화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지적 성취이며 그는 한국뿐 아니라 온 세계의 자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은 평생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죠. 사람을 젊게 만드는 것은 끊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인가 봅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우조평거 경성출입니다. 이동규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끝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5월 26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여장근의 첫 번째 피리 독주회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피리 연주자 여장근은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했고요. 현재 국가무형유산 피리 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이자 서울시 무형유산 삼연육각 이수자 그리고 전통음악연구회 여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선보였던 이번 피리 독주회는 취타풍류, 박범운류, 피리산조, 호적풍류 이렇게 세 곡을 선보였습니다. 단순히 독주곡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경기제 삼연육각과 경기신화이 그리고 태평소 풍류로 이어지는 관악기 전통을 한 무대에 올려놓은 구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실 곡은 취타풍류입니다. 본래는 행렬, 굴레, 의전음악에서 출발하여 20세기 후반에 삼연육각 편성의 감상용 기악곡으로 무대화된 곡입니다. 1969년에 지영이 명인이 악보에 정리하고 이를 취타풍류라는 이름으로 체계한 것이 그 전례가 되는데요. 음악이 흐르는 순을 본다면 취타로 시작하여 길군악, 길타령, 긴연불, 사면타령, 별곡타령 순으로 이어지는 모음곡 형태입니다. 오음음계 구조 안에서 곡과 곡 사이 선법의 변화가 자주 일어나며 또 이를 통하여 선율적인 효과나 음악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음악인데요. 오늘날 서울시 무형유산 삼연육각 공연에서도 취타풍류는 자주 우르는 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장근도 이러한 무대를 통해 이 곡을 여러 번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 독주회에서는 개인적인 기량으로 선보여서 더욱더 기대를 끌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앞대목인 취타와 길군악을 생략하고 길타령부터 긴연불, 사면타령, 별곡타령 순으로 듣겠습니다. 여장근의 피리로 취타풍류 듣겠습니다. 대금 여상근, 해금 최민지, 장구 이민형, 좌고 전인근이 함께합니다.

지난 5월 26일 국립고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여장근의 첫 번째 피리 독주에 그중 첫 무대를 연 취타풍류였습니다. 여장근의 피리로 들어봤고요. 대금 여상근, 해금 최민지, 장구 이민영, 좌고 전인근이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길타령부터 별곡 타령까지 들었습니다. 이날 공연에서 배포된 프로그램북에는 여장근의 개인사가 담기기도 했는데요. 현재 서울시 무형유산 삼연육각 보유자인 최경만 명인, 또 여장근의 스승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추천사를 적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본인의 자리에서 멋지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으나 이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가장의 역할까지 감당하며 한동안 공부를 이어가지 못한 제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아 서울시 무형유산 삼연육각 전수생으로 전진하였고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배움에 더욱 힘써 첫 번째 독주회를 연다고 하니 스승으로서 매우 뜻깊고 반가운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승 입장에서는 기다렸던 제자의 첫 번째 독주회이기도 했고요. 또 제자 입장에서도 스승에게 자신이 공부한 뿌리와 또 이 소리를 멋들어지게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각오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이 두 번째 곡에 더욱더 절실하게 잘 담긴 듯합니다. 이날 공연의 두 번째 무대를 장식한 곡은 박범운류 피리산조입니다. 박범운류 피리산조는 그의 스승인 지영이 명인의 경기신화이가락을 기반으로 박범운이 다양한 토리와 또 음악적 특징을 가미하여 구성한 산조입니다. 박범운 명인은 1948년에 태어났는데요. 1980년대에 정리되어 세상에 나온 이 피리산조는 오늘날 가장 많이 연주되는 피리산조 중 하나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박범운류 피리산조는 피리의 좁은 음역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조 기법을 사용하며 또 박범운의 스승 지영이의 피리산조를 비롯하여 피리신화의 대풍류 중 연불, 메나리조 등 피리가 잘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로 구성되었는데요. 특히 중중머리는 경기 이남지방의 신화이가락을 도입해 전조와 엇박, 또 엇붙임 기법이 강조되는 독창적인 흐름을 형성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고요. 자진머리에서는 뻐꾸기 울음을 연상시키는 가락이 등장하면서 다채로운 색채를 만들어 나갑니다. 또한 연주 기법에서도 다른 피리산조에 비할 때 독창성이 돋보이는데 덜음치기라든지 목치기, 혀치기, 비청 등 피리 특유의 주법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섬세한 식임새 표현이 더하여져 연주의 입체감을 한층 풍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장근의 이력을 보니 2019년에 선보였던 독주회에서 또 이 곡을 선보인 바 있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오래 흐른 지금 또 어떠한 성숙함이 느껴질지 기대해 보시면서 박범운류 피리산조 들어보겠습니다. 여장근의 피리, 이민영의 장구 연주로 듣겠고요. 연주 시간은 약 27분입니다.

여장근의 피리 연주로 박범우 피리산조 들었고요. 장구 연주에는 이민형이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이날 세 곡을 통하여 경기 사면육가, 경기 신화의 태평소 풍류로 이어지는 경기제 중심의 관악 전통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전통이 또 태평소를 통하여 표출되는 시간이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호적풍류입니다. 여장근의 스승인 최경만이 태평소의 경기가락을 기반으로 구성한 모음곡 형식인데요. 남도의 호적풍류와 다르게 호쾌하고 시원하고 또 여러 장단이 교차되도록 하여 화려한 구성을 보여주는 악곡입니다. 무엇보다도 경기무악의 요소와 또 경기민요의 가락과 흥치도 잘 살아있다는 점이 바로 최경만츠 호적풍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날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호적풍류 듣겠습니다. 여장근의 태평소, 여상근의 진, 전인근의 바라, 이민영의 장구연주가 함께합니다.

이날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호적풍류 들었습니다. 여장근의 태평소 외 징바라 장구가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5월 26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여장근의 첫 번째 피리독주의 공연 실황과 함께했습니다. 공연의 부제가 개화였는데요. 여장근은 이 공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화라는 이름처럼 이번 무대는 어떤 성취의 기록과 발표라기보다는 이제 막 작은 꽃봉오리를 틔우는 시작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앞날의 시간을 틔우는 소리처럼 정말 피리 소리와 태평소 소리가 우렁찼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독주회인 만큼 FM구학단도 여장근의 앞날과 또 미래를 응원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M과학당 해설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눈 속에 반사된 풍경 안에 내 모습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이병률 시인의 시 농밀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서로 마주 봐야죠. 서로 마주 본다면 상대의 눈 속에 내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은 라난과 권우군이 함께한 너영 나영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어요. 그리고 오프닝에선 이병률 시인의 시 농밀의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우리는 서로의 눈에서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시였는데요. 눈만 그러겠어요. 세상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이어서 류시화 시인의 여섯 줄의 시를 음악그룹 시로의 노래와 연주로 만나보시죠.

음악 그룹 시로의 노래와 연주로 6줄의 시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슬림한 데일리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주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고영렬의 닐릴리리 감상하시겠습니다.

하늘이니 어두운 밤에 홀로 별이 되어 저 달에 기대 잠이 들겠네. 떠나는 모든 것들이 뒤돌아보지를 않아.

보고 싶은 시인은 바로 박인환인데요. 아마 목마와 숙녀라는 작품으로 익숙한 작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인환 시인은 낭만적이고 화려한 작품으로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고 지금까지 이름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926년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난 박인환은 광복 이후 서울에 자리를 잡고 마리서사라는 서점을 운영합니다. 이 서점은 당시 수많은 작가들이 오고 가던 문화의 중심지 기능을 하기도 했죠. 이때부터 시인은 시를 쓰기 시작했고 여러 문인과 예술인들과 교류하기도 했는데요. 우리에게 알려진 노래 세월이 가면 또한 박인환의 작품에 곡을 붙인 겁니다. 여러 예술인들이 모여있던 자리에서 작곡가가 즉흥적으로 곡을 붙이고 가수가 바로 노래를 부르며 만들어진 곡이라고 하죠. 이 또한 참 낭만이 있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박인환은 1956년 3월 이상의 기일을 기린다며 폭음을 한 탓에 29세의 나이로 너무 이르게 세상을 떠나고야 마는데요. 그의 장례식장에서도 이 세월이 가면이 불렸다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와서 시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죠. 박인희의 노래로 방금 말씀드렸던 세월이 가면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윤환 시인의 세월이 가면을 박인희의 노래로 만나보셨습니다. 내 친소 시간, 오늘은 박인환 시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926년 출생으로 탄생 100주년을 기리는 의미에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작가의 작품 한 대목을 전해드릴게요.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소리는 귓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우는데.

목마와 숙녀의 마지막 대목이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고독한 삶에 대해 노래하는 한편 전쟁을 겪었던 당대의 어두운 현실을 이야기하는 시인데요. 박윤아는 삶의 불안함과 어두움을 직시하고 그것을 그대로 노래하는 시인이었습니다. 그가 낭만주의자였던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이상이 있기에 그의 비관 또한 아주 컸으니까요. 박인환이 남긴 저 아름다운 시편들은 그가 떠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널리 애송되고 있습니다. 청년이었기에 가능했던 그 강렬한 정서가 지금까지도 수많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겠죠. 청춘에만 가능한 그런 청춘의 마음이 있죠. 여러분도 박인환의 시를 읽어보시면서 절망으로 빠르게 늙어버린 하지만 여전히 너무나 청춘인 박인환의 깊은 마음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고독한 삶에 대해 노래하는 한편 전쟁을 겪었던 당대의 어두운 현실을 이야기하는 시인데요. 박윤아는 삶의 불안함과 어두움을 직시하고 그것을 그대로 노래하는 시인이었습니다. 그가 낭만주의자였던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이상이 있기에 그의 비관 또한 아주 컸으니까요. 박인환이 남긴 저 아름다운 시편들은 그가 떠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널리 애송되고 있습니다. 청년이었기에 가능했던 그 강렬한 정서가 지금까지도 수많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겠죠. 청춘에만 가능한 그런 청춘의 마음이 있죠. 여러분도 박인환의 시를 읽어보시면서 절망으로 빠르게 늙어버린 하지만 여전히 너무나 청춘인 박인환의 깊은 마음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윤해진 작곡의 거기에 있다 취하라 1악장을 이슬기의 산조가야금 서수복의 타악연주로 만나보셨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 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도 전해드립니다. 또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글의 온기와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산조병주 가운데 중중무리부터 자진무리까지 1993년 12월 12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펼쳐졌던 일요 명인 명창전 박종선 아쟁산조 공연 실황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가고 싶은 도서관, 머물고 싶은 도서관입니다. 1977년에 개관한 유서 깊은 도서관으로 50만여 권이 넘는 방대한 책을 보유하고 있고요. 책을 읽는 장소를 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을 나누고 소통하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독서 문화 행사는 그야말로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6월 한 달 동안만 10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 시니어를 위한 AI 실전 활용과 단태의 신곡을 만나보는 강연처럼 세대를 넘어 누구나 골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또 오는 7월엔 김지은 교수와 함께하는 그림책 깊게 읽기, 김원 교수와 함께하는 신화의 숲에서 지혜의 길을 찾다, 저자 강연회, 백온유 작가의 북토크 같은 감성과 철학이 가득한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백온유 작가는 창비 청소년 문학상, 오늘의 작가상, 젊은 작가상을 수상했고 올해 3월엔 데뷔 9년 만에 첫 번째 소설집 약속의 세대를 출간했습니다. 전국도서관에선 7월 3일 이 소설을 통해 약속의 의미를 돌아보고 사람과 시대를 향한 기대와 그 약속을 대하는 우리 태도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고 해요. 보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정독도서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전지현우의 여러분의 연주로 댄싱 오리 1부 듣고 왔습니다. 그곳에 가면 오늘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정독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문화 행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독도서관 건물들은 근대 건축 등록 문화재이기도 한데요. 역사 깊은 장소에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냥 놀러가도 좋고 장소가 많아서 책을 살펴보는 그런 즐거움도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불세출의 종로풍악 전해드릴게요.

두 곡의 음악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풀세출의 종로풍악, 그리고 이어서 고백화 묵개월 이은주 이진숙의 소리로 경복궁 다령 전해드렸어요. 백오뉴 작가의 소설 약속의 시대에 나오는 인물 광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따금 신이 택시기사의 모습을 빌려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신의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로 그 순간을 통과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그건 기적적인 일이죠. 헤매지 않고 원하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네, 오늘도 여러분의 목적지에서 편안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의 끝곡 황금 나침반 최명화의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한 아파트 단지 관리 사무소에서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입주민이 있다면서 주의를 주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담배꽁초 말고 이런 건 던져도 된다고 덧붙였더라고요. 당첨된 복권, 각종 귀금속, 가짜는 안 됨, 1,000원권 이상의 지폐, 동전은 사양. 그 아파트 사람들 아마도 웃으면서 안내문을 꼼꼼하게 읽었겠죠. 같은 이야기도 유머를 곁들이면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부드럽게 마음에 닿아요. 피식 웃게 만드는 한마디에 마음이 쉽게 열리기도 하고 말이죠. 자, 유머와 웃음을 챙겨야 하는 이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아이고 그 박상민 씨가 마지막에 아이고 그리워 배 아파 막 정겹게 얘기해 주시는 게 예, 머릿속을 떠나지 않네요. 유리상자에 웃어요 첫 곡으로 불러드렸어요. 참 귀한 분들 모셔놓고 그냥 뒤에 웃기만 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또 투게더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박상민 씨 누가 있었더라 등등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 포지션에 임재욱 씨도 있었고 최재훈 씨도 있었고 아 모르겠다 나중에 들어봐야 되겠다 뒤에 웃음소리는 예 유재석 씨도 있고요 이휘재 씨도 있었고 뭐 조혜련 씨 이성미 씨 아 예 노래 그 일기예보 강현민 씨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자, 가끔 재미있는 공지사항 같은 거 사진으로 많이 돌아다니죠. 예. 이 공지사항이라는 게 굉장히 건조하고 강압적일 수도 있는데 유머를 곁들이니까 웃으면서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 유머, 웃음 챙기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혜영님, 가짜 안 됨. 인생에 유머가 필요한데 저는 안 웃겨서 고민이에요. 아 진짜요? 아닌데 아 제가 잘 모르죠 사실 왜 뭘 알고 뭐 아니라고 그런 어쨌든 잘 웃긴 하시잖아요. 예 웃기는 것보다 잘 웃는 사람이 훨씬 사랑받습니다. 예 잘 웃으시는 건 제가 많이 본 것 같은데 민트소다님 오히려 더 좋아라는 말도 생각나네요.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으로 유머로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인드 늘 배우고 싶어요. 맞습니다. 뭐 전화위복이란 말도 있고 같은 뜻의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죠. 더 잘됐다 차라리. 참 좋은 말이죠. 6700님 주말이라 미처 축하하지 못했지만 지난 토요일에 이음밤이 천일을 맞았어요. 수많은 밤을 따뜻하게 밝혀준 시간들에 감사와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의 밤들도 오래오래 함께 이어지길 바라요 해주셨습니다. 천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해주셨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난 토요일이 저희 천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자동적으로 떠오른 노래가 있죠. 그 천일 동안 하고서 마지막에 다시는 만나지 마요. 아, 난 끝이 안 좋아 노래가. 그래서 천일 축하곡으로 뭐 선곡을 하려다가 자꾸 멈칫하게 되는데 그 노래 속의 천인이란 건 굉장히 우리가 함께한 이 긴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었지 않느냐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게 말이 되느냐 막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짧지 않은 시간이죠. 우리 이음밤을 지켜주신 이음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그 저희가 주말 방송이 없다 보니까 이 횟수하고 날수하고 따로 가는데 묘하게 좀 겹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방송이 700회였습니다. 예, 저를 포함한 저희 스태프들 아무도 몰라서 아무런 축하도 못하고 지나갔는데 예, 청취자분들이 나중에 막 챙겨주셨죠. 예,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며 예, 천일은 1002일째 되는 날 특집으로다가 오늘 또 멋진 분 오시니까 기다려

노래 들으시면서 진짜로 웃는 여잔 다 이쁘냐고 팩트 체크해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웃는 여잔 다 이뻐져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타고난 게 다 다르지만 웃으면 원래 얼굴보다 더 예뻐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1404님, 주말에 색연필로 쭌디 그렸어요. 100번 넘게 바라보고 열심히 그렸으니 예쁘게 봐주세요. 그림 내일 택배로 보냅니다 해주셨는데, 거기서 봐, 사진, 아이고, 우와, 뭐야 저게, 다예요 이게 다? 사진, 얼굴이 눈은 없고 코하고 입만 있어요. 이게 그림이 전 요만큼만 찍으신 거.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 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그 남자의 음악, 그 남자의 색깔, 월간 그 남자. 보고 싶을 때면 홀연히 나타나 웃음 주고 가시는 아주 요정 같은 분입니다. 가수 박학기 씨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0: 네. 아이고, 오랜만인가요? 작년 12월? 그때쯤에 저 스페셜 DJ 하러 오셔도 기억나세요?
1: 예. 저는 그 정도면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봐요.
0: 아니요. 까먹었어요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저께 뵀잖아요. 그저께 콘서트 하셨죠?
1: 예, 콘서트. 예. 상잔의 소극장에서 콘서트. 아, 네.
0: 제가 그
1: 게스트하고
0: 완전 예. 그때 뭐 그 아주 그 뭐랄까 뒤풀이에서 네. 우리 두 사람 빼고 다 취해 있어가지고 제발 우리 둘 마시고 좀 갑시다 했는데 안 가셔가지고 다들
1: 막판에 제가 가자고 내가 화색이 확 도면서
0: 아 차마 제가 할 순 없어 왜냐면 자리를 주도하시던 분이 형수님이셔.
1: 네. 반갑습니다.
0: 오늘도 되게 바쁜 하루 보내셨다고요?
1: 네, 뭐 요즘 또 새로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0: 뭔데요?
1: 오늘 이제 그 채널이 오픈이 됐는데 빈칸 채우기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0: 빈칸 채우기 어디서요?
1: 예. 유튜브에서 너튜브에서 하는데 예, 예. 그냥 우리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송 스태프들 카메라 뭐. 음향 조명 팀 그리고 세션들이 다 같이 해서 음악 아.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예.
0: 말하자면 이소라의 프로포즈 같은 걸
1: 그런 거죠. 예. 예. 그래서 예. 우리 삶 속에서 비어진 우리들의 빈칸 또 관객들이 한 50분씩 들어와요. 그래서 그 관객 그 주로 그 팬덤들이 팬들이 오시겠죠.
0: 예.
1: 그 팬과 그 아티스트 사이에 비어 있는 그 빈칸을 또 어떻게 채우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음악 복원 감성 프로그램 뭐 이런 겁니다.
0: 아, 채널이 지금 오픈이 되어 있어요?
1: 네, 오늘 오픈했어요. 조금 전에 오픈했어요.
0: 아, 그러면 찾으면 나오나요?
1: 네, 빈칸 채우기.
0: 잠시만요.
1: 빈칸 채우기가 딴 것도 있더라고. 띄어쓰기 안 한 거 말고 빈칸 채우기. 이렇게.
0: 빈칸을 채워주세요도 있고요.
1: 거기 보면 뭐 윤도현 씨가 이제 이렇게 축하 응원한 게 첫 예. 영상으로 올라왔어요.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이세준 씨 것도 올라올 거고.
0: 아 그래요. 아 저 구독. 네. 아직은 아 진짜 지금 예, 지금 애기구나.
1: 예, 지금 조금 막 그 오픈하고 온 거예요.
0: 33명 구독 그러니까. 구독자 33명인데 여러분 빈칸 채우기 지금 박학기 씨 얼굴은 안 보이고 윤도현 씨 얼굴만 네, 보이는데
1: 맞습니다.
0: 전략적인데요?
1: 서서히 윤도현 끝에 이제 박학기가 살짝 나오고.
0: 아 끝에 나옵니까?
1: 예, 도현이가 한 마디 합니다.
0: 예, 예, 방송 마치고 방송 중간이라도 구독은 하시고 방송 마친 다음에 그 영상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0: 빈칸 채우기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그 이전에 일단 네. 이음반부터 좀 잘 되고
1: 그렇습니다. 예.
0: 오늘 무슨 코너인지는 아세요?
1: 알죠. 예. 전에도 했었잖아. 이거 그죠? 아,
0: 그런가?
1: 아닌가?
0: 아니에요.
1: 아니요 그때도 뭐 이게 뭐 사연 읽어주고 뭐 거기에 대한 코멘트하고 그런 거 했잖아요. 그게 그 비슷한 거지 뭘 제목 코너 이름만 바꾼 거지.
0: 라디오 코너가 다 그 거기서 거기긴 맞아요. 하죠. 예. 제가 조금 소개해드릴 테니까 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1: 네.
0: 오늘 박학기 씨에게 라이브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이 말머리 내 노래 달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십니다. 하고 싶은 얘기 뭐든 보내주시면 소개를 해드리고 라이브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 보내주십시오. 선정된 분에게는 이음밤에서 선물도 드려요.
1: 네.
0: 자 일단 첫 번째 라이브는 이제 학기 형이 사연을 먼저 골라서 네. 거기에 맞는 노래도 골라주셨고
1: 네.
0: 이따가 두 번째 라이브는 뭔지 아직 공개가 안 되어 있는데
1: 그렇습니다.
0: 여러분들이 사연을 먼저 보내주시면 그중에 형이
1: 골라서
0: 아, 내가 준비한 노래가 이게 잘 맞는다 싶으면 골라주시면 아, 되는 거예요.
1: 그걸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내 노래에 맞는 걸 골라주는
0: 거예요. 노래에 맞는 걸 고르는
1: 아, 그런 겁니까?
0: 거꾸로 해요. 첫 번째 거랑.
1: 아, 그렇구나.
0: 자,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돈 빌려준 친구가 있는데 갚으라고 재촉을 하는 것 같아 연락을 할 수가 없네요. 그 돈 안 받아도 되는 돈이야. 연락 좀 해 이거서.
0: 아,
1: 이런 일 참 많지 않아요?
0: 아, 속상하죠.
1: 정말 제 삶은 아, 부채로 정말 그 점철이든 예? 돈 잃고 네. 사람 잃고 뭐 이런 거 참 많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부채 가게를 하나 여시지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이 딱 사연이 그거죠. 아, 나 돈 안 받아도 되는데 이 친구가 그것 때문에 날
1: 그렇지.
0: 피하니까 너무 속상하다고.
1: 그러니까.
0: 가장 크게 네. 떼인 거 말고 네. 아우 내가 안 받아도 돼 하고 그냥 먼저 탕감해 준 금액 뭐 얼마까지 있으실까요?
1: 굉장히 큰 돈이 한번 있어요.
0: 아 말하기도 좀
1: 예, 그런 큰 돈인데 그거는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화실 제가 그림 그렸었잖아요.
0: 예, 예.
1: 그 어렵던 화실에 있을 때 와서 짜장면을 사주던 형이 있었어요.
0: 오, 아우 좋은 형이다.
1: 그게 너무 네. 고마웠어요. 근데 그 형이 제가 가수 되고 좀 잘 되고 있을 때 무슨 뭐 큰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상가 같은 걸 오픈을 한 거야.
0: 예.
1: 그래서 나 저한테 좀 학교야 너 네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 연예인이니까 네가 상가 하나 들어오면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 한 2천만 원 정도를 내고 들어갔는데
0: 그 뭐니까 임대를 하신 거예요?
1: 예,
0: 임대 보증금 내고
1: 그냥 투자로 넣었어요. 그랬더니
0: 예, 예.
1: 야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너한테 뭐라나 해줄게 하더니 가게까지 하나 줬더라고. 근데 전 한 번도 안 가보고 그 형이 알아서 했는데
0: 네.
1: 결국 망했는데 망한 것까지도 괜찮은데 그 가게에서 직원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물건 가져가셔야 돼요. 갔더니 그 여자 속옷 매장이었더라고. 그래서 그 남은 걸 라보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0: 네.
1: 그거 어떻게 남은 거를 일단 갖고 가래. 그 치워야 되는데 차 트렁크에 가득 채웠어. 그리고 물건 값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한
0: 어머.
1: 500만 원인 걸 또 냈어요.
0: 어머.
1: 근데 그게 비싼 거래.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트렁크 싣고 다니다가 검문에 걸렸는데 차 트렁크를 열었는데 여자 막 속옷이 가득 나오니까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봐가지고 아, 그래 곤란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형이 뭐 돈을 제가 뭐 잃어버렸지만
0: 예.
1: 저한테 그 당시 짜장면 한번 사준 게 그만큼의 저한테는 고마운
0: 아,
1: 일이었기 때문에
0: 예.
1: 제가 띠인 돈 중에 가장 억울하지 않는 돈이었어요.
0: 세상에. 예. 혹시 짜장면 드시고 싶으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언제든지 몇 그릇 드리고
1: 제가 그
0: 속옷 좀 싸드릴게요.
1: 제가 삶의 철학처럼 얘기하는 게 우리가 살면서 많은 투자도 하고 뭐 인풋보다 아웃풋이 많기를 바래서 뭐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뭐 다 여러 가지 하잖아요.
0: 네.
1: 가장 수익이 높은 펀드는 사람 펀드인 것 같고 또 거꾸로 가장 내가 많이 손해볼 수 있는 것도 사람 펀드인 것 같아요.
0: 아, 변동성이 큰 네. 종목이네.
1: 근데 그 형님 입장에서는 정말 저한테 제일 좋은 펀드였던 거죠.
0: 그러니까.
1: 네.
0: 아니 처음에 솔직히 그 생각 했다 안 했다. 이 형이 나한테 짜장면을 몇 그릇을 사줬으니까 그게 얼마쯤 되고 저게 2,500만 원이.
1: 아야. 근데 그때는 네. 너무 근데 그 형이 돈이 많아서 몰라도
0: 네.
1: 저하고 거의 비슷한 사람인데 그 돈 좀 생기면 저를 꼭 챙겨서 줬어요. 그래서
0: 네, 네.
1: 언젠가 내가 10배 100배로 갚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뭐 별로 후회가 없습니다.
0: 제가 아는 그 박학기 씨 그 스타일 그대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뭐 그러려니 하는데
1: 거꾸로 좀 받는 것도 있었으면
0: 그러니까
1: 좋겠는데
0: 저 궁금한 건
1: 네. 하지만 예. 저한테 그 당시 짜장면 한번 사준 게 그만큼의 저한테는 고마운 일이었기 때문에 예. 제가 뛴 돈 중에 가장 억울하지 않는 돈이었어요.
0: 세상에. 예. 혹시 짜장면 드시고 싶으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언제든지 몇 그릇 드리고 제가 그 속옷 좀 싸드릴게요.
1: 제가 삶의 철학처럼 얘기하는 게 우리가 살면서 많은 투자도 하고 뭐 인풋보다 아웃풋이 많기를 바래서 뭐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뭐 다 여러 가지 하잖아요.
0: 네.
1: 가장 수익이 높은 펀드는 사람 펀드인 것 같고 또 거꾸로 가장 내가 많이 손해 볼 수 있는 것도 사람 펀드인 것 같아요.
0: 아, 변동성이 큰 네. 종목이네.
1: 근데 그 형님 입장에서는 정말 저한테 제일 좋은 펀드였던 거죠.
0: 그러니까. 네. 아니 처음에 솔직히 그 생각 했다 안 했다. 이 형이 나한테 짜장면을 몇 그릇을 사줬으니까 그게 얼마쯤 되고 저게 2,500만 원이.
1: 아야. 근데 그때는 네. 너무 근데 그 형이 돈이 많았음 몰라도 네. 저하고 거의 비슷한 사람인데 그 돈 좀 생기면 저를 꼭 챙겨서 줬어요. 그래서 네, 네. 언젠가 내가 10배, 100배로 갚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뭐 별로 후회가 없습니다.
0: 제가 아는 그 박학기 씨 그 스타일 그대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뭐 그러려니 하는데
1: 거꾸로 좀 받는 것도 있었으면
0: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 궁금한 건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옷은 다 어떻게 하셨어요? 난 앞에 그거 듣고 나서부터 그 다음 얘기는 관심도 없고
1: 주변에 뭐 후배들 뭐 여자친구 부모님 갖다 드려 모아요. 뭐 다 사방팔방 속옷 잔치를 했죠.
0: 속옷 잔치를 벌여보자.
1: 그리고 나서도 한참 동안 차 청소하다 보면 저기 틈 구석 뭐 틈 안에 보면 여자 속옷 하나 나오고 그래서 아유 오해 많이 받았어요.
0: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사연자분을 위해서 어떤 곡을 불러주시겠어요?
1: 곡을 고르고 나서 보니까 곡을 좀 독한 걸 골랐나 싶기도 한데
0: 뭔데요?
1: 이분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 빌려간 분 그래도 꼭 연락 잘 하세요. 안 그러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이렇게 됩니다.
0: 예.
1: 김광진의 편지를 한번 조심스럽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0: 아 그래 날 피하는 것도 여기까지 끝이면 좋겠다 이제 옛날 네. 걸 다 잊고 우리 우정만은 잃지 말자 이런 내용이 되기도
1: 연락 오길 바라겠습니다.
0: 네. 네.

0: 편지 얼마 전에 이은밤 다녀가신 그 김광진 씨 원곡이죠. 네, 박학기 씨의 편지 박학기 씨가 불러주시니까 편지지가 네. 약간 파스텔 톤 바탕일 것 같아요. 박은영님께서 학기님 라이브가 너무 좋아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1: 네, 좀 민망합니다.
2: 네. 우리 노래 좀.

0: 파기. 파가 어디 갔냐? 여기 그냥 작가님이 맞먹네 이제. 학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아유, 고맙죠.
0: 공연 이름이 계절 학기죠.
1: 네, 네,
0: 계절. 네, 앞으로 꾸준히 해달라고 팬분들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0: 자, 두 번째 라이브 선물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을 만나야 합니다. 이제 사연 하나하나 먼저 볼게요. 예, 보이시죠?
1: 아, 어느 거요?
0: 여기
1: 여기 있는 거? 예. 지질이 궁상 각치우.
0: 네.
1: 여동생이랑 둘이 기차 타고 대구 가기로 했어요. 대구도 처음이고 그 동생이랑 여행 가는 것도 처음이라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저희의 노래 선물 주세요.
0: 대구 쪽 잘 아시죠?
1: 그쵸, 고향이니까.
0: 그러니까.
1: 근데 오히려 뭐 어릴 때나 알지 요즘 자주 안 가니까 너무 막 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0: 그래도 어찌됐건 그 한 군데 정도 추천해 주세요. 꼭 여기 대구 가시면 여긴 꼭 가보세요.
1: 글쎄 뭐 딱히.
0: 김광석 거리.
1: 요새 가봤어요? 그게?
0: 아니요. 요즘에 최근에 못 가봤어요.
1: 저도 최근에 안 가봐가지고.
0: 아, 그러세요? 난 또 뭐가 이때는 거기 가봤어? 아니요. 나도 안 가봤잖아요. 자, 알아서 다니시고요. 네. 곽지우님. 예.
1: 가시고 뭐 좀 막창 드시고.
0: 네. 아, 맞네. 예.
1: 그 다음에 재벌 지망생. 네. 야, 이거 저하고 같으신데요. 처제 소개시켜준다는 동료한테 밥이랑 술을 많이 샀는데 저한테 기뜸 한마디 없이 퇴사했어요. 너무 분해요.
0: 야, 이거
1: 사기당했네.
0: 이거. 사기당했네. 어? 이거 이 짜장면 먹은 짜장면 사준 형보다 더하네, 형.
1: 구사일사님. 네. 오늘은 많이 지친 하루였습니다. 아들이 대장암 진단받고 저는 수술 후에 계속 추적 검사 중이거든요. 오늘도 용종이 나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9시에 미음 조금 먹고 코 골고 자고 있네요. 오늘 많이 애쓴 저와 아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곡을 선물 받고 싶어요.
0: 아, 진짜 필요합니다.
1: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요즘 뭐 또 워낙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잘 될 겁니다. 예. 피넛 버터님. 네.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 했는데 다들 나이가 들어 그런지 금방 취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다음날 머리도 너무 아팠어요. 하, 청춘을 돌려놓는 노래 없나요?
0: 청춘을 돌려다.
1: 성희님, 작년에 입었던 티셔츠 1년 만에 입었는데 그새 살이 쪘나 좀 타이트했거든요. 남편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천하대장군 같다고 듬직하다고 하는데 이거 욕이죠? 노래로 달래주세요.
0: 이거 아니죠. 듬직하대는데 왜. 네, 진짜 듬직한가 보죠.
1: 공구이구님. 늘 아파서 병원에 있던 시절에 준디 노래 들으며 이겨냈던 적이 있었는데 준디가 제일 좋아했던 가수가 박학기님이라고 해서 학기님의 노래를 좋아하게 됐어요. 아름다운 노래 듣고 싶어요.
0: 아,
1: 그런
0: 예.
1: 얘기를 했어?
0: 아유, 뭐 네. 많이 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1: 문수재비님. 돈 안 드는 건 잘해요. 제가. 예. 치과 치료 받았는데 너무 무섭고 아팠거든요. 그런데 참느라 주먹을 꽉 쥐었더니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나서 아직도 안 없어졌어요. 제 손바닥을 위한 노래를 불러주세요. 손바닥을 위한 노래도 있나?
0: 손바닥을 위한 노래?
1: 손바닥 말이죠. 이렇게 박수를 계속 이렇게 쳐주면 예. 혈액순환도 되고 이 손에 이것도 없어지고 그럴 거야. 그죠?
0: 그렇죠.
1: 손에 사는 잡균들도 이런 다
0: 균을 때려잡는다고요?
1: 그런 의미도 좋으니까 박수 치면서 같이 할 노래. 예.
0: 감기 걸렸을 때 목 감기 걸리면 목을 막 때리면 낫나요? 약간 굉장히 새로운 접근이신데. 네. 가만있어요. 일단 준비하신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1: 또 사연도 보니까 다 힘들고 뭐 이럴 때 위로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렇죠.
0: 네.
1: 비타민을
0: 좀. 좋네요. 네. 그러면 가만있어봐.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비타민이 네. 얼마나 어울리는지. 여동생이랑 대구 여행 갈 때 비타민
1: 뚜뚜루뚜뚜 하면서 가니까
0: 그 자매들의 목소리도 그렇죠. 나오잖아요. 사실도
1: 그렇죠.
0: 재벌 지망생님 처제 소개시켜준다고 그러고 튀임 비타민. 야 이거는 진짜 비타민보다 뭔가 약이 필요해서. 예, 구사일사님 뭐라 하셨죠?
1: 아, 대장암
0: 이분은 진짜
1: 진짜 비타민 이 필요해요.
0: 예예. 예. 네. 피넛 버터님은 너무 금방 취하더라.
1: 요거 비타민.
0: 비타민이네.
1: 숙취 해소에.
0: 다 알고 좋... 보내신 거 같아요.
1: 아주 좋지.
0: 성희님, 예, 천하대장군. 비타민.
1: 이거 어떻게 우겨넣어야 되나 합니다.
0: 또 0919님은 예, 박학기님의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면 뭐 아름다운 세상도 있고 많지만 또 비타민 빼놓을 수 없고 문수재비님도 예.
1: 손바닥으로 치면서
0: 한번 골라주세요. 뚜뚜뚜뚜. 예. 어떤 분이 좋으실까요?
1: 네. 아, 오늘 대장암을 이겨내시기
0: 위해서 예, 예, 예.
1: 비타민. 예?

0: 제 이 비타민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구사일사님께 비타민을 들려드릴 건데.
0: 근데 이거 그냥 MR을 준비 안 했어요. 그냥 기타로 하는데. 네. 예쁜 영화 이거 딸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
1: 그러게.
0: 예. 아주 큰 아들이. 세준이가 좀 해주는 걸로. 예. 예. 가수 좀 뽑아봐.
1: 알겠습니다.
0: 이거 박승화가 해서 예, 많은 분들께 어마어마한 웃음과 함께 큰 구토를 유발한 적이 어머. 있었는데.
1: 예쁜 영화 이렇게 했나요? 아 진짜. 나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까만 비닐봉다리 하나씩 준비하시고 들으세요.
0: 가보겠습니다.

0: 예. 비타민. 네. 예. 언제 들어도 참 좋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지금도 라디오 막 그 횟수, 방송 예. 횟수 막 굉장히 상위권이더라고요.
1: 예. 이게 아마 여기저기 이렇게 좀 끼워넣기가 좋은 곡이라서 그런지
0: 네.
1: 예. 아주 꽤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횟수가 많이 나와요.
0: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1: 그러면 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0: 뭐 어떤 면에서요?
1: 저작권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0: 그럼요. 문 회장님께서 아우 두 분의 화음이 너무 좋다고 해주셨고요.
1: 웨스턴 가든님 예. 세순이 잘한다.
0: 훌컨 나리 훌컨 나리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푸르메님께서는요?
1: 힘들었던 월요일 비타민 충전이네요.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네. 솔렘님 따라 부르면서 요리하는데 일도 힘이 안 들어요. 진짜 학기님 목소리는 비타민인가 봅니다.
0: 그러게 말입니다.

0: 사연자분께서 또 사연 주셨네요.
1: 감사합니다. 비타민 완충하고 내일부터 또다시 열심히 뛰어볼게요.
0: 예, 예, 그래요. 이렇게 힘을 내어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곡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 아, 네네. 예, 예. 요새 그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모자무사라는 구교환 씨와 그 고윤정 씨 나왔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0: 그 끝났죠 이제?
1: 예, 끝났어요.
0: 예, 예.
1: 네, 거기 OST로 참여를 했었어가지고요. 예. 네. 우린 영화가 된다라는 제가 노래를 만들었고요.
0: 대단하시다.
1: 맨 마지막 12회 마지막 끝날 때 마지막 순간에 이제 노래가 걸렸습니다.
0: 그래요. 그러면 이 노래 우리 네. 같이 들으면서 벌써 보내드려야 되나?
1: 아유, 예, 예. 예. 뭐, 또 불러주시겠죠. 뭐.
0: 피곤하실 텐데 얼른 들어와서 좀 쉬시고요.
1: 저는 우리 사실 오늘 제가 그 DJ 데타 해야 되는 줄 알고 두 시간 해야 되는 줄 알고 왔더니 아니었더라고. 그래서 네. 어쨌든
0: 예, 예.
1: 감사하게 네. 갑니다.
0: 아 그래 아직 코너 마무리하지 말라고요? 아 미안해요. 조금 더 계시래요. 아, 박학기 그래? 씨의 노래입니다. 우린 네. 영화가 된다.
1: 아, 아직 있습니다. 네. 네. 비타민 충전이네요. 감사합니다 아, 하셨고요. 네. 솔렘님 따라 부르면서 요리하는데 일도 힘이 안 들어요. 진짜 학기님 목소리는 비타민인가 봅니다.
0: 그러게 말입니다. 사연자분께서 또 사연 주셨네요.
1: 감사합니다. 비타민 완충하고 내일부터 또다시 열심히 뛰어볼게요.
0: 예, 예, 그래요. 이렇게 힘을 내어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곡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 아, 네네.
0: 예, 예.
1: 요새 그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모자무사라는 구교환 씨와 그 고윤정 씨 나왔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0: 그 끝났죠, 이제?
1: 예, 끝났어요.
0: 네, 예, 예.
1: 네, 거기 OST로 참여를 했었어가지고요. 예. 네. 우린 영화가 된다라는 제가 노래를 만들었고요.
0: 대단하시다.
1: 맨 마지막 12회 마지막 끝날 때 마지막 순간에 이제 노래가 걸렸습니다.
0: 그래요. 그러면 이 노래 우리 네. 같이 들으면서 벌써 보내드려야 되나?
1: 아유, 예,
0: 예. 예. 뭐,
1: 또 불러주시겠죠. 뭐.
0: 피곤하실 텐데 얼른 들어와서 좀 쉬시고요.
1: 저는 우리 사실 오늘 제가 그 DJ 데타 해야 되는 줄 알고 두 시간 해야 되는 줄 알고 왔더니 아니었더라고. 그래서 네. 어쨌든
0: 예, 예.
1: 감사하게 네. 갑니다. 네.
0: 아 그래 아직 코너 마무리하지 말라고요? 아 미안해요. 조금 더 계시래요. 아, 박학기 그래? 씨의 노래입니다. 우린 네. 영화가 된다.
1: 아직 있습니다. 네. 네.

0: 드라마 마지막 회 때 학기님 노래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드라마 장면과 딱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사랑비님께 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예. 최근에 네. 막 굉장히 핫한 드라마에만 이렇게 OST 많이 하셨는데.
1: 네. 예. 그럼 어떻게 하다 보니 예, 좀 운 좋게 들어가게 됐는데. 네. 예.
0: 노래처럼 아. 앞으로도 그 영화 같은 삶을 계속 잘 네, 부탁드리겠고요.
1: 뭐, 다 같이 우리 영화 뭐 저는 영화 같은 삶이랑 괜찮은 것 같은 게 영화의 주인공이 꼭 뭐 멋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뭐 주부도 있고 학생도 있고 예. 뭐 슬픈 사람도 있고 다 그러나 나름대로 보면 멋있게 살 수 있잖아요.
0: 그럼요.
1: 예. 예. 다들 멋진 영화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0: 많은 그렇게... 분들이 예. 학기님도 월간 그 남자 고정해 달라고 막 그러시는데 예, 그거는 뭐
1: 네, 월간 그 뭐라 그래야 돼 이거 항상
0: 뭐라고
1: 땜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대기조로 예.
0: 월간이라고 예. 저희 믿고 살고 있겠습니다. 예, 예. 자, 이소라 씨의 그대와 춤을 들려드리면서 학기님 예, 보내드리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죠.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장나라 씨의 스윗 드림 2부 첫 곡으로 같이 들었습니다. 8878님, 사춘기 아들 때문에 매일 속으로 울고 있는 마음 여린 엄마예요. 겉으론 쿨한 척해도 혼자 많이 울어요. 아들이 말도 없고 물어보면 화내고 힘드네요. 자, 우리 사춘기 자녀에 대한 사연은 거의 매일 안 빠지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장나라 씨의 스윗 드림 2부 첫 곡으로 같이 들었습니다. 8878님, 사춘기 아들 때문에 매일 속으로 울고 있는 마음 여린 엄마예요. 겉으론 쿨한 척해도 혼자 많이 울어요. 아들이 말도 없고 물어보면 화내고 힘드네요. 자, 우리 사춘기 자녀에 대한 사연은 거의 매일 안 빠지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놈들을 그냥 근데 이미 이제 먼저 겪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해주는 조언이 그거더라고요. 기다려주는 것밖에 답이 없다. 억지로 말 대답 안 하는 애, 대답 안 해? 대답 안 해? 대답 좀 해. 얘들. 뭐 협박을 해도 옆에서 뭐 아양을 떨어도 다 소용없고요. 걔들도 자기 자신이 왜 그런지 잘 모르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나도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 너무 커져버리는, 커져가는 세상에 거기에 적응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서 일단 속으로 움츠려든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다고 또 사실 그렇잖아요. 기다려준다는 게 말이 기다리는 거지 자칫하면 그냥 뭐 방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부모 입장에서 마냥 그냥 둘 수는 없는데, 거기까지 가기 직전까지는 내놔도 될 것 같더라고요. 다시 돌아오겠죠. 원래 착한 아들이었잖아요. 금방 착한 아들로 다시 돌아와 줄 겁니다. 이지영님께서, 미팅을 빨리 끝내니 다들 이유를 궁금해서 이음밤 듣는 루틴을 지켜야 된다고 했더니 다들 궁금하다고 하네요. 아, 예. 그분들은 저희 방송 덕분에 미팅 시간을 짧게 그냥 끝내고 일찍 귀가하시는 거군요. 되게 좋아하시겠는데요. 야, 그래서 시간이 길다고 뭐 미팅이 무조건 더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빨리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냥 집약적으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 저 이음밤이 세상에 조금 도움되고 있다는 한 가지 또 작은 면을 발견했네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에 뭐 하셨어요? 습하고 좀 더웠죠? 주말에 찍은 사진 보내주시겠습니까? 같이 나눠보시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찍은 단체 사진도 좋고, 또 나눔하고 받은 음료수 사진도 좋고, 주말에 찍으신 사진이면 뭐든 환영합니다. 샵 0301호만 받을게요.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들어요. 모두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죠. 자, 여러분, 주말 풍경 기다리는 동안 비교적 젊은 어린 뮤지션 두 분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예린의 산책.

사랑하자라는 노래였어요. 소수빈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참, 예. 감미롭다, 목소리가. 진짜로. 저도 한 20, 30대 때 지금보다

그런 목소리인 것 같아. 아까 제가 그 파스텔이란 단어를 언급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박학기 씨가 처음에 가요계에 등장했을 때 한줌 이러면서 생각해봐요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파스텔 톤의 목소리라고 막 했었거든요. 예. 소수민 씨는 약간 파스텔 톤은 아니고 오히려 수채화 톤인 것 같은데 약간 그 미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아무튼.

텃밭에서 정성껏 가꾼 야채들을 지인분께 받아. 아, 본인이 가꾼 건 아니고 지인분께 받아. 김밥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래봬도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담은 영양 만점 김밥이랍니다. 소스에 콕 찍어 맛있게 냠냠. 가족들

그나저나 모기 사연에는 김종국 씨 노래 듣는 게 무슨 국룰입니까? 예, 수박 화채님께서 모기 사연과 함께 김종국 씨 노래를 또 곁들여 주셨습니다.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집안에다 알을 낳는 건 아니겠지. 아무튼 저희도 저도 막 몇 번 물린 데가 있는데 아이들은 물리면 엄청 붓고 막 큰일 날 것처럼 막 그래서 병원을 가야 하고 막 이래서 진짜 조심하는데도 아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모기 사연에는 김종국 씨 노래 듣는 게 무슨 국룰입니까? 예, 수박화채님께서 모기 사연과 함께 김종국 씨 노래를 또 곁들여 주셨습니다.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가왕 조용필님의 바람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예, 저도 좀 따라 불러봤는데 저처럼 같이 합창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의 주말 풍경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8738님, 새싹 사연이네요. 83세 외할머니 생신이라 1박 2일 여행 다녀왔어요. 단둘이 간 건 처음이었는데 할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그동안 왜 데이트를 못했나 후회했어요. 이젠 두 달에 한 번은 데이트 꼭 하려고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이고 아쉽게도 할머니와 8738님의 사진은 안 보내주셨고 뭔가 좀 되게 좋아 보이는 석탑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뭐 제가 무식해서 뭔지는 모르겠고 제가 아는 거 두 개 있거든요. 다보탑하고 석가탑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자 여행이란 게 물론 그 가면은 뭐 새로운 풍경, 멋진 환경, 또 맛있는 음식, 낯선 사람들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같이 간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걸 보면 그것만큼 또 좋은 게 없죠. 저도 사실 가족 여행을 자주 가는 편인데 제가 가서 제가 좋아서 가는 거라고 하기엔 솔직히 그래요. 내가 좋으려면 그냥 집에서 계속 그냥 몇 날 며칠 누워만 있는 게 제일 좋지. TV 보다가 라면 끓여 먹고. 근데 이제 사실은 가족들 생각해서 이렇게 의무감에 책임감에 이렇게 잡긴 하는데 가서 뭐 가족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 아 이거 이상의 기쁨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8738님도 할머니 보시면서 그런 비슷한 저의 그 마음과 비슷한 걸 느끼셨던 모양입니다. 이거 못 끊습니다. 중독됩니다. 7397님 어제 고속버스 타고 삼천포에 사는 친구 만나러 가려 했는데 터미널 가다가 지하철 내리려고 놓쳐서 1분 차로 고속버스를 놓쳤답니다. 결국 약속은 취소되고 친구에게 100번 사죄하고 집에 와서 쉬었네요. 이게까지 쉬었네요가 반전처럼 느껴지지? 쉬었네요. 아유, 친구야 미안해 하셨는데 아구 세상에 사진을 터미널 사진을 그 막 차 떠난 그 빈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경상 방면 어떡하니 삼천포 사는 친구 얼마나 기다렸을까. 어떤 사람들은 잘 가다가 삼천포로 잘못 빠진다 그러는데 삼천포로 정작 가야 되는 사람은 못 갔네. 아쉽습니다. 삼천포라고 요즘 안 부르고 사천으로 그냥 더 큰 권역으로 이렇게 부르신다고. 삼천포라는 그 지명이 되게 특이하고 예쁜데 안 좋은 뜻으로 자꾸 쓰이니까 뭐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도 같은데 아무튼 삼천포에 혹시나 가게 되면 우리 7397님이 놓쳤던 버스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2811님 토요일에 이상우님 콘서트가 있었어요. 상우님도 만나고 팬분들도 만나서 정말 소중한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그동안 앨범에 잠자고 있던 노래들을 불러주셔서 정말 감동이었던 콘서트였어요 하시면서 단체로 찍으신 사진인 거죠? 자 아직 찾고 있습니다. 예, 아 여기 있다. 사진은 아니구나. 이게 뭐 이렇게 또 AI로 이렇게 그 유행했던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신 건가 싶기도 하고 아이고 예 여전히 참 왕성하게 공연도 해주시고 대단하십니다. 이상우님 이상우님의 노래를 한 곡 청해 주셨는데 마침 저희가 선곡해 놓은 노래가 있어서 이 노래 들려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우 씨의 노래 하룻밤의 꿈 듣고 왔습니다. 자, 아쉬우니까 여러분 주말 사연 몇 개만 더 볼게요. 5798님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하러 갔는데 어르신 한 분이 사탕 3개를 쓱 놓고 가시면서 다른 사람 주지 말고 혼자 다 먹으래 하시는데 정을 선물로 받은 것 같아 돌아오는 내내 가슴 먹먹했어요 하시면서 곱디고운 사탕 3개를 찍어서 올려주셨습니다. 아이고, 예. 살짝 당 떨어진 느낌이었는데 요것만 봐도 다시 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1910님 주말에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 딸한테 지나가는 말로 아, 침 삼키기도 힘들다 했는데 딸이 시장 가는 길에 굳이 따라

나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시켜줬어요. 한 그릇 뚝딱 비우고 약 먹었더니 말끔히 나았어요. 주셨습니다. 아하, 야, 호박죽 푸짐하다. 이렇게 저는 밥 대신에 호박죽을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어디 한정식집 같은 데 가면 에피타이저 비슷하게 호박죽 조금 나오잖아요. 작은, 아주 작은 컵에. 그런 것만 보다가, 이야, 진짜 호박죽 크네. 딸이, 사랑하는 딸이 사준 호박죽과 약, 뭐 감기가 안 떨어질 수가 없겠습니다. 8878님, 제가 좋아하는 쓰리샷. 친정엄마와 두 아들. 저에겐 까칠하지만 할머니한테는 아주 살가운 아이들과 주말에 만난 저녁 먹고 왔네요. 아이고, 애들이, 예예, 아주 아이들이 아닌데 저 정도면 이제 같이 사진 찍자 그래도 잘 안 찍고 찍어도 막 진짜 못 씹은 표정하고 그러는데, 아, 예, 할머니한테 기대고 뭐 부위하고 웃기는 표정 짓고 할머니를 너무 예, 아끼고 사랑하는, 또 할머니가 자기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표정이네요. 자, 마무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선물 받으실 분들 다섯 분 소개합니다. 0910님, 8878님, 2630님, 8738님, 7397님 예, 다섯 분이세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군요. 한 잔 하러 가실까요?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프랑스 작곡가 폴의 작품 중에 달빛이라는 가곡이 있습니다. 폴 베를레네 시의 곡을 붙여서 만든 건데요. 이 곡을 가야금으로 연주하면 어떤 음악이 될까요? 가야금 사중주단 수인이 2000...

자, 여러분, 어떤 달빛, 어떤 풍경을 머릿속에 그리셨습니까? 원곡은 베를렌의 시에 곡을 붙인 가곡인데, 그시몇 구절 읽어보면 이래요. 광대와 춤꾼들이 홀리듯이 류트를 연주하고 춤추며 지나가지만 그들의 가면 뒤로 슬픔이 비치네. 고요하며 슬프고도 아름다운 달빛. 이렇게

슬픈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가야금 연주를 통해서도 그런 느낌을 혹시 받으셨나요? 예. 가야금 사중주단 수인이 연주한 달빛,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는데요. 느낌님께서 힘든 저녁에 국악 들으며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좀 진정되네요 하셨어요. 그렇죠. 예, 마음 진정시키는데 국악이 진짜 좋다니까요. 금빛 노을님, 예, 남편이 곁에 다가와서 하는 말, 낭만시대 백호형님 방송 끝나면 나랑 좀 놀아줄 줄 알고 좋아라 했더니 유리상자 이세준이라는 강적이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네? 라며 보라 쓱 스캔하네요 하셨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예, 어떻게 또 이렇게 되었네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왕이면 같이 와서 같이 노시죠. 예, 제가 좀 잘 부탁드리는 의미로 우리 금빛 노을님의 남편분께서, 예,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면, 지금 보내주시면 샵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예, 뭔가 뇌물 같은 커피를 한 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악, 저희는 국악도, 좋은 국악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김에라의 해금 연주입니다. Moon River.

문 리버, 예. 오드리 헵번이 한복 입고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김에라의 해금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5300님, 세찬 비가 지나간 주말 오후 엄마랑 바닷가 찻집에서 차 마시면서 바지락 캐는 분들을 관찰했어요. 농사일 하다 틈틈이 엄마 보내는 시간이 참 소중해요 하셨는데, 어머나, 예. 이게 뭔가 사실 화질을 보니까 굉장히 멀리서 줌 해가지고 쭉 당겨가지고 찍으신 것 같은데, 마치 그 질감이 옛날 사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군요. 5784님, 예, 아이가 김치전에 오징어 넣고 해달라 그래서 남편이 해줬어요. 맛나게 먹으면 0칼로리랬는데 다음날 하도 부어서 재보니까 1kg가 늘었더라고요. 그래도 남편 표 부침개는 언제 먹어도 맛나답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그러네. 얼마나 맛있었을까. 더구나 남이 해준 거. 남이 아니구나. 남편이 해준 거.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들은 하는데 사실 저도 그 말은 믿습니다. 다만 0칼로리라 그랬지 살 안 찐다고는 안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살은 살이고 칼로리는 칼로리인가. 자, 콩콩이 순이님, 요즘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다 내려놓고 싶은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마음이 무거우니 몸도 같이 지치고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져요. 제 마음 살포시 토닥토닥 쓰담쓰담 해주셔요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예, 요즘 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습니다. 예, 여기저기 막 시끄러운 이벤트들, 예, 화려한 이벤트, 뭐 월드컵도 있고 무슨 코스피가 9천을 넘었다 이래서 막 환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과는 또 전혀 상관없이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예, 애쓰시는, 더 평소보다 더 고생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콩콩이 순이님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너무 무겁다고 하시는데, 이건 뭐 제가 아유 내려놓으세요 그럼 가벼워질 거예요 라고 말씀드려봤자 그게 말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하셨으니, 예, 다 잘 될 거니까, 예, 너무 힘들어 마시고 마음 편히 드시고 푹 주무세요. 그럼 내일 아침 조금 가뿐함을 느끼실 거고요. 그러면 하루 일이 더 잘 풀릴 거라고 믿습니다. 아이고, 제가 뇌물 드릴 수 있게 문자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남편이, 예, 뇌물은 정중히 사절한다면 문자 안 보낸다고. 아, 제가 이게 단어 선택을 잘못했어요. 왜 좋은 말 놔두고 왜 그런 뇌물이란 단어를 썼을까. 제가 오늘은 일단 후퇴. 작전산 후퇴하고 다음에 더 좋은 단어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예, 접근 예, 한번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편히 주무십시오. 예.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사연. 8554님, 비 온 뒤 주말 초록 나무와 파란 하늘을 보니 안 나갈 수 없었어요. 우리 똥 강아지들과 공원에 나가서 멋지게 사진도 찍고 띠띠도 했어요. 저희 똥 강아지들이 해맑게 웃는 모습 보고 힐링해 보세요 하셨는데, 이 진짜 개들이 웃는다니까. 우연히 찍힌 사진이 아니고 세 마리가 동시에 이렇게 웃을 수가 없잖아요. 예, 아이고 세상에, 뭐 이렇게 막 예쁘게 많이 꾸며주셨네. 다 여자애들인가요? 세 자매인가? 그래요. 자, 오늘도 두 시간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내일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창작 국악경연대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아시죠? 예, 역대 수상자들 모십니다. 20회 본선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역대 수상자들 모시고 함께 대회에 대한 얘기 라이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이 나오시는데 억스의 이우성 씨, 소울지기의 김나리 씨, 오름세의 송창현 씨, 그리고 삼산 씨까지 모시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십시오. 오늘 끝곡 최여완, 박승인이 함께 부릅니다. 꽃날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갔다가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어제가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였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낮 시간이 조금씩 짧아집니다. 어제 낮 시간이 무려 14시간 46분이었고요. 오늘은 그보다 1분 정도 짧아집니다. 그 짧아진 길이를 우리가 몸으로 체감할 순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 태양이 가장 열정적으로 활약하는 계절에 와 있고요. 이제 하루하루 지날수록 조금씩 낮 길이가 짧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오늘 서울의 해 뜨는 시각이 5시 11분이었고요.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56분입니다. 해가 참 길죠. 그렇게 쭉 달려가서 9월 23일 추분이 되면 낮과 밤의 길이가 다시 같아지고요. 12월 21일 동지가 되면 정반대로 낮 시간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어지는 계절로 순환이 됩니다. 지금 양의 절정에 와 있는 즈음인데요. 해를 중심으로 1년을 쭉 돌이켜보니 우리의 시간은 참 규칙적으로 반복하며 흐릅니다. 햇살이 왕성한 계절, 이 음악 어떨까요? 서일화 지곡 해령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여밀락 계열의 음악 중에 가장 늦게 파생돼 나온 음악 서일화 지곡 해령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산책길은 절기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어제가 1년 중 낮 시간이 가장 긴 하지라서 오늘이 24절기 중에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 잠시 달력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낮 길이가 무려 14시간 46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하지 다음 날이라서 1분 정도 낮 시간 짧아집니다. 5월 5일 입하절기부터 여름의 6절기가 시작됐는데요. 입하와 소만 망종 그리고 어제 하지 또 7월 7일 소서 7월 23일 대서까지 지내면 여름의 6절기가 다 끝나고요. 8월 7일이 드디어 가을절기 시작 입추입니다. 그리고 9월 23일 추분이면 춘분처럼 다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요. 그날부터 동지까지 가면 밤 길이가 가장 길어져서 우리 마음도 좀 겨울 마음으로 바뀌겠죠. 계절의 변화가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

영향이 참 크다는 생각하게 되네요. 아무튼 좀 덥긴 하지만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모습을 보여주는 화창한 햇살이 역시 좋고요. 그 화창함이 마음으로도 옮겨가서 이 하지 즈음, 여름의 기분 밝고 좋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마음 정갈하게 해주는 음악 골랐는데요. 단소와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자진한잎 중에 농락편 준비했습니다. 자진한잎을 연주할 때는 원래 이 악기들이 편성되지 않는데요. 높은 음역을 내는 단소와 맑은 성음의 악기, 가야금의 조화를 들을 수 있도록 한 연주입니다. 김정승의 단소, 강효진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진한잎 중에 평농, 계락, 편수대업 세 곡을 이어 연주했는데요. 김정승의 단소, 강효진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12가사의 하나 길군악 준비했습니다. 길군악이란 이름은 이 곡의 노래의 앞부분에서 가져온 건데요. 오늘도 하 심심하니 길군악이나 하야를 보자. 이런 노랫말에 길군악이 나오죠. 이 노랫말은 이 곡의 성격을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목 그대로 길 위의 음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지난날에는 이 곡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표기했는데요. 모두 단일 행자와 일로자를 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곡이 길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도 될 거라 봅니다. 길로자를 써서 노요곡, 단일 행자와 길로자를 써서 행로곡 혹은 행군악이라고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곡에 자주 나오는 노랫말이 있는데요. 매 절마다 어이없다 인연아 말 들어를 봐라 이런 부분입니다. 뭐가 그렇게 어이없다는 건지 그리고 화자는 남성이고 여성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그 답이 노랫말 속에 나옵니다. 남녀가 다툼을 하고 남자가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눈비 찬비 이슬 맞고 서 있는 늙은 소나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짝을 잃고 홀로 섰나 하면서 어이없어 하는 표현도 바로 자신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5장에서는 남의 딸이 너뿐이냐 하고 푸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짝을 잃은 남성이 부르는 노래란 걸 알 수 있는데요. 예전에 이 곡은 길에서 산놀이 들놀이 나가서 걸으면서 노래했다고 합니다. 가사 길군악 듣겠습니다. 강권순의 노래, 윤문숙의 해금, 박영기의 피리, 김상준의 대금, 박문규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노랫말 끝부분에 남의 딸이 너뿐이며 남의 아들이 나뿐이랴. 죽기 살기는 오늘날로만 결단을 하자. 아주 비분강기한 그런 느낌으로 노래 마쳤는데요. 남녀가 사랑 싸움을 한 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내용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사 길구나 감상하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곡 이수자 강권순의 노래였고요. 윤문숙의 해금, 박영기의 피리, 김상준의 대금, 박문규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별곡 준비했습니다. 별곡은 영산회상을 연주할 때 좀 특별한 방법으로 연주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곡의 구성곡의 경우인데요. 오늘 들으실 별곡은 아명으로 정상지곡이라 부르고요. 도드리, 돌짱, 사면도드리, 하연도드리까지 연주하는 음악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농화 큐에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별곡, 암영으로 정상지곡 들으셨는데요. 도드리, 돌장, 사면도드리, 하연도드리까지 연주했습니다. 정로학회의 연주로 들으셨어요.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윤윤석류 아쟁산조 병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쟁에 더해 피리가 함께하는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아쟁은 찰현악기, 피리는 관악기죠. 두 악기가 유사한 지점이 있습니다. 아쟁

이 마치 관악기처럼 활로 긋는 동안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리가 호흡을 불어넣는 동안 소리가 나는 것과 유사한데요. 오늘 아쟁과 피리 병주로 윤윤석류 아쟁산조 병주 듣겠습니다. 이 아쟁산조의 선율을 피리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현식의 아쟁, 윤형욱의 피리,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윤윤석류 아쟁산조 병주 들으셨는데요. 신현식의 아쟁, 윤형욱의 피리,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수군가 중에서 어전회의 대목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수궁에서 어전회의를 소집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용왕이 병이 났고요. 온갖 처방을 해도 효험이 없는데 육지에서 사는 토끼의 간을 먹어야 한다 하는 도사의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도사가 수중생물에 대한 처방을 내린 적이 없어서 용왕의 처방이 다 안 맞았던 건데요. 바로 토끼 간을 구해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육지로 올라갈 이를 구해야 하는데요. 온갖 물고기들이 어전회의에 소집돼 나옵니다. 오늘 그 내용 듣겠습니다. 수군가 중에 어전회의 대목을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도사여짜오되 수국 제신을 불러 하교하옵시면 용왕의 성덕으로 어찌 충어지신이 없사오리까? 갈 길이 총총하와 이만 물러가나이다. 문 밖에 나서더니 도사는 간 곳 없고 청아헌 옥저 소리만 허공에서 들리거늘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헌 후 수부 조정 만조 백관을 일시에 입시허라 하교하옵시니 우리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님 내가 들어오실 터이로되 수국이라 각종 물고기 등물들이 모다 벼슬 이름만 따가지고 들어오는디 태호 복귀 시때 유용서를 이용기관허였단 말이 사기에 있었으니 용궁의 벼슬 이름 상고에 놨던 것이었다. 동편에 놓은 문관이요 서편에 놓은 무관인데 상하를 분별하여 차례로고 들어오고 제 좌승상의 거부이기며 우승상의 잉어로다. 이부상서 농어 호부상서 방어 예부상서 문어 병부상서 숭어 형부상서 준어 공부상서 민어 할짐 깔따구 대사은 돌모 가르 대부무치 대사관 풍어 금자 광록 대부금치 은천 광록 대부근어 대원수 고대 대사마고너 용양 장군 이심이요 호의 장군의 족상어랑 포기 장군 빨떡게 유격장군 세우 합장군 조개 원참군 물매기 수문장 대고 주천태소 홍어 주

0: 잘해 서주자사 서대 연주자사 연어 감옥관 수달 유수 광어 병사 청어 군수 해구 현감 견어 청백리의 자손 사팽어 감가놀이 자손 주소 오징어 금군 별장의 도우미 능성어 좌우 술령숙 조기 수피범 지모길이 전복 수염 긴 개아로다 병어 전어병 대목쟁이 눈치 멸치 삼치 꽁치 갈치 촌뱅어 미끈덕 배암 장어 굴루 사령 짝의 사리 도리미 대껍질 선대 무대는 중고기요 깊은 무대는 금징어다 삼천 궁저의 빛 좋은 비디 빵똥이 짱똥이 승통이 올챙이 개고리 송사리 눈쟁이까지 반차로 들어와서 어전에 복지 정정허르구나 조관들이 들어오면 의관시냐 어로향의 향내가 날 터인데 네. 속 뒤집히는 비린내가 80평 존장치게 용왕의 비우를 어떻게 상쾌 해놓았던지 용왕이 보시더니만은 내가 왕이 아니라 생선전 토물주 되었구나 그러하나 어느 신하가 세상을 나가 토끼를 구하여 지무병을 고치리오 좌우 백관 계신이 면면상고하며 묵묵부답변을 용왕이 기가 막혀 예관을 돌아보며 백의재상을 모셔오라
1: 얼씨구야
0: 예관이 영을 듣고 백의재상 권어를 모셔오라니 어찌하여 고러가 백의 재상이 되었는고 하니 수궁에서 벼슬 하면 환의 풍파 무섭다고
1: 그치.
0: 한가히 물러가서 도하유수 변우 천지 백구백루 벗을 삼아
1: 아시고.
0: 상공 불한 풍경 속에 장지화와 벗이 되니 벼슬 자리 앉아본 일 없으나 아는 바 너무 많은 고로 선생으로 대우하며 용왕이 백의 재상으로 본 것이고 국가 대사 있을 때면 모셔다 의논을 하는 바라 백의재상 입시커널 용왕이 묻자오되 토끼 간을 구하기가 시각이 급하오니 문무관에 보낼시나 선생이 천거호 걸어여짜오되 지신은 막여주라 하였사오니 대왕께서 정하소서 불성기 벌터이면 불가 다리오리다 남미에

0: 같지.
1: 예전에도 할 생각 건데 연년군은 군이 시켜 홍수로 흐르다 살리고 공명은 마속본에 가족을 지키고 있으며 활고사군 개제하추와 광초망신 기시엔지난 죽구리긴 구상한 사흘이 견뎌인데 우리나라도 능신지 이건만 어디가 날 살리고 우승상 잉어가 아래인데 좌승상 거북이 어떠하뇨 백제상 거루가 여짜고 돼 좌승상 거북이 지략은 또 싸우구나 폭판지 보고 또 따태운 몸으로 세상께로 흘러가오면 인간도 우리 잡아다가 폭판 떨어대 모장도 미리게 살짝 담그

0: 목덕에 초연 쌈지 끝까지 배부가 아니요 할 죽은 자리 모든 얘기를 보내치도록부터이다. 그러하오면 금군 별장 도미가 발서부터 이부 상서를 원한다 하오니 다녀오면 시키기로 도미를 보내면 어떠하오? 백의제상왈 4월 8일 닥쳐오는 뒤 서울은 쑥갓이오 시골은 풋고사리 송기탕 찜감으로 나가면 죽을 테니 보내지 못하오리다. 그러하오면 원참군 물매기가 어떠하오리까? 백의제상 여짜오대 원참군 물매기는 정수구대허여 봉신은 좋사오나 요 사이에 존피가루 돌빛마다 부러운 돈이 빗물 근처를 못 가려니와 아가리가 너무 커서 식량이 떠룩룩으로 세상에를 나가면 죽일까 벌러드려고 조그마한 산천수 요리지어리 다니다 사림 쓰러운 홍돈이 사풍 세우고 불쑥이라 옆가 끼어서 물에 푸그덩 탐식으로 덜컥 삼켜 단불 지어대 죽거들면 인간의 이질 복통 설사 배 앞이 어든디 약으로 먹사운지 보내야지를 못하리다. 그러하오면 합장군 조개가 전신 갑주 단단하니 보내면 어떠하오리까? 백의제상 구조가 어짜오대 합장군 조개는 철갑이 꾹꾹 당신이제 또는 좋소나 예 그래 이런 방효지세하고 좌수어 인지공이라 혈조라는 새가 있어 서로로 팔팔달려오도록 혈조는 조개 물황 조개는 혈종부라 서로 놓치란 아니하다 어부에게 모두 다 잡혀 속죄 없이 죽을 터지니 보내지도를 못하리다. 이때 포기장군 벌떡 깨란 놈이 열발을 쫙 버리고 살살 기어 들어와 호깃게 여짜오대 실놓고 향세상이라 청림벽 계산초년소 거머니 창신호고 철봉만 하글 바래마 산중퇴월 중퇴 안변이 깨싸우건지 수시안두검지 발로 도깨도 못하는 허기들 빠디드득 집어 나가대와 찌그그그 바치리다. 벌떡 깨란 놈은 겁이 많사와 뒷걸음질을 잘하는 고로 보내지 못하오리다. 종일 공론이 미결할제
1: 수궁의 온갖 고기들 중에 육지로 나갈 존재가 하나도 없네요. 조정 신하들의 공론을 들어보면 거의 인간 세계와 유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죠. 오늘 들으신 부분까지로 보면 과연 육지로 나가서 토끼를 구해올 자가 있을까 싶은데요. 오늘 들으신 바로 그 다음 부분에 별주부가 나와서 자신이 가겠다 하고 자청을 하게 되죠. 오늘은 바로 그 전까지 들어보셨습니다.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어전회의 대목 들으셨는데요. 오정숙의 소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민요 두 곡 골랐는데요. 긴 아리랑 노래가락입니다. 긴 아리랑은 경기 지역의 음악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구조 아리랑을 예술화시킨 음악입니다. 긴 아리랑 노래가락을 최수연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기민요 긴 아리랑 노랫가락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민요 부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수연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들려드릴 음악 진도 전로소리입니다. 전라남도 지역에서 논매기 할 때 부르는 들로래죠. 변화무쌍한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데요. 조공례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도 절로 소리 들으셨는데요. 조공래 왜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요. 우리가 월요일은 늘 우리에게 두 마음을 갖게 하는 날이죠. 한 주의 시작이라 산뜻하지만 한편에서는 한 주 동안 일정을 보면서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약간은 묵직한 기분도 함께 드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신가요? 일이 많다고 지치지 마시고요. 컨디션 조절 잘 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산뜻하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어디

춘나는 의지하여 통나무로 버렸고

최왕은 어이요 오래 속에 장진아야

지구를 떨어져서 칭칭 감겼다. 어서는 들어들고 백군한 분비 갈망의 해월에

여 오늘 주물출제 시내유 소난 정상으로 돌고 이 골물이 쭈르르르르 저 골물이 꽐꽐 열 열두 골물 한투로 합수 저 천방자 지방자 월턱저구요 방울이 퍽큼 저 건너 평풍서다 마주과 엉광 마주 세려 대하수 중오를 에리가루라고 퍽크임에 보자 물렁걸 뜯더라 꽈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매로 가자냐 엄마도 데리러 가자 그러니 걔가 또 있나 엄마도 데리러 가자 그러니 걔가 또 있나 자라가 운칭경에 기어올라 사면을 살펴보니 웬간 날김생들이 모여들어 상자 다툼을 하는데 가관이었다. 봉황새 청라한지며 내내 한 발을

부지지왈 대구리 크고 털 텁수 건님이 어디로 상자한단 말이야. 봉황새 꾸지지왈 너는 이놈 전신에 흰겨 먹고 두 눈이 거멍창 뿐인 님이 어디로 상자하겠단 말이야. 가마기왈 내가

부르러 바쁘찜 남기한저 구름보루로 동요갈째 꼭꼭 돌아 고지한 음성으로 수저그르 가고 주인을 제대 소리 꽉꽉 나면 세상가 어디 비워라 돌을 들어 달리며 떠나자 뱉다 세상 그 비운 놈은 너 바깥에 안 되냐 빈터에나 찾아가지 속은 불기로다. 별주부 또 한편을 바라보니 왠가 길김생들이 모여들어 상자 다툼을 하는 데 가관이었다. 공부하자 로다

전 내비

우리가 연년이 회취하고 노는 노름에 상좌 없이는 못 놀겠대. 금년부터서는 상좌를 정하고 놈이 어떠한가. 그 말이 옳다 하고 저거 앉은 장도감은 언제 났소. 자네들 내 나를 들어보소.

맷돌이란 놈이 옆에 있다 꺼시렁 눈썹을 끔적끔적하고 나한테니만은

별주부가 그곳을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을 듯하야. 화상을 피어들고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지. 저거 앉은 게 퇴생화나뇨 하고 부르나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택으로 밀고 와서 아래택이 뻣뻣하야 퇴자를 호자로 붙이 한번 불러보는디 저거 주둥이 발걸하고 거르송 다르송 한게 퇴퇴퇴 호생화나뇨 하고 불러노니 첩첩 산중에 호랭이 생원 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기 듣고 내려는디 밤 내려고 온다 모임에 나려고 온다 송이 깊은 벌로 한김생 내려온다 뒤에 머리를 흔들며 양귀 쪽지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뿌리나 잔뜩 한 발이 넘고 동해 같은 뒷다리 전동 같은 앞다리 새낙 같은 발톱으로 금동 사람 백설 적으로 잔디 뿌리광 모래 좌지지지지지지지 지며 주홍에 떡바 니와 자랑 앞에 가고 동서 홍행 내가는 소리 산척 어디들었고 나이 두꺼진한 듯 차례가 깜짝 놀래 먹을 훔쳐 가마지고 없죠 실제 호랭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뒤에 마른 쇠똥 같은 것밖에 없지. 아니 이것이 날 불렀나?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 우둥글 납작이냐? 대답이 없으니 아이쿠 이게 아마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나님 똥을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래 복판을 꽉 짚고 먹기로 작정을 하니 자라 개우 입뿌리만 내어 자 우리 통성명합시다. 호랭이 깜짝 놀라 이크 이것이 날 보고 통성명을 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 지킨 호생원일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저는 수국 전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자래새끼요. 호랭이 자래란 말을 듣고 한번 돌아보는디 아

시냐 나 뚝가벼.

오해보감을 살아서 먹었는지 먹기로만 들은구나. 자라가 한 뼈를 얼른 내어 목을 길게 빼어 호랭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라들면 자 목나가오 목나가오. 호랭이 깜짝 놀래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게 나오다가는 하루 1,500발 나오겠소. 어찌 그리 목이 들랑날랑 뒤움치그러 자라시오. 오 내 목내력을 잃을 테니 들어봐라. 우리 동대라가야 저녁까지 와라. 내 솜씨로 올지다 가보러 절코 떨어져 지병세대야 슬지 백이 다른 부른 즉 호랭이 실개가 좋다 하기로 도장돼서 잡았다고 호랭이 사냥 나왔으니 네가 일점 호랭이야. 죽었나 돌랑귀신 거인 의자 피수금들은 칼로 이 홀에 배가 나라.

꽉 물고 뺑 돌아놓은 것이 어찌 호레이가 아팠던지 거기서 의주 두만강까지 버쩍거렸겠다. 거기서 지 혼자 장담하는 말이 이크 그놈 참 용맹이 무서운 놈이로다. 내나 되니까 여기까지 살아왔지 다른 놈 같으면 꼭 죽었을 거이다. 그때여 별주부는 호랭이를 쫓은 후에 곰곰이 생각하니 호랭이라 하는 것은 산생지응 영물이라 내 눈에 와서 보일진데 내 지귀를 보기 위하여 보이는 모냐 이러거나 모욕 정의하고 다시 산신제를 한번 지내보는 뒤

길을 다한 후에 한 모열 바라보니 묘한 김새기가 아니었는데 두기난 쫑근 두는 도리도리 허리던 늘씨 공지는 몇독 좌편청 사녀 표를 녹순대 독수청

월중태 자리가 부어서 구이의 교 화상을 보고 토끼를 보니 분명한 토끼라

색시 토끼가 염불을 맺자고 날쳤나 요리로 깡총 흐주흐르로 깡총 좌우뚱그리고 내려온다 이리 한참 내려오다가 별주부하고 턱 들어받았거든 아닌 게 아니라 잘났어 잘났어 진세에서 몰라 그랬지 우리 수궁을 들어가면 훈련대장을 꼭 사실 것이오 미인 미색과 동락을 할 거니 그간이 좋소 그러나 세상에서 무슨 재미로 사르시죠 예, 나 지내는 재미는 무사이지요마는 내 흥미나 한번 이를 테니 들어볼라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0: 최근에 어느 가족 상담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부부에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의리다. 의리. 흔한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만큼 든든한 말도 드문 것 같습니다. 아플 때 등을 돌리지 않는 마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끝까지 내 편으로 남아주는 마음, 그런 것들이 부부 사이의 의리가 아닐까요? 긴 세월을 함께 산다는 건 매일매일 뜨겁게 사랑해서라기보다 기쁜 날과 어려운 날을 지나오면서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일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내 곁에 그 사람을 좀 더 애틋하게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수고에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 얹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랑이 뜨거운 불이라면 의리는 오래 꺼지지 않는 아궁이의 불과도 같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김뻑국의 미녀재담 제주도 듣겠습니다. 소리의 김뻑국 김순녀입니다.
1: 또래야.
2: 왜 불러?
1: 이번에는 배를 타고 연락선을 타고 네. 수로로 천리, 육로로 두고 천리 제주도를 건너가보자. 어떠냐?
2: 좋지요.

0: 아즈방 아즈망 자기자기 옵쓰게 할망 하르방 도부랑도부랑 옵쓰게 맨드롬 할 때 호로록 들어잡소.
1: 그게 무슨 소리요?
0: 제주도에서 매물죽을 써놓고 식기 전에 빨리 드시란 말이요.
1: 아, 오래 있으면 매물죽이 그러니까 무기 된다는 얘기지?
0: 맞지요.
1: 아, 좋다. 자, 모술포도 구경하고 천지연 폭포도 이번에는 서귀포로 달렸으니
0: 네.
1: 동구대당 실 좋다. 하이.

오늘의 첫 곡, 김뻑국의 미뉴재담 제주도였습니다. 소리의 김뻑국 김순녀였습니다. 오늘은 6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의리네, 의리. 영화배우 김보성 씨가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부부 사이의 의리. 사랑보다는 의리. 네. 뭔가 좀 투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 세월을 누군가와 함께 살아낸 분들은요,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함께 살림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뭐 병원 문턱을 함께 넘고 어려운 시절을 버텨오고요. 네. 부부란 단지 좋아하는 사람을 넘어 삶의 한 편을 같이 떠받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느 날은 참 고맙고 어느 날은 참 밉고 아마 그게 부부가 아닐까요? 늘 같은 마음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잔소리꾼이지만 아프다고 하면 제일 먼저 걱정해주고 걱정되는 사람. 오늘 아침 가까이 있는 그에게, 그녀에게 이런 말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밥 먹었어? 약은 잘 챙겨 먹어. 응? 오늘은 좀 쉬엄쉬엄해. 내가 할게. 어때요? 이 말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자, 화요일에 솔바람 불소리 순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도들뼈 우리 음악 그리고 건강 더하기 변함없이 여러분을 찾아가고요.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소리 그리고 2부의 특화 코너 옛 선조들의 기록을 일상을 들여보는 조선 겸록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판소리 춘향가중 어사상봉 대목 들려드립니다. 소리의 김일구, 김영자, 정호영이고요. 15분의 긴 호흡으로 함께합니다.

0: 마님 고정하셔요.
1: 내가 의사하는 것을 우리 선영 덕으로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가만히 살펴보니 아 우리 장모고 향단이가 비는 덕이 절반도 훨씬 넘구만. 그리고 내가 요모냥 요꼴로 들어갔다가는 우리 장모 성격에 대번에 그냥 상추쌈을 당할 것이니 내가 살짝 변성을 해갖고 불러보고 들어갈 밖에 소가 없지.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2: 아이고 네. 아이고 향단아.
0: 예?
2: 너희 아씨 생목숨이 끊게되야 그러는지 성주 조상이 모두 발동을 해버렸는지 어떤 놈이 술 다 뿍 퍼먹고 오뉴월 장마에 토담 무너지는 소리를 낸다. 어서 좀 나가봐라.
0: 예. 여보시오.
1: 뭐냐.
0: 누구를 찾아오셨는게라?
1: 나는 길 가는 길손이다마는 너그 마님 잠깐만 뵙고 가겠다고 여쭈어라.
0: 예. 마님.
2: 야.
0: 밖에 웬 이상한 사람이 와갖고요. 마님을 잠깐 좀 뵙자는데요.
2: 으시오? 이상한 사람이 나를 보자고?
0: 예.
2: 아이고. 야야. 내가 이렇게 정황이 없는디 어떻게 손님을 맞이하겠냐?

0: 네가 나가서 만화님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버려.
1: 예? 여보시오.
2: 뭐냐?
1: 우리 마님이요. 안에 계시면서 안 계신다고 절더러 살짝 따서 보내라는디요?
2: 그러겠다. 그 내 요 딸한 말까지 내가 이 자세에서 잘 들었다고 딸 것 없이 그냥 잠깐만 나왔다 가시라고 여쭈어라.
1: 예? 마님.
0: 왜야?
1: 그 사람이요. 딸한 말까지 다 들었다고 딸 것 없이 나오시라는디요.
0: 이런 급사를 맞아 죽을련. 아니 그 사람한테 딸 한 말까지 다 했는디 그 사람이 가겠냐? 못 나간다고 그려?
1: 예? 여보시오.
2: 뭐냐?
1: 우리 마님이요 못 나온다고 여쭈래요.
2: 기한이 좀 나왔다 가시라고 여쭈어라.
1: 예? 마님 그 사람이요 기아이 나오시라는디요.
0: 왔답네. 그 사람 성질 이상하다고 여쭈어라.
1: 예. 여보시오.
2: 뭐냐.
1: 우리 마님이요 그 사람 성질 이상하다고 여쭈래요.
2: 내 성질은 평소에 타고난 팔자소가 아니라 고칠 수 없다고 여쭈어라.
1: 예. 마님
0: 갔냐?
1: 아니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 성질은 타고난 팔자 소관이라 고칠 수 없다고 여쭈라는디요.
0: 무엇이요? 없다고? 고칠 수 없으면은 문 밖에서 죽든지 살든지 우리 마님은 모르신다고 여쭈어.
1: 예?
0: 빨랑빨랑 댕겨 있느나.
1: 예? 여보시오.
2: 뭐냐?
1: 우리 마님이요 문 밖에서 죽든지 살든지 우리 마님은 모르신다고 여쭈래요.
2: 그래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은 일답지 않으나 만일에 내가 여기서 죽고 나면은 너희 없는 성세에 내일 아침 초상 질질이 걱정이라고 기어이 좀 나왔다 가시라고 여쭈오라. 그리고 송장도 아주 크더라고 가 말해라.
1: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많이
0: 얘야
1: 큰일 났구만요.
0: 어째서
1: 그 사람이요 죽는 것은 괜찮으나 없는 우리 선세에 내일 아침에 초상 질질이 걱정이라고 잠깐 나오시래요.
0: 어떡해요.
1: 마님 얼른 좀 나가보셔요.
0: 아이고 저렇게 떨뻑한 것이 심부름 한 개를 못 오고 이 말 저 말 옮기고 댕기니야. 어서 들어가. 어서 싹 들어가지 못이야.
1: 예.
0: 아니 도대체 누가 와서 늙은 나를 오느라 가느라 이렇게 야단을 했었는가 모르겠네.

열 달.

하루루요야 내가 알지 해는 나정부러지고 성부지 영부지 헌데 내가 저리를 할 수 있어

사 한마디는 아니 그룹을 질그룹이 웃으며 요복의 창모 에이 창모라면 환장을 쫄 봉실래

0: 어이 내가 이목룡이.
1: 아이고 이목룡이라니. 아니 이 사람아, 자네가 정말로 이목룡이야?
0: 아, 이 사람아 울지 말소. 내가 진짜로 이목룡일세.
1: 아이고 이 사람아, 어디를 갔다가 이제 나를 찾아왔는가.
0: 아, 이 사람아 그만 울어. 울지
1: 어디
0: 말라고.
1: 보세, 어디 보세.
0: 자, 자 보소.
1: 오메 진짜네. 아이고 향단아.
2: 예 마님.
1: 아이고 향단아 왔더라. 왔어.
2: 오다니 뭐가 와요?
1: 서울이 왔어야.
2: 아이고 마님, 그 큰 서울이 어떻게 남원까지 와요?
1: 오메 내 정신 봐라. 서울 사시는 너희 서방님이 오셨단다.
2: 오메 서방님이요?
1: 그리요.
2: 아이고
1: 왔구나.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정성껏 제작해온 새음원 시리즈 속 곡들을 엄선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음반은 2017년에 제작된 동네 줄풍류인데요. 이 가운데서 감상하실 곡은 잔도들입니다. 보통 줄풍류라고 하면 거문고나 가야금 같은 현악기가 중심이 되는 합주 음악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산 동네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동네 줄풍류는 가야금의 명인 강태홍 선생의 독자적인 음악 색깔이 오롯이 녹아있는 아주 귀한 풍류입니다. 오늘 들으실 잔도들이는 전체적인 흐름이 평온하면서도 독특한 선율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요. 특히 다른 지역의 풍류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슬기둥 주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슬기둥 주법은 한 음을 뜯은 뒤 낮은 줄을 살짝 거쳐 다시 본래 음으로 돌아오는 가야금 주법인데요. 슬기둥하고 새 음이 굴러가듯 이어져 가락의 흥과 생동감을 더합니다. 오늘 이 특별한 가락을 전해줄 주인공은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의 이수자이자 부산 동네에서 태어나 자란 최경철입니다. 그는 강태홍 선생이 남긴 침필 악보를 바탕으로 가야금 가락 위에 철연 악기인 양금의 선율을 얹어 곡을 더욱 입체적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럼 최경철의 가야금과 양금 연주로 전통의 깊이 위에 젊은 감각을 더한 동네 줄풍류 잔도들이 감상하시겠습니다.

침필 악보 속에 잠들어 있던 과거 스승의 옛 가락이 오늘날 젊은 연주가의 손끝을 통해 다시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최경철의 가야금 양금 연주로 동네 줄풍류 잔도들이 듣고 오셨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곡은 지영희류 해금 산조 중 중몰입니다. 해금의 천지윤, 장구의 이동훈입니다.

지형 희류 해금 산조 중 중몰이었습니다. 해금의 천지윤, 장구의 이동훈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음식에도 궁합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은 함께 먹었을 때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고요.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같이 먹으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 조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황과 후추입니다. 카레에 노란 빛을 내는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몸에 좋다고 하지만 흡수가 잘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 후추를 함께 넣으면 커큐민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또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지방은 채소 속에 있는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돕는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샐러드를 드실 때는 채소만 가볍게 드시는 것보다 달걀을 곁들이면 포만감도 더해지고 영양면에서도 좀 더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일이나 당근,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올리브 오일과 궁합이 좋습니다. 이런 채소에는 지방과 함께 먹을 때 흡수가 잘 되는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조리할 때 올리브 오일을 넣고 살짝 볶아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금치와 토마토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토마토의 비타민C가 시금치의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익숙한 재료를 어떻게 짝지어 먹느냐도 우리 건강관리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매일 먹는 재료들도 궁합에 좀 더 신경 쓰다 보면 내 몸을 살리는 든든한 한 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서도미녀 호미타령 들려드립니다. 소리의 김정현, 이문주입니다.

세에서 한결같이 기물매

0: 허물레야 허물레야 허물레야 허물레야 허물레야 허물레야 허물레야 허물레야 허물레야 허물레야 허물레야
1: 서도미녀 호미타령이었습니다. 소리의 김정현, 이문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헌천수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금 연주의 이삼 스님입니다.

1부 마무리 곡 헌천수였습니다. 대금 연주의 이삼 스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고요. 화요일 코너 조선 견문록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 가곡 진달래 꽃입니다. 노래의 황숙경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 6월 23일 화요일부터 28일 일요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는 국립창극단의 신작 창극 효명이 무대에 오릅니다. 이 효명은 춤과 음악으로 조선의 변화를 꿈꿨던 효명세자를 새롭게 조명한 작품인데요. 효명세자는 예술을 사랑한 왕세자로도 잘 알려졌지만 세도 정치 속에서 무너진 왕실의 질서를 예와 악, 그러니까 예술과 의례를 통해 다시 세우려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번 작품은 효명의 일대기를 차례로 따라가기보다 그가 꿈꿨던 새로운 정치와 궁중 정제의 세계를 창극의 무대 위에 펼쳐 보입니다. 효명세자 역에는 소리꾼 이광복과 김수인이 더블 캐스팅되어 있고요. 여기에 효명을 제거하기 위해 궁에 들어온 가상의 인물 묘묘가 등장하면서 역사와 상상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궁궐과 장악원, 대장간을 오가며 소리와 춤, 건무와 군무가 무대에 긴장을 더해줍니다. 공연 시간은 휴식 포함 135분, 초등학생 이상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공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립극장 누리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춘행무 반주 음악 들려드립니다. 연주의 정재국 외 여러분입니다.

춘행무 반주 음악이었습니다. 연주의 정재국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황병기 작곡의 석류집인데요. 이 곡은 석류나무가 있는 오래된 고택을 배경으로 동심어린 환상의 세계를 그린 가야금 작품입니다. 1장에서는 석류집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암시하고 2장에서는 생동감 넘치는 리듬과 타악기적인 음색, 또 독특한 반음 진행으로 환상의 세계를 펼쳐냅니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고요한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는데요. 황병기의 가야금과 안혜란의 장구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황병기 작곡의 성류집 들으셨습니다. 가야금의 황병기, 장구 연주의 안혜란이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요. 조선 겸록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조선을 만나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살아있는 조선시대. 조선시대 역사 속 생활상을 만나는 조선 견문록. 화요일의 이야기꾼 김성필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맞벌이하는 자녀들을 위해 황혼의 나이에 다시 유모차를 끌고 손주 육아에 뛰어드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우리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죠? 네, 예쁩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아주다 보면 손목이며 무릎, 허리까지 욱신거리는 이른바 손주병을 앓기도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조선시대도 손주를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그 고달프고도 찬란한 육아의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해둔 사대부 할아버지가 계셨다고 합니다. 바로 조선 중기의 선비 묵제 이문건 선생인데요. 그가 남긴 글들 가운데 조선 유일의 할아버지 육아 일기인 양아록이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양아록은 묵제 선생이 뒤늦게 손자를 얻은 후 16년간의 육아 과정을 사소한 것까지 적어두었는데요. 묵제는 여러 아들을 두었으나 천연두 등 질병으로 모두 죽고 둘째 아들만이 생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질병 후유증으로 온전하지 못했고 한양에서 밀려나 귀양살이를 하던 중 늙음하게 손주가 태어난 것은 그의 삶의 새로운 희망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귀한 금쪽 같은 아이가 늠름하게 자랄 그날을 기다리며 묵제는 손주를 품에 끼고 정성어린 훈육을 했는데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500년 전 할아버지의 눈물겨운 내리사랑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으실 곡은요, 할아버지입니다. 노래의 주병선입니다.

주병선의 노래로 할아버지 들으셨습니다. 자, 조선 견문록 오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유배지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손자가 태어난 순간부터 16세 청소년이 될 때까지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붓을 들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자가 처음 태어난 날의 감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리는 생생하여 과연 궁함이 없다더니 어리석은 아들이 자식을 얻어 가풍이 이어졌다. 설령이 지하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뒤의 일들이 모두 잘 될 것 같다. 오늘 저 어린 손자를 기쁘게 바라보며 노년에 내가 아이 크는 모습을 지켜보겠다. 귀양살이 쓸쓸하던 터에 좋은 일이 펼쳐져 나 혼자 술을 따르며 경축을 한다. 일기 속 절절한 마음처럼 묵재 선생은 손자가 6살이 되던 해부터 직접 재우고 글을 가르치며 예의범절을 엄하게 훈육했습니다. 때로는 공부는 하지 않고 단오날 그네 타기에만 빠진 손주가 미워서 그네줄을 끊어버릴 만큼 호되게 꾸짖기도 했지만 그 바탕에는 녀석이 바르게

자라나길 바라는 사무치는 책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할아버지의 육아일기인 양아록의 마지막 구절은 농조노탄입니다. 할아버지가 성급히 화를 내면서 한탄한다라는 뜻으로 손자의 태만함과 반항을 보면서 정신 차리고 가문을 일으켜 세우라고 당부하면서도 자신의 훈육 방식에 대한 반성을 적어 어른으로 해야 할 도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이 지극한 보살핌을 받은 손주는 훗날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묵제 선생의 손주인 숙길은 괴산 지역에서 의병 활동을 벌였습니다. 당시 그는 최연장자로서 의병을 이끌었고요. 괴산과 충주의 경계지 부근에서 왜적을 격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왜란 중인 1594년 4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사후 그에게는 관직이 내려집니다. 할아버지의 기대와 바람처럼 올바르게 살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조선 견문록이었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들려드리죠. 왕이자랑 듣고 오시죠. 연주의 강은일 외 여러분입니다.

방금 들으신 왕의 자랑은 강은일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조선 견문록, 오늘은 조선시대 할아버지의 육아일기 양아록에 관한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500년 전 양아록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육아의 본질은 뭔가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숨쉬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느끼는 내리사랑 그 자체였던 겁니다. 지금도 황혼의 육아 현장에서 기꺼이 손주들을 돌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헌신과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오늘 마무리곡 함께할 시간입니다. 단가 추억인데요. 소리의 임현빈입니다.

마무리 곡 단가 추억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임현빈이었습니다. 자, 화요일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힘차게 주문 외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애쓴 당신, 이제는 조금 편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1: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4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예전엔 수박을 사러 가면 한쪽 귀퉁이를 삼각형으로 잘라서 먼저 맛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덕분에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는 일도 그럴 수 있다면, 조금 떼어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실패도 훨씬 줄어들 텐데요. 하지만 그럴 수 없기에 우리는 더 신중해지고 잘 고르기 위한 나름의 방법도 배웁니다. 자, 오늘도 내가 먹을 수박은 내가 고른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언젠가는 진짜 맛있는 것을 알아보는 안목도 생길 테니까요.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리네 쌀. 오늘 첫 곡은 사물놀이 땀띠의 노래와 연주로 이어 달리기 얼씨구 하며 들어봤습니다. 자, 예전에는 과일가게 주인이 수박 끝을 삼각형으로 자릅니다. 작은 과도로 쓱쓱쓱 세 번 칼질해서 마지막 네 번째 칼질은 칼 끝으로 그 삼각형의 가운데를 쿡 찌르죠. 그러면 걔가 쇽 빠지잖아요. 아, 이 수박 살 사람들에게 그렇게 수박 속의 색도 보여주고 맛도 보여줬는데 웬만큼 안 익고 맛없지 않고서는 좀 맛없어도 사갑니다. 그러니까 삼각형만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표시되어 있는 그런 수박이 가게에 뭐 여기저기에 남고 그러지 않았겠죠. 맞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신뢰를 보여주는 행위이지 여기서 조금 덜 익었으면 당도가 얼마 이하로 넣으면 안 살 거야 뭐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 사는 향기죠. 그런 게 사는 일도 그렇게 맛볼 수 있다면 참 쉬울 텐데 라는 생각을 그 수박 삼각형 생각하면서 더불어 해봤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죠. 직접 고르기도 힘들고 뭐 미리 맛보기는 더더군다나 쉽지 않습니다. 실패도 하면서 나름의 안목을 키워가는 것, 예,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삶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이 얘기 이 아침에 해볼까요? 수박, 복숭아 등등 맛있는 과일 고르는 나만의 비법. 수박은 통통통 두드려보고 사시는 분들 많은 것 같고요. 또 복숭아는 향을 맡아보고 사시는 것이 나름의 비법인 것 같은데 이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우리 함께 머리 맞대고 과일 맛있게 사는 방법 서로 공유해보죠. 집단지성 발휘해보죠. 자, 맛있는 과일 고르는 나만의 비법 보내실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창호의 드리네 쌀 참여 방법은요,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콩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채널 추가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과일, 뭐 채소도 대환영입니다. 고르는 나만의 비법 보내주시면 됩니다. 차잔밴드의 이윽고 듣습니다.

차잔밴드의 이윽고에 이어서 BTS의 팔도 강산까지 두 곡 이어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맛있는 과일이나 채소 고르는 나만의 비법 문자로 나눠보겠습니다. 노랑토끼님, 참외 맛있게 고르는 법. 색이 노랗고 골이 진하고 동글동글하고 너무 크지 않고 약간 가벼운 게 좋습니다. 무거운 건 물 먹어서 무거운 거니까요. 조금 가벼운 것으로 골라보시죠. 라는 우와 진짜 깨알 꿀팁인데요. 오, 무조건 무거운 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길쭉하게 생길 것보다는 좀 동글동글하고 골도 진하고 어떤 모양인지 눈앞에 싹 그려집니다. 짙은 노란색 좋습니다. 이런 거 보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4723님, 달콤한 과일 알아내는 방법. 마트처럼 실내에서 파는 과일은 브릭스 당도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를 확인하면 되고요. 시장처럼 바깥에서 파는 과일은 파리 숫자가 브릭스 수치가 아닐까요? 아, 그러네요. 오, 달달한 과일 곁에 파리가 더 많이 꼬이기 마련이겠네요. 오,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4723님. 8920님, 한디, 저는 맛있게 생겼다고 하고 골라와서 먹으면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사장님 믿고 만난 걸로 달라고 해요. 그럼 후회는 안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신뢰가 최고네요. 근데 진짜 맛있는 과일을 알아내는 방법 있긴 있나 봐요. 저희 동네도 과일 가게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거기가 뭘 사도 맛있더라고요. 비결이 뭔지 진짜 비결이 있긴 한 것 같은데요. 1967님, 과일은 주인 주는 대로 사 먹습니다. 고르고 두드리고 진상짓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두드리고 골라봤자 거기서 거기다. 혹은 주인이 가장 잘한다. 그런 거네요. 좋습니다. 이런 사연들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맛있는 과일이나 채소 고르는 나만의 비법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쿵 카카오톡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리꽃 가객단의 노래 빛을 머금은 아이 함께 들어보죠.

소리꽃 가객단의 노래 빛을 머금은 아이에 이어서 안예은의 5집 앨범 수록곡입니다. 오랜만에 정규 앨범에 사극 그 발라드풍의 노래를 수록했다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그 두 곡 중에 한 곡이 바로 이 낭망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만의 비법, 무엇을 고르는 비법이냐, 맛있는 과일이나 채소 고르는 비법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님이요. 와, 수박 고르는 결정적인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배꼽이 작아야 된대요. 아, 그렇군요. 배꼽이 작고 줄무늬가 선명하고 또 하얀 분이 있고 둥근 모양. 수박은 다 둥근 모양. 그 중에서도 동그란 모양이면 맛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아, 근데요, 다 필요 없고 누가 손질해주는 수박이 제일로 맛있는 것 같아요. 수박 껍질 뒤처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맞네요. 수박은 손질하는 게 진짜 힘드니까요. 그 SNS 보면 진짜 잘 손질하는 방법이 있던데요. 그 동그란 수박의 그 가장자리 부분을 탁탁탁 쳐내고 걔는 나중에 이제 뭐 수박 주스 같은 걸로 활용을 하고 뭐 어떻게 저렇게 하니까 네모나게 그 좀 큰 플라스틱 그 뭐라 하죠? 락 앤 땡? 예. 거기에다가 쏙쏙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손질되는 방법이 있던데 아직 저도 해보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고 남이 손질해주는 수박이 제일 맛있는 법입니다. 이종훈님, 아우, 옛날에 제가 과일 장사하던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가 생각납니다. 우와, 경력자시네요. 요즘은 익지 않은 수박은 출하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들고 가격만 맞으면 사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 아, 그러네요. 요즘 맛없는 수박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정말. 아, 출하할 때부터 이렇게 맛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 보장되는 그런 수박들만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군요.

맹꽁맹꽁님도 마트 직원이 골라주는 게 제일 맛있던디유?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자, 계속해서 콜럼버스의 노래 정글헌터 듣습니다.

콜럼버스의 연주로 정글 헌터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이한철의 청어이들인 햇살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5분 11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2026년 여우락 페스티벌 개막작 이한철의 마침내 민요 공연입니다. 재공연이에요. 각 지역 민요를 모티브로 민요와 가요, 전통과 대중음악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인데요. 특별 게스트로 이희문, 최수연 씨가 함께할 예정이고요. 마침내 민요는 7월 3일, 4일 양일간 국립극장에서 공연되는데요. 저희 청취자들께는 7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에 초대하겠습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마침내 민요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5상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봐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어저께 국악 공연을 보고 왔는데 거기서 들은 음악이 참 좋아가지고 오늘 퀴즈로 갖고 와봤어요. 음악 먼저 들어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잘 들으셨죠? 방금 들으신 곡은 구례양재 줄풍류 가운데 타령인데, 줄풍류는 검은고 같은 줄 악기들이 중심이 돼갖고 연주하는 우리 전통 풍류 음악이에요. 이제 문제 드려요. 줄풍류 연주에 쓰이지 않는 악기는 무엇일까요? 1번 가야금, 2번 검은고, 3번 해금, 4번 첼로. 완전 껌이죠. 줄풍류는 우리 전통 음악인데 전통 악기가 아닌 게 하나 낑겨 있다요. 그래도 모르시겠음 느낌 가는 걸로 찍어보셔요.
1: 네, 청우가 오늘은 구례향재 줄풍류 가운데 타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줄풍류는 검은고 같은 줄악기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풍류.

종류 음악인데요. 재즈 선비들이 사랑했던 음악이기도 하지요. 자, 그렇다면 줄풍류 연주에 들어가지 않는 악기는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가야금, 2번 거문고, 3번 해금, 4번 첼로입니다. 창호 말대로 우리 전통악기가 대체로 보이는데 서양악기가 하나 낑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답이겠죠.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첼로 가야금의 연주로 비범한 카우보이 함께 들어보죠.

0: 첼로 가야금의 연주로 비범한 카우보이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정호의 퀴즈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저희가 드린 문제는 줄풍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거문고 같은 줄악기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풍류 음악을 줄풍류라고 하는데요. 이 줄풍류 연주에 들어가지 않는 악기는 무엇일까요? 보기 4개 드렸죠. 1번 가야금, 2번 거문고, 3번 해금, 4번 첼로였습니다. 뭔가 생뚱맞은 아이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정답일 듯한데 다들 그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답. 0632님 첼로입니다. 장마철에 연주하면 안 되는 악기 비올라. 아주 적절한 네. 정답도 맞았으면 좋겠네요. 4571님 4번 출근길 항상 듣긴 하는데 참여는 처음이네요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9041님 정답 4번 첼로입니다. 딸이 쌍둥이 출산으로 손주 만나러 병원 가는 중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축하드립니다. 핑가님도 오늘 첫 문자 주셨는데요. 정답 첼로. 창호 참 귀엽네요 라고 하셨고요. 또 1510님 4번 첼로. 복잡한 지하철 안 우리 아기가 내는 소리에 잠시 힐링 타임 가졌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국악방송이 이렇게 좋은데 왜 다들 모르시는 거예요. 많이들 아실 수 있도록 주변에 좀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자, 창호로부터 퀴즈 정답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4번 첼로였어요. 줄풍류는 옛날 선비들이 방 안에 둘러앉아갖고 도란도란 즐기던 음악이었대요.
0: 그치. 그래서 줄풍류는 악기들이 서로 조화롭고 잔잔하게 어우러지는 멋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청호야, 오늘 김유석 선생님도 풍류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했는데
1: 지가 그래갖고 고르고 고른 퀴즈예요.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좀 얼른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9041님 범장기지 떡들이고요. 0067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4571님 소금구이 막창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9041 범장기지 떡, 0067 어쩌다 못난이 김치, 4571 소금구이 막창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야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어쿠스틱 앙상블 제비의 연주로 풍류 듣습니다.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보내드린 햇살.
1: 어기야.
2: 어기야.
1: 어기야. 티야.
2: 어기야.
1: 가자.

0: 여라 빨리 여라 한사물 간다 힘차게 여라 한살물에 노조지 빠지면 우리는 죽는다 아기야디야 여가 어디냐?
1: 칠산 받아라.
0: 여가 어디요?
1: 칠산 받아라.
0: 칠산.

일연철의 청어들이 넷살 2부 첫 곡은 조오환 외 여러분의 소리로 조도 닷배 노래 중 노젓는 소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강수자님 한디 정말 오랜만이네요. 시어머님이 아프셔서 병원 입원하셨다가 지난 14일 일요일날 하늘나라로 소풍 보내드리고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마음도 잘 추스르고 이젠 출근도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함께 사시지 않으셨나요?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실 텐데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실까요? 좋은 곳으로 잘 보내드리셨고 또 편히 잠드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청어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6분 1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 영국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5인조 퓨전 재즈 밴드입니다. 재즈에 기반을 두고 있긴 한데 뭐 팝이나 펑크 리듬 또 프로그레시브 락 사운드 같은 것도 잘 들여와서 그들만의 독특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팀입니다. 리디안 콜렉티브라는 밴드 이름인데요. 그 서양 음계 중에 리디안 음계가 있습니다. 그 음계를 리더가 좋아해서 리디안 콜렉티브 이렇게 팀 이름을 정했다고 하죠. 자, 음악이라는 것이 소리가 들려도 음악이고 소리가 안 들려도 음악이다 라는 것을 이 리디안 콜렉티브가 보여주는데요. 연주곡 제목은 이스트입니다. 동쪽인데요. 짭, 짭, 짭 이렇게 짧게 연주를 하고 꽤 오래 쉬어요. 이거 이 방송 라디오에서는 무음이 3초 이상 지속되면 방송 사고가 되는데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1초 정도씩 막 쉽니다. 그런데 곡이 딱딱 쉬어주기 때문에 리듬감이 더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안 들려도 음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기 무음이 아주 신나게 연주되고 있습니다. 따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 따다리다디다 따다리다다 이렇게 따따따 엇박자에 당겨주는 것이 음악 듣는 묘미를 아주 살려주는 연주곡입니다. 연주곡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이렇게 길게 드려요. 자, 리디안 컬렉티브의 연주로 이스트 듣습니다.

리디안 컬렉티브의 이스트 듣고 왔습니다. 지금 출근길 교통 정체 어떠신지요? 아이 차도 자꾸 이렇게 가다 서다 하는데 음악까지 가다 서다 하면 어떡해? 라고 하신 분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막힌 국악의 길을 시원하게 뚫는 시간이죠. 한번 뚫어볼까요?

0: 음악만 들으면 귀가 꽉 막히는 분들, 그 막힌 귀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악이 기가 막혀. 뚫어. 뚫어. 오늘도 귀뚫남 김효석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사시는 곳이 서울 상암, 저희 방송국 있는 데서 엄청 멋이잖아요.
1: 뭐, 엄청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0: 꽤나 먼 곳에 사시는데 항상 일찍 오세요. 그래서 평소에 거의 막 제가 방송 시작하고 나면 그쯤에 도착을 하시잖아요.
1: 그게 그러지 않으면 네. 서로 이제 불안하잖아요. 또 아. 제가 옛날에 다른 방송 들어봤을 때 네. 어떤 DJ가 늦더라고요.
0: DJ도 늦고 네. 또 뭐 게스트도 늦게 오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죠. 워낙 출근 시

0: 시간이니까.
1: 네. 네. 그때는 그 방송은 막 눈이 오는 겨울이었어요.
0: 아, 교통 정체.
1: 아, 저런 상황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일찍 가서 조금 마음 편하게 기다리자 이런 마음으로 일찍 옵니다.
0: 네, 저는 네. 오래 봐서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2주에 걸쳐서 가야금 병창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1: 네, 지난 시간 그 병창은 그래도 조금 노래도 하고 예. 우리 흥도 좀 나고 그랬는데요.
0: 그리고 가야금 병창만 있는 게 아니라 거문고 병창도 그랬죠. 있고 해금 병창도 있고 아잼 병창은 아주 아주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다.
1: 네, 아직 들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뭐 시도한 자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번 주는 조금 좀 차분하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0: 차분하게요?
1: 네. 우리 왜 그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국악을 공부하다 보면 또는 예. 우리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국악 방송을 들으시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꽤 많이 나와요, 그죠?
0: 맞아요, 네. 네.
1: 그런 말을 어떻게 좀 풀어보고 우리 뭐 귀도 좀 뚫어보고 씻어보고 하는 그런 의미로 준비가 된 코너잖아요, 이 귀뚫람이.
0: 이 코너를 통해서. 성음과 이면 네. 배워서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1: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풍류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0: 풍류요?
1: 네.
0: 풍류 국악에서 참 많이 쓰는 말인데 그쵸? 막상 풍류가 뭐죠? 라고 물으면 글쎄요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는 네.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1: 그렇죠. 예. 한디는 풍류 그럼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0: 풍류하면 네. 이렇게 차도 한 잔 마시면서
1: 네.
0: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멀리 바라보이는 풍경도 좀 바라보고
1: 네.
0: 시안수 읊는 그런 선비의 모습이랄까요?
1: 네. 네.
0: 그런 장면이 떠오르긴 한데.
1: 좋은 모습을 갖고 계시네요. 네. 그런 거 보통 우리 왜 한량 뭐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요.
0: 맞아요. 그죠? 네. 한량 네. 같은 이미지.
1: 네네.
0: 네.
1: 그게 이제 뭐 조선시대에 보면 한갈 한자에 뭐 좋을 양 이렇게 써갖고 뭐 신분도 나름 나쁘지 않고
0: 오호.
1: 그런데 관직에는 썩 나가지 않고 이렇게 한가롭게 지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한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0: 네, 글도 좀 배웠지만 중요한 거는 벼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도 많고 네. 발바닥이나 이렇게 툭툭 두드리면서 그렇죠, 그렇죠. 앉아있는 분들.
1: 네, 네. 한량 뭐 보면 이렇게 멋들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딱 대입을 해보면 뭐 자연, 예술, 음악을 즐길 줄 아는 멋과 정취? 뭐 이런 정도의 느낌 어디가 아닐까? 네,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0: 한번 정리 다시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풍류의 개념은 자연, 예술, 음악을 즐기는 멋과 정취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네요.
1: 네, 일단 풍류라는 그 개념상의 그 느낌은 그렇습니다.
0: 예.
1: 근데도요 또 같은 한자 문화권이지만 일본이나 중국은 또 조금씩 달라요. 그 풍류라는 그 단어가요.
0: 그래요. 일본에서 중국에도 이 풍류라는 단어를 쓰고 있군요.
1: 쓰고는 있습니다. 예. 한자도 똑같고요. 네. 읽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겠죠.
0: 비슷한데요. 뭐, 그래도 발음이.
1: 네네. 뭐 후류 비슷한... 이렇게 후류. 얘기하니까. 네. 네. 그게 이제 일본어의 풍류이고요.
0: 예.
1: 뭐 우리랑 비슷하게 뭐 운치, 뭐 풍화. 예술적 정치 뭐 이런 비교적 그래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까지는.
0: 네.
1: 근데 이제 이게 중국으로 가면요.
0: 네.
1: 좀 안 좋은 뜻으로 쓰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풍류가요?
1: 예를 들면 뭐 무슨 매력적이다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뭐 연애를 한다, 뭐 여성 편력이 있다, 뭐 바람둥이까지.
0: 아 그래요?
1: 네. 저 사람 참 풍류를 좋아해.
0: 아 그러니까 네. 풍류를 좀 아시네요. 직역해가지고 이렇게 요즘 뭐 번역기 많이 쓰니까요.
1: 예.
0: 그래서 이렇게 딱 들려주면 상대가 약간 얼굴 붉힐 수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우리의 풍류와는 좀 다른 거죠. 칭찬이 아닌 거죠. 예. 네. 그래서 저 사람 풍류적이야. 그러면 네. 우리로서는 멋도 있고 이런 건데
0: 네.
1: 중국 쪽에서는 그 풍류가 아닌 거죠. 이미
0: 앞서서 풍류의 개념이 자연, 예술, 음악을 즐기는 멋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뭐 술도 즐기고 막 좀 더 확장의 개념이라고 정확히 설명하면 볼 수 있겠네요.
1: 그렇습니다. 조금 네. 더 갔습니다.
0: 네, 네. 많이 갔네요.
1: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한자가 중국에서 어쨌든 유래한 거잖아요.
0: 예.
1: 세월이 지나면서 중국에서 발생한 원뜻보다 오히려 그게 이제 전파가 되어 있는

0: 한국, 일본에서 이 원형을 더 갖고 있고 중국이 더 빠르게 지금 변화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1: 그렇네요.
0: 네.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 이 풍류라 하면 검은 거 타고 시짖는 선비 뭐 이런 느낌 잘 갖고 계신 거 맞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그들이 이제 검은 거 연주하고 시도 짓고 이런 음악 자체를 풍류라고 합니다.
1: 예.
0: 틀리지 않으셨어요.
1: 오, 예. 맞췄네요. 시작부터. 야.
0: 근데 이제 조건들이 붙겠죠.
1: 역시나. 예. 역시 다만.
0: 예. 예. 한디가 좋아하시는
1: 중요한 편입니다. 쭉쭉쭉 긍정적으로 풀어가다가 다만 단서가 붙어요. 아하.
0: 예. 일단 접근은 예, 쉽게 받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일단 풍류가 실제로 선비들이 즐기던 음악이었다까지는 맞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모든 선비는 아니고요.
1: 오.
0: 보통 한 중인 계급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위직도 아니고
1: 예.
0: 또 너무 하층민도 아닌 예, 소위 우리가 뭐 이렇게 문인이라고 하는 양반 계층 네. 이런 분들 아니면 이제 그보다 조금 밑에
1: 오.
0: 이런 분들이에요. 풍류를 그래도 즐길 시간도 있고
1: 예.
0: 좀 뭐 시간적으로나 뭐 금전적으로나 여유가 있어야
1: 그러네요.
0: 이런 걸 즐기겠죠.
1: 양반이라 할지라도 양반이라고 다 넉넉한 그 경제적인 그 여유를 가지는 건 아니니까요.
0: 네네네.
1: 오.
0: 뭐 그렇다고 뭐 돈이 많이 필요한 그런 취미는 아니겠죠. 이
1: 아, 그래요?
0: 풍류가 어쨌든 그 조선조 시인들 또는 문인들은 시서화 그리고 악 까지를 가장 높은 가치로 꼽고 있었습니다.
1: 시서화악.
0: 네.
1: 네. 아, 혹시 문제 내기 되게 좋다. 객관식 문제 내기.
0: 창호가 받아줬고.
1: 그러니까
0: 다음 시간에. 예. 혹시 중두 보세요? 중국 드라마?
1: 중두는 저는 못 봤는데요.
0: 네.
1: 우리 권혜진 작가님이 중두 완전 매니아세요.
0: 아 그러세요? 네. 그건 몰랐네요.
1: 처음엔 중두 시나리오 쓰실 듯.
0: 아 네. 거기 보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삼국지다 그럼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1: 네.
0: 이렇게 머리 길게 따고 나와서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갖고 뭔가 띵 하는 이런 연주를 오, 하고 있어요. 악기를
1: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네.
0: 네, 그 악기가 바로 금이라는 악기인데요.
1: 금이요? 금.
0: 네네. 네. 요즘은 이제 뭐 옛날에 그 금의 법제를 따랐다 해서 고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1: 아하.
0: 예, 혹시 뭐 구친이라는 친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1: 구친이라고 하는군요.
0: 다 같은 악기입니다.
1: 네.
0: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중국의 문인들이 연주하던 악기이고요.
1: 예.
0: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땐 그게 검은 고 금자라고 해서 친 또는 금 대신에 검은 고를 연주하게 된 거죠.
1: 오, 그렇군요. 정리하다 보면 조선시대 문인들이 모여서 검은 고도 타고 함께 음악을 즐기던 문화 거기서 풍류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0: 예.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1: 네.
0: 문인들은 결국 문인들이 그거죠.
1: 잠깐만요. 문인들은 문인들이라니요.
0: 그러니까 네. 공부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1: 아, 음악가가 아니다.
0: 네네,
1: 음악가가
0: 그렇습니다.
1: 아니다. 예, 예. 문인들은 어디까지나 문인이다.
0: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연주를 하다 보면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요.
1: 아.
0: 또 가락들을 다 외우지 못할 수도 있죠.
1: 그렇죠. 네, 공부가 먼저니까요.
0: 네, 뭐
1: 취미로 공부하다가 한 두 시간 이렇게 한두 시간 연주하는 사람이니까 아마추어니까.
0: 네네네. 예. 아마추어니까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혼자 뭐 독학을 한다기보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연주하면 그것도 재미가 훨씬 붙겠죠.
1: 그렇겠네요.
0: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취미의 방이 있습니다.
1: 네,
0: 이것이 바로 풍류방.
1: 오. 아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0: 네,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들어봤죠. 네.
0: 풍류방, 노래방, 뭐 찜질방 이런 방입니다. 방은
1: 그 진짜 방이요.
0: 네, 네, 그 방이에요.
1: 근데 뭐 한 시간에 얼마 이런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고정된 집 방인 거죠.
0: 고정된 상업 시설이 아닌 거죠.
1: 아,
0: 예, 그냥 진짜 아무개네 방입니다.
1: 예.
0: 그래서 뭐 좀 넉넉한 부분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의 뭐 사랑방이라든지
1: 예.
0: 뭐 이런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런 모임 장소를 풍류방이라고 한 거죠.
1: 오.
0: 네. 그리고 그 풍류방에서 연주하는 음악 풍류인 거죠.
1: 캬,

0: 풍류방 이름만 들어도 이름만 들으면 사실 뭐 한정식 맛집 같은데 알고 보니 이 풍류방이라는 것이 조선시대 음악 동호회의 사랑방이었다.
1: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0: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네요.

0: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현악 영산의 상 상영산 듣고 왔습니다. 제가 국악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음악이 좀 심심하다. 되게 한 번씩 그냥 짜그당
1: 적당.
0: 쨍그랑 이런 느낌인데요.
1: 굉장히 신선한 해석입니다.
0: 제가 금기를 말한 건가요?
1: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0: 예.
1: 이게
0: 네.
1: 거문고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0: 네.
1: 시작할 때
0: 살.
1: 기둥들
0: 이러니까요.
1: 아주 천천히 가거든요. 예,
0: 네.
1: 박자가 무려 20박입니다.
0: 박자 한번 놓치면 큰일 나겠네요. 딴 생각하다가.
1: 네.
0: 우와, 20박이요. 근데 그한 박이 쌀땡 요게 한 박이에요?
1: 네. 하나,
0: 둘, 야, 이걸 20박까지
1: 셋.
0: 간다고요?
1: 예, 요런 식의 템포로 20박입니다.
0: 우와, 지금 실시간으로 석양아 씨님, 곡 제목이 뭐라고요? 예, 곡 제목 현악 영산의 상 상령산인데요. 요거 설명 듣고 들으니까 왠지 들을 만한데요. 제가
1: 오.
0: 지금 휴가라서 마음이 여유가 있는 상태여서 그런지 여튼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1: 오우, 감사합니다. 예.
0: 우와.
1: 그게 여유랑 정말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0: 그래요.
1: 많은 분들이 이 음악을 아, 마음 시끄럽다 그래.

0: 그때 들으세요.
1: 오.
0: 저희는 아니거든요. 이걸 들으면 예, 막 오히려 아 이거 박자 어떻게 세지? 아 분석을 막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1: 네.
0: 들으니까
1: 아,
0: 예.
1: 음악 그 자체로 느끼면 마음이 좀 소란스러울 때
0: 그럴 수 있죠.
1: 평온을 가져다 줄수 있는 음악이다.
0: 네, 그렇습니다.
1: 오.
0: 예, 원래 음악 시작 자체도 이게
1: 예.
0: 불교 음악에서 시작했다라고 그래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영산회상 불보살이라는 일곱 글자의 가사인데 언젠가 모르게 그냥 가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1: 오호.
0: 이제 이렇게 기악곡화된 곡입니다. 그래서
1: 예.
0: 천천히 그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거문고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1: 예.
0: 그리고 대부분의 선율 또는 리더가 거문고입니다. 그래서
1: 오호.
0: 이 곡을 아까 현악영산회상이라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1: 예.
0: 다른 말로 거문고회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1: 아, 거문고가 주선율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문고 회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0: 네,
1: 거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결 한번 해보면
1: 예.
0: 풍류방이 있었죠.
1: 풍류방 있었죠.
0: 네,
1: 예.
0: 그
1: 선비들이 모여가지고 음악 활동하는 동아리방.
0: 네, 동아리방.
1: 네.
0: 예, 거기서 연주하는 음악 풍류이고요.
1: 네.
0: 그 풍류 곡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이 바로 이 현악 영산회상입니다.
1: 아, 그리고 현악 영산회상을 거문고 중심의 음악이기 때문에 거문고
0: 예.
1: 회상으로도 불릴 수 있다.
0: 다 같은 말입니다.
1: 아하.
0: 네. 또한번 이제 다른 얘기를 한번 덧붙여서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1: 아, 또뭐 새로운 게 나오는구나. 나 끝난 줄 알았는데.
0: 자, 이분들이 그렇게 이제 동아리방에 모였어요.
1: 네.
0: 근데 이분들은 전문 연주가가 아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의 보조장치가 필요합니다.
1: 기억의 보조장치요?
0: 예.
1: 오.
0: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컨닝 페이퍼.
1: 컨닝 페이퍼.
0: 예, 아, 그렇지 않겠어요?
1: 예.
0: 예,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덕분에 저희가 고악보가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1: 악보네요, 악보.
0: 네네네.
1: 네.
0: 지금 우리 고악보, 말 그대로 오래된 악보라는 뜻이거든요. 뭐
1: 예.
0: 별로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오래된 악보 중에 한 70, 80% 이상? 은 아마도 거의 거문고 악보입니다.
1: 그렇군요.
0: 왜 그럴까요?
1: 그러니까 거문고를 즐기던 사람이 많았다는 뜻도 되고 그만큼
0: 맞습니다.
1: 악보도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대체로 거문고를 다 연주했기 때문에 거문고 악보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1: 근데 얘기 들으니까 진짜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네요.
0: 네. 그래서 뭐 이제 연주를 이제 우리 풍류방에서 했어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좀 숙달이 되겠죠, 이분들도.
1: 아하.
0: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한디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 그러면 안 보고 하겠죠.
0: 네.
1: 숙달되면
0: 안보가
1: 안 보고
0: 되겠죠.
1: 하고
0: 네.
1: 그리고 또좀 멋을 내겠죠.
0: 그쵸. 네. 그 다음은요?
1: 술 때도 볼펜 돌리듯이 막 돌리고.
0: 그런 기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1: 조선시대 그 조상님들이 그러진 않았겠고요.
0: 오호호 감히
1: 예.
0: 예.
1: 뭐 식임새 같은 것도 좀 넣었어요. 연주하시고.
0: 그랬겠죠. 예. 그리고 속도가 좀 빨라지지
1: 아,
0: 않았을까요?
1: 속도 빨라졌겠네요.
0: 네.
1: 네.
0: 조금씩
1: 나
0: 이제
1: 손가락 돌아간다
0: 네.
1: 하면서.
0: 그런 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빨리도 연주해 보고 또 요걸 조금 바꿔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파생곡이 생기게 됩니다.
1: 파생고. 아까는 영산회상 상령산이었는데요.
0: 네.
1: 거기서 파생된 음악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0: 그렇죠.
1: 오.
0: 영산회상이라는 곡은 원래는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도리, 사면도들이, 하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1: 아, 빨리
0: 네.
1: 말씀하셔
0: 일부러 빨리
1: 가지고.
0: 말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냥
1: 아, 외우지 말라는. 아,
0: 네.
1: 땡큐 베리 마치.
0: 그렇게 많은 곡들이 덧붙여져서 하나의 세트를 이룬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1: 오.
0: 영산회상 그러면 그 안에 작은 챕터들이 여러 개 나눠져 있는 곡인 거예요. 큰 곡인 거예요. 예.
1: 예.
0: 그 중에 첫 곡이 상령산이었고요.
1: 네, 그 일부를 우리는 잠시 전에
0: 네,
1: 들었고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이제 재미없는데 좀 빨리도 해볼까?
1: 예.
0: 하고 이제 했던 것들이 곱탄이라는 게 나옵니다. 곱탄.
1: 탄.
0: 예, 탄은 우리 연주한다. 원래는 그뭐 탄환 뭐 이런 총알 탄 이런 건데요.
1: 네.
0: 이거를 연주한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하거든요. 이 글자를.
1: 오호.
0: 그래서 탄인데 곱빼기. 곱탄.
1: 아, 빠르게 연주한다는
0: 네,
1: 거네요.

0: 한다는 겁니다. 아하.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어떤 한자 쓸 줄 아는 분들이 갑탄이라고 쓴 거예요.
1: 아, 갑탄이라고.
0: 네네. 이제 갑을 명정할 때 갑.
1: 네, 문인들, 선비들이 연주했던 네. 음악, 뭐 형식, 뭐 곡이니까 이런 표현들도 빠르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좀 한문.
0: 그렇죠, 그렇죠.
1: 갑탄, 곱탄 이렇게 쓰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산회상 갑탄이라는 곡이 생기고요. 그 곡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중령산이라는 곡입니다.
1: 중령산. 네. 앞서서 들었던 음악은 상령산.
0: 네, 그렇죠.
1: 이건 중령산. 그러면 아까 아홉 곡이 영산회상의 수록곡이라고 했잖아요.
0: 네.
1: 상령산, 그다음 중령산 하셨어요.
0: 네, 네.
1: 그러면 세령산으로 가면 더 빨라져요?
0: 네, 이제 박이 열박으로 아~ 줄어들면서 조금 더 거뜬거뜬해집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오, 재밌다.
0: 네, 그런 식의 이제 파생곡들이 다 붙어서 오늘날의 영산회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1: 예.
0: 또 두 번째 뜻이 하나 있습니다.
1: 또 있어요? 아, 여기서 네.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기분상.
0: 네, 요거는 하나만 근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그래요.
0: 풍류.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풍류방 안에서 연주하는 음악이라고 얘기를 했죠.
1: 네, 악곡이라고 악곡의 이름.
0: 네, 네.
1: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0: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뜻이 있게 되는 겁니다.
1: 아, 그래요?
0: 하나는 악곡의 이름으로서, 즉 좁은 의미로 영산회상을
1: 대신하는 말이 풍류다.
0: 예.
1: 아, 예.
0: 그다음 또 하나는 그렇게 풍류방에서 다 같이 연주하는 그런 음악들 또는 합주하는 거. 동사로서 풍류하다. 이렇게 풍류하다 쓸 수 있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합주한다란 뜻이에요.
1: 합주한다.
0: 네,
1: 풍류하자라고 하면 함께 연주하자.
0: 그렇습니다.
1: 가 되고.
0: 예.
1: 오.
0: 근데 이제 그게 풍류해볼까? 의미가 풍류방 안에서 연주한다. 그러면 당연히 영산회상 위주의 음악일 거고요.
1: 아, 그러네요.
0: 네, 또 음악인들끼리 우리 풍류 한번 해볼까? 뭐 우리 같이 합주 한번 해볼까? 이런 의미도 가능하다는 거죠.
1: 아. 만약에 마당에 있어요, 마당.
0: 네.
1: 마당에 있어서 우리 풍류할래? 이러면 연주하러 같이 들어갈래가 표현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지만 이제 풍류라는 곡 자체가 우리가 영산회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1: 영산회상 연주할래가 될 수도 있고.
0: 그렇습니다. 예.
1: 이야, 재밌네요. 오,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풍류라는 말은요.
0: 네, 왜냐하면 이 글자가 이 단어가 많이 쓰이잖아요.
1: 예.
0: 예를 들면 뭐 우리 풍류 한마당. TV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1: 네.
0: 또 뭐 민속극장 풍류.
1: 그리고 국립국악원의 풍류 사랑방.
0: 네네네네.
1: 네.
0: 뭐 풍류 대잔치. 우와. 이런 제목들을 볼 수 있는데요.
1: 예.
0: 이걸 만약에 좁은 의미로의 영산회상이라고만 한다면
1: 우와.
0: TV 프로그램의 영산회상 한마당. 네. 민속극장 영산회상 이상하잖아요.
1: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이거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 같이 연주하는 그런 의미로 확대 해석해야 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1: 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0: 네.
1: 자, 음악 한 곡 더 들어볼 텐데 어떤 거 들을까요? 현악 영산회상 중령산 얘기했으니까
0: 네.
1: 그거 들어야겠죠?
0: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앞서서 우리 상령산이 조금 빨라졌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1: 네, 상령산 너무 느렸어요.
0: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조선시대에 빨라진 개념이고 정리되어 있는 악보로서 우리가 연주를 하기 때문에 체감상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 상령산에서 중령산으로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서 음악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선율도 그렇고 어떤 뭐 전체적인 이제 세령산으로 가는 이 브릿지 같은 역할을
1: 과정
0: 해주거든요.
1: 속에서.
0: 네. 그런 음악을 한번 또 들어보시는 것도 이 아침에 한번 그래 이런 기회에 한번 들어보지 언제 들어보겠어. 네, 이렇게 마음 먹어주시면
1: 네. 네,
0: 또 그렇게 또 즐겨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오호, 그렇군요. 7531님 아침부터 거문고 얘기라 안 그래도 몇 년째 거문고 아리 중인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거문고를 좋아하시나 봐요.
0: 취미로 하시기 쉽지 않을 텐데.
1: 와, 그래요? 네. 그 난이도가 꽤
0: 아파요. 일단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1: 손가락이
0: 네. 그리고 또 앉아있으면 허리도 아프고요.
1: 예. 아이고.
0: 많이 아픕니다. 근데 그 소리 듣는 재미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사실은.
1: 아, 그렇군요.
0: 아, 이 소리. 그러면서 이제 예, 아픈 걸 참고 넘어가. 기타랑 똑같죠.
1: 뭐. 와,
0: 예.
1: 이 소리가 진통제다. 이러면서. 좋습니다. 오늘은 네. 풍류방 예. 현악 영산의

0: 해상, 거문고 해상 이런 의미들, 그리고 영산 해상이라는 것은 악곡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합주한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도 풍요라는 말이 예, 가지고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1: 네,
0: 어우,
1: 여러
0: 머리가
1: 개념이 좀 나와서
0: 지끈지끈해요.
1: 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예.
0: 좋습니다. 자, 현악 영산 해상 중 중령산 들으면서 국악이 기가 막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뚜람 김유석 씨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자, 이세환, 송인길, 황규일, 곽태규, 양경숙 외 여러분의 연주로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저도 끝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곡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 제자입니다. 제가 이게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술 선생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 선생이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섭. 송순섭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성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 가서 뭐 백일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술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의 그 작품들 있지만 이거 보면은 어디 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칠해야 돼. 서양 미술에서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산이 있고 색을 안 칠한 부분이 많아. 그 색을 안 칠한 부분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가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죠. 동편 판소리가 없어질 뿐 알았는데 특히 춘향가라든가 적벽가도 이제 송만갑 계열의 그런 거 박봉술 선생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준 것이 공이 크고 크지 그 양반 목이 거칠잖아. 그리고 동편 판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뭐 대마디 대장단에 소리 끝을 탁 끊어서 하고 거친 소리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그게 멋있죠.
2: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이 발홍한 젊은 년을 나온 자만 떼어 두고

0: 장어를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마누라 우리 마오.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2: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소리의 본향 전주에선 올해도 판소리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무대가 이어집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선 제34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이 관객들을 만나는데요. 해마다 최고의 명창들이 5일간 판소리 다섯 바탕을 선보이며 전통 판소리의 깊이와 감동을 전하고 있는 대표 공연이죠. 올해도 각 바탕을 대표하는 소리꾼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첫날인 7월 1일엔 소리꾼 유태평양과 고수 조용수가 미산째 흥보가를 선보이고요. 2일엔 소리꾼 정은예와 고수 김태영이 박초월째 수군가를 들려주는데요. 3일엔 소리꾼 이봉근과 고수 박범태가 박봉술째 적벽가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어서 4일엔 소리꾼 민은경과 고수 고정훈의 김세종째 춘향가가 펼쳐지고요. 마지막 5일엔 소리꾼 장문희와 고수 조용복이 동초째 심청가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 판소리는 소리꾼의 창과 안일이 그리고 고수의 북장단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이잖아요. 이번 공연에선 각기 다른 유파의 소리와 명고들의 장단이 어우러지며 다섯 바탕의 매력을 차례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한여름밤 판소리의 깊은 울림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전주 우진문화공간에서 펼쳐지는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 노동요를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특별한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실내악 시리즈 일노래가 오는 7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체인버홀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요, 농부의 모 심는 소리와 어부의 뱃노래, 대장간 노동요, 방아소리, 염전 노동요 등 우리 선조들이 일터에서 불렀던 노동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옛 노동요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새벽 알람으로 시작해 출근하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현대인의 하루를 음악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예전 사람들에게 노동요가 함께 일하는 이들의 호흡을 맞추고 고단함을 나누는 노래였다면 이번 공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감정을 담아내는 새로운 일노래를 들려주는 셈인데요. 이번 무대는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상주 작곡가 김현섭이 연출과 음악감독을 맡았고요. 연주는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수석 부수석 단원들로 구성된 SMTO 앙상블이 맡고요. 박도연 부지휘자가 지휘를, 소리꾼 서희철이 사회자로 나서 작품의 흐름과 의미를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전할 예정입니다. 전통 노동요가 오늘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난 무대 일노래와 함께 우리의 하루를 음악으로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세종문화회관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 송파구의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2016 더 임팩트 공연이

0: 7월에도 이어지는데요. 젊은 국악인들이 선보이는 개성 있는 무대들이 오는 7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아뜰리에에서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7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엔 피리 연주자 민은기의 독주회 우담바라가 열리는데요. 자신의 음악이 우담바라처럼 아름답게 꽃피우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무대라고 하네요. 이어서 7월 4일 토요일엔 창작 국악팀 아랑의 마음을 켜다가 펼쳐집니다. 전통 민요를 바탕으로 한 가야금 3중주와 어쿠스틱 기타의 선율이 어우러져 따뜻하고 편안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5일 일요일엔 퓨전 국악밴드 오름새의 타워 오브 판이 이어집니다. 전통 연희의 장단과 밴드 사운드를 결합한 공연으로 장단과 움직임이 차곡차곡 쌓이며 하나의 거대한 소리의 탑을 만들어가는 무대인데요. 전통 연희의 신명과 현대적인 밴드 음악의 에너지가 어우러져 관객들과 함께 새로운 판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만들어가는 오늘의 국악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석촌호수 아뜰리에에서 특별한 시간 보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번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 온 인류의 문학 작품에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시간은 한번 흐르면 다시 오지 않으니 내 앞에 다가오는 소중한 순간,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겠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우리 청춘들에게 들려주는 노래, 사설 시조 어화 청춘에서도 어화 청춘 소년들 이내 말을 들어보소, 허송세월 하지 말고 밭 갈고 글을 읽어 수신제가 할지어다. 하물며 우리 인생이야 시호시호 부재래라. 성현 문장 본을 받아 주경야독 하오리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호시호 부재래. 한번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러니 주경야독하며 잘 살라 당부합니다. 오늘의 산책길 첫 곡은 청춘들에게 보내는 노래 골랐는데요. 사설 시조 어화 청춘을 김병호의 노래, 김상준의 대금, 이영의 피리, 윤문숙의 해금, 이양교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